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귀한 아침, 주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곽금아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불안하고 우리의 삶에도 크고 작은 염려와 흔들림이 찾아오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죠. 우리는 더 이상 흑암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을요. 하나님께서는 죄와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건져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을까요? 이것보다 더 놀라우신 사랑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응답하기 위함이죠. 혹시 세상의 무게에 마음이 눌려 있다면 오늘 이 아침 다시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란 사실을요. 오늘 예배 가운데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을 깊이 누리며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주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일 아침 주님을 만나는 기쁨 지금 시작할게요.

5월 24일 주일 주님을 만나는 기쁨 첫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의 첫 곡은 와이즈 뮤직 챔버 콰이어의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해. 기쁨의 찬양 함께 했습니다. 주일 오전 9시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만나길 기대하면서 은혜로운 찬송으로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여러분의 교회 가는 길, 우리 주님께서 모든 발걸음 위에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과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성령 안에 영육이 회복되는 주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의 듣고 싶은 찬양과 이야기들 나눠주시면 소개하고 있어요.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참여 방법은 샵9330, 우물정 933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실 수 있고요. 또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친히 옮겨주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며 은혜로운 찬양으로 큰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세 곡의 찬양 들려드릴 텐데요. 아이누스 합창단의 기쁜 찬양하세. 메조소프라노 송혜원님의 목소리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리고 한웅재 목사님의 감사할 때내 안에 어딘가 불이 켜져. 세 곡의 찬양 들려드립니다.

김정환 목사와 함께 경건생활 365일. 5월 24일 주일, 밀알의 참뜻.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요한복음에는 밀알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주님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밀알처럼 땅에서 죽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밀알이라는 존재 자체를 생각해보면 주님의 이 비유가 어떤 뜻인지 더욱 마음에 와닿습니다. 밀알은 아름다운 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지 못하고 벌과 나비를 끌어들이지도 않습니다. 또 밀알은 잎도 아닙니다. 나뭇잎처럼 광합성을 하지도 않고 아무런 시각적 미학도 없죠. 또한 밀알은 열매도 아닙니다. 먹을 수도 없고 활용할 수도 없습니다. 밀알이 하는 일은 다만 땅에 심겨져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한 알이 때로는 거대한 나무가 되고 수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다면 밀알처럼 사는 삶은 어떤 의미일까요? 주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자신의 십자가

십자가를 지고 세상에서 내가 아닌 주님의 사명을 맡은 제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세상에서의 성공도, 부귀도, 영광도 아닙니다. 오직 복음 전파로 영혼을 구원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뿐입니다. 빛이 없는 곳에서 조용히 복음을 전하며 많은 열매를 맺는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밀알과 같은 삶을 살아가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복음을 전하며 많은 열매를 맺어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삶의 목적은 세상에서의 성공도 아니요 부귀도 영광도 아님을 선포합시다.

네, 테너 림팍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송가 491장 함께하고 왔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대전 극동방송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듣고

계십니다. 네, 이 시간은 여러분들의 듣고 싶은 찬양들 또 사연들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9797번님이세요. 편안하고 따뜻하고 기분 좋아지는 음성 프로그램과 너무나도 잘 어울립니다. 이 좋은 주일 아침에 좋은 목소리도 전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위와 딸과 손자, 손녀가 3주째 예배를 참석 못한다고 해서 울적해진 마음에 위로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행복한 주일 보내시기를 응원드릴게요. 극동방송 감사합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 9797번님 주님을 만나는 기쁨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3주째 우리 사위, 딸, 손자, 손녀 가족이 또 예배를 참석 못한다고 해서 속상한 마음으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마음을 만지시고 주님 그 예배의 자리로 다시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사랑하는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조만간 또 예배의 자리 회복하실 줄 믿어요.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연 보내주신 9797번님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계속해서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안산시립합창단의 주님의 솜씨 찬양해, 그리고 테너 김민성님의 목소리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그리고 리컬러의 목소리로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세 곡의 찬양 함께 하시죠.

네, 세 곡의 찬양 함께 하고 왔고요. 말씀 한 구절 나눕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예수님의 제자로 믿음의 시련 앞에 인내하며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이 주님의 자녀로 영광 돌리는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들며 찬양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는데요. 찬양 한 곡 더 들려드릴게요. 소프라노 서선영님의 목소리입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네, 주일 오전 9시 주님을 만나는 기쁨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주님을 만나는 설렘과 기쁨 가득한 복된 주일 보내시길 바라면서 이 프로그램을 이어서 극동방송 사장 맹주환 장로가 진행하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의 역사를 담은 놀랍고도 은혜로운 기적의 역사 이야기 먼 땅 좋은 기별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지막 곡 들려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박신화 콰이어의 꽃들도 함께 하시죠. 지금까지 주님을 만나는 기쁨 제작과 진행의 곽금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기획 프로그램 먼 땅 좋은 기별 극동방송 사장 맹주한 장로입니다. 우리가 매일 듣고 소통하는 이 전파에는 저마다의 역사와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때로는 장벽을 넘고 때로는 바다를 건너 희망을 전해온 우리 방송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그 끝에는 항상 복음이라는 가장 귀한 소식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나라 방송 역사 속에서 특별한 길을 걸어온 극동방송의 시작과 그 의미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방송 역사를 살펴보면요. 앞선 방송에서도 잠깐 언급해드렸지만 일제강점기였던 1927년 조선총독부가 사단법인 채로 경성방송국을 설립한 것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해방 이후 서울중앙방송이 되고 지금의 KBS가 된 곳이죠. 이후 한국전쟁의 상흔이 채 가시기도 전인 1954년에 최초의 민간방송인 기독교 방송 CBS가 세워졌고요. 2년 뒤인 1956년에 드디어 극동방송의 전신인 한국복음주의방송국이 문을 열게 됩니다. 99년이라는 우리나라 방송 역사 속에서 극동방송이 갖는 중요성은 무엇일까요? 바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대외방송을 시작해서 본격적인 해외방송의 장을 열었다는 점입니다. 사실 최초의 대북방송은 지금의 KBS 한민족방송입니다. 1948년 8월 15일 공보처 산하 중앙방송국 대공방송으로 시작해서 1957년에 자유대한의 소리로 이름을 바꿨죠. 이후 전세계 한인들을 대상으로 역할이 확장되면서 사회교육방송을 거쳐 지금의 한민족방송에 이르게 된 겁니다. 하지만 국내를 넘어 대외로 처음 전파를 쏜 것은 1956년 개국한 극동방송이었습니다. 당시 공산권이었던 러시아와 중국, 몽골, 그리고 북한 등으로 전파를 보내면서 우리나라 방송이 본격적으로 해외를 향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선교사적인 측면입니다. 공산권을 향해 방송을 통한 선교가 처음으로 시작됐다는 점에서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설립 목적을 보면 이 점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극동방송은 선교사의 파송이 불가능한 소련, 중공, 몽고, 북한 등지의 주민과 대한민국 내의 국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영적 구원에 이르도록 하고 더 나아가 성도들의

영적 생활의 향상을 그 목적으로 한다. 극동방송은 선교사를 직접 보낼 수 없는 러시아, 중국, 몽골, 북한 등의 주민들과 우리 국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영원 구원을 이루고 성도들의 영적 생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여기서 선교사 파송이 불가능한이라는 표현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마음대로 복음을 전할 수 없었던 철의 장막과 주계의 장막을 표현한 말이죠. 물론 지금은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선교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극동방송이 북방선교의 기수로서 큰 역할을 해왔다는 건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공식적인 선교 활동이 어려운 곳, 바로 북한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도 극동방송을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수도 서울이 아닌 인천에서 방송을 시작했을까요? 이 물음에 대해 창사 30주년 당시 극동방송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한 탐 왓슨 초대국장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강력한 전파를 북한과 시베리아, 중국까지 보내야 한다는 기술적인 필요 때문이었습니다. 안테나가 염분이 있는 바다 근처에 있을 때 전파를 가장 강하게 송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인천의 갯벌을 택했던 겁니다. 덕분에 출력이 10kW에 불과했을 때도 전파가 공산권 국가들까지 아주 강력하게 들어갈 수 있었죠. 또한 인천은 미국 사람들에게도 아주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상륙작전으로 전세를 역전시킨 곳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미국에서 사람들을 모으고 후원을 받을 때도 인천에 자리 잡는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더 멀리, 더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고자 선택했던 인천. 무엇보다 1885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처음 복음을 들고 들어온 그 역사적인 땅에서 해외 선교 방송이 시작됐다는 사실이 참으로 뜻깊게 다가옵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에 실린 복음이 갯벌 위 안테나를 타고 뻗어나가 장벽 뒤에 숨죽여 듣고 있던 수많은 영혼을 깨웠습니다. 먼 땅에서 들려오는 이 좋은 기별은 누군가에게는 생명이었고 또 누군가에게는 유일한 위로였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방송을 마칩니다. 이 프로그램 제목의 근거가 되는 잠언 25장 25절 말씀입니다.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습니다. 오늘도 이 좋은 기별이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생명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며 느끼신 감동이나 창사 70주년을 맞은 극동방송을 향한 축하의 메시지를 기다립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나누며 그 은혜를 이어가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먼 땅 좋은 기별, 극동방송 사장 맹주한 장로였습니다.

0: K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늘 푸른 초장. 늘 푸른 초장 오늘 이 시간은 포도나무 교회 여주봉 목사님께서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믿음의 시험이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5절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런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되심을 지금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요. 사실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없겠죠.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모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그분이 우리의 아바 아버지가 되신다. 너무나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자녀들을 위해서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서 보시듯이 징계입니다. 징계입니다. 징계를 다른 말로 훈련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하는데 이 징계는 다시 말하면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우리가 시험, 이걸 다른 말로 시험이라고도 성경을 부르는데 시험을 올바로 이해하고 또 올바로 그 시험을 통과하려면 두 종류의 시험이 있다는 걸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는 징계, 오늘 살펴본 징계라고 부르는 시험이죠. 이것은 믿음의 시험 혹은 믿음의 시련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과정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두 종류가 있는데 시험만 하더라도 원어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다릅니다. 아주 반대입니다. 우리를 그건 어디서 볼 수 있냐? 대표적으로 야고보서 1장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야고보서 1장 2절을 보시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시험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지금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이 부분입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1절은 사도 야고보가 그 야고보서를 받는 그 독자들에게 문안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첫 마디가 이 마디입니다. 첫 마디가. 특별히 야고보서는 영성의 책이라고 할 만큼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들을 하나하나 다루고 있거든요. 그런데 야고보서가 문안하고 난 다음에 첫 마디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위치를 보더라도.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보시면 시험을 다른 말로 너희 믿음의 시련이라고 표현합니다.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반면에 동일한 야고보서에 보면 또 다른 종류의 시험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줄 안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시험이라는 헬라어 원어를 봐도 정확하게 똑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완전히 다른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겁니다. 쉽게 표현하면 우리를 죄로 유혹하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마귀가 하는 겁니다. 몇 줄 아래 13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니 몇 줄 후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래놓고 몇 줄 아래에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완전히 다른 시험인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매니

목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 주기도문에서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 종류의 시험을 말하는 거죠. 이와 같이 성경에 보면 그 시험이란 단어가 쓰여지되 두 종류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시간상 그 마귀가 하는 우리를 죄로 유혹하는 시험은 안 다루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일부 아까 말씀드린 책에 다뤄놓았으니까 여기 넘어갈 거고요. 여기서 살펴보고자 하는 시험은 첫 번째 종류의 시험인 거죠. 하나님의 징계로서의 시험.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시험, 테스트입니다. 그러면 작은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본문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이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거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인함이었습니다. 그들의 어떤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나 봉사의 대가로 하신 게 전혀 아니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로 그 사랑으로 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능력을 통해. 그리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에 대한 신실함으로 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그들을 건져내시고 그들을 가장 먼저 어디로 인도하셨는가?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왜요?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여자도 아들이라고요. 이게 여기 아들이라는 단어에는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상속권이 포함되거든요. 유업.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냐 하셨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우리말에 이렇게 좀 번역해놓으니까 아들이 아닌데 아들과 같이 이렇게 오해될 수도 있는 근데 그 뜻이 아니고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읽으면 뭐라고 번역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아들로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러면서 징계는 다 받는 것이언을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우리가 사생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친아들 이 말은 이제 예수님과의 관계를 따지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아들이고 우리는 양자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는 사생자에 대한 반대로 친아들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사생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신 친아들로 인정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징계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하시는 겁니다. 작은 두 번째, 하나님의 훈련. 징계는 뭐냐? 하나님의 징계는 훈련의 성격을 띈 고난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훈련의 성격을 띈 고난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다루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루고 빚어가십니다. 요셉의 경우 어려서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지만 애굽의 노예 생활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적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빚어졌습니다. 다윗의 경우에도 그의 나이 대략 15세에서 20세 사이에 사무엘에 의해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 부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그에게 임했다고 써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이후 30세에 전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기까지 10년에서 15년 동안 고난을 통한 훈련을 통해 빚어졌습니다. 그 당시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사울에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뭐 자기가 하나님께 자기를 왕으로 세워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는데 심지어 자기 아버지조차도
하나님이

자기를 이집으로 보냈다고 사무엘이 와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자가 당신 아들 중에 있다고 말했을 때 아버지 이세마저도 다윗을 전혀 생각 안 했거든요. 형제들 다 진하게 한 다음에 아니라고 그러니까 또 없냐고 그래서 그때야 다윗을 기억했거든요. 양을 치러 들에 나가 있는 다윗. 그리고 그를 불러다가 기름 부은 거잖아요. 누가 원한 것도 아닌데.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부터 그를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했잖아요. 사울에게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사울은 전국을 동원해서, 전 군대를 동원해서 그를 죽이려고 했죠. 아까 말한 10년, 15년을 도망다녔습니다. 때로는 미친 척을 하기도 했고, 굴 속에 숨기도 했고, 내게 왜 이런 일이,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그게 하나님이 그를 빚어가시는 과정이었습니다. 그에게 맡기신 이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버림받은 다윗의 전임자 사울은 다루심의 기간이 없었어요. 작은 세 번째. 이게 최근에 제가 많이 얘기했던 바고요. 제가 이 부분을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징계 혹은 시험 전반에 대한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제 책 기초성구 3권에 들어있는데 그 부분을 나누면 이 징계에 대한 이해가 전체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더 징계는 실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훈련시키고 빚으시는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같은 내용을 제가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징계는 실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훈련시키고 빚으시는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 부분이 더 보여졌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배우되 그러면 곧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징계하십니다. 다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배운 것을 실제로 살고 그 안에 자라나도록 우리에게 그러한 환경과 관계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징계를 만났을 때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집중적으로 구하면서 그 하나님의 길대로 삶을 살고 그 안에서 자라나도록 빚어져야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바를 실제로 살고 그 안에서 자라나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이론적인 지식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무런 쓸모 없습니다. 제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말한 죽은 정통주의를 자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려면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성경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를 그분은 컵에 비유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되 그 살아계신 인격체신 하나님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 성령의 조명으로 그분의 성품과 의도를 친밀하게 아는 걸 말하잖아요. 아는 걸 말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분을 예배할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분을 신뢰할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실제적인 역사 우리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아까 성경은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로이 존스 목사님 말한 죽은 정통주의가 뭐냐. 이렇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하나님에 관한 성경적인 교리가 대체해버린 그러니까 컵은 뛰어난데 실제로 성경에 말하는 의미에서의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는 정확한 바리새인처럼 그러면 그걸 두고 그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totally orthodox, 전적으로 정통인데 totally useless, 전적으로 쓸모없는 제가 예를 드리겠습니다. 한 번에 제가 어느 도시에서 집회를 인도하는데 수요일 날 저녁에 믿음의 한 삶을 설교하게 됐어요. 하나님 참 함께 하신 시간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믿음의 한 삶이면
성경에 말하는 믿음의 한 삶이 뭔지 선명히 보여지거든요.

말씀을 토대로 그런 시간이었어요. 설교를 마쳤어요. 근데 갑자기 성령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믿음이 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목회자만 하더라도 믿음이 한 삶으로 목회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해서.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으로 또한 사람을 의지해서 한 이것이 철저하게 타락한 건데,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이키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목회하기를 결단한 분을 초청하라고 그런 마음이시더라고요. 수요일 저녁이라 그 전에 목사님들이 참석하고 계셨지만 새벽교 성교에 연합하는 교회 목사님들 중심으로 그 외 일부 수요일 저녁이라 다 본인들이 섬기는 교회에 가셔서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많지 않을 줄 생각했어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초청했어요. 그랬더니 30명 안팎의 목사님들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눈물 콧물 쏟으면서 회개하고 많은 분들이 뭐 애통해하면서 돌이키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돌아가면 반드시 주님 시험하시거든요. 환경이 닥치니까 옛날로 돌아간 거죠. 이게 주님이 사랑하셔서 보내신 건데, 제가 어느 나라에 가서 집회를 인도했어요. 근데 거기 한국 선교사님도 참석하셨어요, 한 분. 그때 제가 어디 가든지 신앙의 본질 십자가 복음을 전하죠, 핵심적인 내용들. 그분이 은혜를 많이 받으셨다고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그래, 이게 정말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고. 나중에 다른 통로를 통해서 저에게 얘기 들어왔어요. 본교회 가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교회 영향력이 있는 성도들이 헌금을 좀 그래도 많이 하고 또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등등 거부하는 거죠. 메시지가 강해졌다고 옛날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인도해 가시고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시면서 하나하나 세워가기를 원하시는데, 그 과정에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세요. 우리에게 환경을 보내세요. 그리고 시험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배운 것들이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다른 선택 여지는 없죠. 성경이 명확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사업하는 사람이건 주부로서 뭐 시부모와의 관계, 뭐 남편과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건 다 마찬가지예요. 학생이건 뭐 직장인이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빚어가실 때 딱 시험, 그 시험이라고 표현하고 징계가 오죠. 왜 보내시는가? 우리가 배운 것이 이 징계를 통해서 빚어져야 실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광야를 인도하신 것은 그 광야를 통해서 이제 다음 주에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래야 그들에게 주신 그 정체성과 그 선교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이 무장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1세대는 반복적으로 환경에 그런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그들은 징계인 걸 깨닫지도 못하고 그들은 옛날로 돌아갔어요. 옛날로 돌아갔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아무리 배우고 아무리 설교해도, 설교 듣고 아무리 성경 공부해도 하나님이 징계를 보내실 때 쉽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교회에 그렇게 주님 말씀 앞에 선다. 저는 사업 하나만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기준에 사업 세우는 거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회를 하나님 중심적으로 세우는 거, 사업 세우는 거 못지않게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니 각자의 부르심대로 배웠을 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징계를 보내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선택이

0: 가 없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때로는 그 앞에서 울며 불며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가운데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세상적인 자기 욕심도 다루어지고 자기 의지가 내려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그의 삶을 주관하셔서 통치하시 인도해 가시고 순종해 가면서 비로소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이 없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세워지지 않습니다. 아무도. 이 과정이 없으면 이론만 남습니다. 그럼 그 이론 가지고 다른 사람 판단할지 몰라도 자기는 전혀 실제로 그 삶을 살지 못하면서 영적 괴물됩니다. Totally orthodox. Totally useless. 전적으로 쓸모없는.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그럽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절대적인 진리를 굶주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제 살펴볼 텐데 징계 전반에 대해서 오늘 이걸 토대로 먼저 말씀드리고 나중에 살펴보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징계를 다른 말로 시험이라고 하는 줄 알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 감당할 시험 외에는 주시지 않고 시험을 보내실 때 피할 길도 동시에 주신다고 말합니다. 저나 일부 사람들이 특별했기 때문에 통과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실제로 그렇게 주님만 의지하여 사는 가운데 빚어지고 자라나도록 징계를 보내시고요. 우리가 감당할 만한 징계 외에는 보내시지 않으시며 징계를 보내실 때 피할 길도 예비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세입니다. 마지막에 이거죠. 이 부분하고 마칠 텐데 시험이기 때문에 실패할 수도 있다고요. 실패할 수 없다면 시험이 아니잖아요. 테스트가 아니잖아요. 무슨 말이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 번의 기회를 주셨지만 끝내 돌이키지 않을 때 그들은 흩어졌습니다. 시편 95편은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들면서 너희는 저들처럼 되면 안 되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3장은 시편 95편을 인용하면서 신약시대 사는 우리들에게 너희는 저들처럼 되면 안 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아까 나눈 대로 시험을 다룰 때 주님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을 줄 때 이 시험은 징계를 말하는 것 똑같이 시험을 주실 때 피할 길을 주신다 그 말씀을 보면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산 사람이 특별한 소수의 사람이 전혀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고 중요한 건 우리의 자세지. 그렇게 선다면 주님은 도우려고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모두가 섰음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말씀의 기초에서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모두가 그렇게 설 때 하나님께 참으로 놀라운 일을 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어서 그렇게 그날을 기대하며 바라봅니다.
1: 늘 푸른 초장, 지금까지 포도나무 교회 여주봉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282-1001번 포도나무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번 대전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늘 푸른 초장,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몽골에 93년도에 처음 들어갔고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는 전문인 선교사입니다. 어느 날 제가 가지고 간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새벽에 켜서 이렇게 주파수를 돌리다 보니까 북한 동포 여러분,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거 어디서 나오는 소리인가. 그때 극동방송에서 북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방송을 제가 새벽에 좀 너무 놀랬죠. 아, 북한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겠구나. 멀리 떨어져 있는 몽골 그곳에서도 제가 극동방송을 듣고 북한에 있는 동포들도 이 방송을 듣고 얼마나 위로를 받을까, 얼마나 이 시간을 기다리고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제가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와 후원이 북한 땅, 러시아 땅, 지금도 복음에 목말라 하는, 또 한국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헌신인지요. 또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과 후원이 절대 헛되지 않는다는 거 제가 간증자로 오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 아무도 갈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은 지금도 그 영혼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방송을 듣는 누군가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다시 삶의 소망을 발견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이들에게 생명을 전하길 원하십니다. 이 사역에 함께하길 원하시는 분은 샵 9330 우물정 9330번 단문 50원의 문자메시지로 전파라고 보내주시거나 042-828-9개 9330번 대전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세운 배제대학교 교수 선교회에서 전해드립니다.
1: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샬롬, 평안한 하루 보내고 계시죠? 우리 옷이 줄어들면 더 이상 몸에 맞지 않습니다. 민감한 옷감을 뜨거운 물로 세탁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또 옷 자체가 잘못 만들어져서 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크기가 작아지면 입기도 어렵고 몸에 잘 맞지 않아 불편하죠. 마찬가지로 믿음이 줄어들면 살면서 직면하는 도전을 감당하기가 힘겨워집니다. 인생의 시련과 승리를 경험하면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넉넉한 믿음으로 삶에 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믿음은 매일 주의를 기울여야만 만들어지는데요.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인내하고 우리의 아버지를 신뢰하기 바란다면 그분과의 관계에 더 마음을 써야 합니다. 네, 우리의 믿음이 줄어들지 않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시간 향기로운 찬송 함께 올려드릴 때 우리에게 넉넉한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첫 찬양입니다. 안성진님의 음성으로 나의 믿음 약할 때 들으시고요. 이어지는 찬양 클래식 콰이어가 부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때마다 주님과 함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 삶을 드리기로 결단하는 순간 당신의 진짜 목적이 펼쳐지기 시작한다. 당신에게 필요한 건 믿고 받는 것이다. 이 시간 하나님의 제안을 받아들이겠는가? 첫째, 믿는 것이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이유가 있어 창조하셨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돌아가셨음을 믿으라. 하나님이 당신을 그분 계획의 일부로 택하셨음을 믿으라. 둘째, 받는 것이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죄에 대한 그분의 용서를 받아들이라.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님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시키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무릎을 꿇고 인생을 영원히 변화시킬 기도를 드리길 바란다. 예수님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받아들입니다. 진심으로 이 기도를 드렸다면 축하한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을 환영한다. 이제 당신은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대로 살 준비가 되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As I praise and worship you. 호산나 인테그리티의 영어 찬송 들으셨습니다. 찬양이 있어 행복한 시간, 여러분은 지금 향기로운 찬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 들으실 찬양은 하나님의 자녀여 노래하라, 서울 장로 성가단의 찬양이고요. 이어지는 찬양은 필그림 앙상블의 Almighty Forest is Our God, 내주는 강한 성이요 연주 찬송, 안산 시립합창단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송과 찬양 연이어 함께 할게요.

주님,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와 주시고 매일 우리를 향한 주님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받고 있으며 특별한 목적을 위해 창조되었음을 믿으시고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가며 참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신용욱님의 음성으로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찬송 전할게요. 향기로운 찬송 지금까지 저는 신혜선이었습니다. 평안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오정교회가 상처 입은 영혼들을 회복시키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며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복음의 빛을 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탈란트로 충성하게 하시고 하늘의 위로와 새임을 주사 끝까지 소명을 섬기게 하시옵소서. 아이들의 마음이 말씀에 파치되어 복음에 열매 맺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강건한 세대로 자라나게 하시옵소서. 평소에도 교사들의 헌신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 교육이 교회의 큰 사명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병상에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외로움과 아픔 가운데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치료의 광사를 비추셔서 육신과 마음을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이 열려 말씀으로 회복되고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메마른 심령이 은혜의 담비를 누리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힘을 확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도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을 드리는 시온성가대와 함께 하시고 곳곳에서 수고하는 봉사자와 예배위원들에게도 성령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섬김이 천국에서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 축복할까요? 성도님은 주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주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예.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1: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0: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1: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0: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1: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0: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참목자로 삼고 그 주님으로 인한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무가치하게 여겨져서 버려졌던 돌멩이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무가치하게 여겨져서 버려졌어요. 자, 오늘 본문 4절 7절을 보면 사람들이 이 돌멩이를 버렸어요. 건축자들이 이 돌멩이를 버렸어요. 왜 버렸을까요?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때문에 이 돌멩이를 버렸다고요. 그런데 그 가치가 없다고 버렸던 이 돌,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냐? 사람들이 버리면, 건축자들이 버리면 그것으로 끝난 거냐? 오늘 본문 4절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지만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 누구절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은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사 모퉁이 돌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건축자들은 버렸습니다. 아이고 쓸모없다 이렇게 버렸어요. 건축자들은 자신들이 짓고 싶은 집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집을 짓는데 이 돌멩이는 소용이 없어. 쓸모가 없어. 가치가 없어. 그래서 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돌멩이를 택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집의 모퉁이 돌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면서 4절과 이어지는 게 5절이잖아요. 너희도 이렇게 돼 있죠. 자, 예수님에 대해서 4절에서 말씀하셨는데 5절에서는 너희도 이랬어요. 그러면 4절과 5절을 연결해서 읽어보면 이런 구절을 좀 첨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버려야 될 돌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내가 내 인생을 들여다보니까 나는 버려진 돌 같다 라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건축자들에 의해서 버려져서 가치가 없다고 버려져서 길바닥을 뒹구는 그 돌멩이, 그 돌멩이가 나의 인생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길바닥을 뒹굴고 있는 버려진 돌멩이, 그 돌멩이를 향하여 소리 없이 다가오셔서 조용히 손 내밀어서 정성스럽게 그 돌멩이 하나를 집어드는 손이 있는데 그 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손이 정성껏 나라는 돌멩이를 집어서 신령한 집을 지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건축자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세상의 건축자밖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세상의 건축자가 볼 때 쓸모없는 돌멩이는 가치가 없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 건축자가 있어요. 참 건축자 대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참 건축자 되시고 이 땅과 역사와 우주의 참 건축자 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건축자들이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참 건축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건축자라고 생각하면 내가 뭔가를 건축을 해요. 지금 열심히 지었는데 기초를 잘못했어. 기초공사가 잘못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 지나면 와르르 무너지겠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기초공사가 잘못됐다면 어떻게 나는,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되돌릴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의 기초공사가 잘못됐다면 내가 내 인생의 과거에 내게 있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와 상처와 실패들이 가득해요. 어떻게 이걸 뒤집을 수 있죠? 불가능하잖아요. 내가 내 인생의 건축자라면 그건 게임 끝난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야, 너의 인생의 건축자는 너가 아니야. 너의 인생의 참 건축자가 있어. 그분이 너의 인생을 건축하고 계셔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나의 정체성을 붙들어야 되는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는 산돌이다.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living stones, 영어로는 살아있는 돌들. 주님께서요, 이 돌과 저 돌을 다 모아서 저 구석에 있는 돌도 집어드시고 저 바닷가에 있던 돌도 집어드시고 산 꼭대기에 있던 돌도 집어드시고 그 각처의 돌을 다 모아서

그 돌들로 뭘 하시느냐? 신령한 집을 지으신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로 주님께서 신령한 집을 지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게 뭐냐? 오늘 본문 4절 5절을 이어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산돌이신 예수께 너희가 나아가야 한다. 이때 나아가는 분사예요. 분사. 계속해서 진행되는 행동을 말합니다. 산돌이신 예수님께 계속해서 나아가야 한다. 그렇게 해서 너희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고 신령한 집으로서의 공동체가 세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헌신도 필요하고 우리의 수고도 필요하고 또 때로는 우리의 물질도 필요하고 우리의 시간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필요한 것이지 그것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령한 집이 세워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그것이 바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데요, 우리들이 각자가 다 어떤 사람은 물질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재주를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가지고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1, 1, 1, 1, 1 다 합치면 더하기 더하기 더하기 해서 100이 되고 1000이 되느냐?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반쪽이고 이 사람도 반쪽이야. 저 사람은 반의 반도 안 돼. 그런데 그 부족한 돌멩이들이 모여서 흠집나고 깨어지고 떨어져 나간 돌멩이들이 모여서 우리가 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그 부족하고 못나고 깨어지고 떨어진 그 돌멩이 조각들을 모으셔서 신령한 집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면 절대로 교회는 설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중요하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는 그 시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멈추어 서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찬양으로 나아가고 목소리 높여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때로는 잠잠히 멈추어 서는 시간이 그래서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을 뿐만 아니라 필사도 하고 암송도 하고 말씀을 늘 새기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참 건축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아름다운 집으로 지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주님 안에 거하면,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가지 된 우리가 딱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러나 그 가지가 아무리 굵어도, 그 가지가 아무리 대단해도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대로 열매 맺을 수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건축자 되신 하나님께서요, 이 돌 저 돌 모아서 신령한 집을 이렇게 지어 나가시는데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나는 강가에만 있던 돌이야. 그런데 저 산에서 주님께서 건지신 돌멩이가 내 옆에 떡 있어. 그러면 나는 강가에서만 있어서 내 몸에서는 바다 향기가 나. 근데 옆에는 산에만 있어갖고 산에서 있는 이상한 나무 냄새가 나. 불쾌해요. 어색해요. 싫어요. 근데 산에서만 있던 돌멩이는 바다에만 있던 돌멩이 옆에 있으니까 얘가 몸에 막 이끼가 있어. 막 그래서 싫어. 끈적끈적한 느낌이 들어. 싫어요. 그런데 나에게 어색하고 불편한 그 돌멩이, 그 돌멩이가 사실은 나를 지탱해 주는 돌멩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신 것은 내가 있는 이 자리 곁에 다른 지체를 두신 것은 그를 통해서 내가 지탱되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잡아주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여기에 뭐 충청도 돌도 있고 전라도 돌도 있고 경상도 돌도 있고

여러 가지 돌들이 있는데요. 그 다 모여서 서로가 서로를 지탱해 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런 돌들을 모으셨어. 그리고는 이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볼까요? 5절을 보시면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수동태예요.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대.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진행형이에요. 지금도 세우고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도 세워가고 계신다. 예를 들어서 바깥에요. 엄청 단단한 돌멩이가 있다 생각해봐요. 순도 100%야. 화강암인데 순도 100%. 너무 좋은 돌멩이가 있어요. 근데 이 돌멩이가 좋은 돌멩이라고 사람들이 이걸 전시관에 두고 그걸 보러 옵니까? 아무도 보지 않아요. 그런데 부족하고 못난 아주 평범한 돌멩인데요. 그 돌멩이가 모여서 건물이 되면 사람들은 그 건물을 보러 와요. 그 건물에서 쉴 수 있어요. 안식할 수 있어요. 그 건물에서 그 돌멩이는 평범한 돌멩이지만 그 돌멩이 빠지면 그 건물은 서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집에 벽에 구멍이 하나 쑥 뚫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 수 있을까요? 그 돌멩이, 아무리 멋진 돌멩이도 혼자 있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지만 아무리 평범한 돌멩이도 모여서 신령한 건물이 되면 그러면 그 돌멩이는 너무나 가치 있는 유일무이한 돌멩이가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렸을 때 생각이 났습니다. 요즘은 아이들이 PC 게임도 있고 뭐 스마트폰으로 게임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옛날에 뭐 그런 게 없었지 않습니까? 옛날에 저희 집 앞에 이제 골목, 그 골목이 놀이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밖으로 나가서 큰 길을 이렇게 쭉 따라 내려가면 이제 놀이터가 하나 있었어요. 그 이제 이렇게 모래를 깔아놓고 놀이터가 하나 있었는데 그래서 학교 갔다 오면 옛날에는 뭐 공부를 거의 안 했잖아요. 여러분들은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전 별로 안 했거든요. 그래서 가방 던져놓고 밖으로 나가서 노는 거예요. 그러면 동네 꼬마들이 다 모여요. 제가 이제 저희 위에 형이 있었는데 형 따라 이제 갔어요. 형 따라 이렇게 갔더니 이제 비싼 또래끼리 이제 게임을 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 가지 게임이 있죠. 뭐 오징어 게임도 있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얼음땡 뭐 여러 가지 게임들이 있잖아요. 편 나누어서 이제 게임을 하는 거야. 근데 편을 나누다 보니까 다섯 명 됐는데 제가 또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야 너 가 이렇게 할 수 없었던가 봐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아, 너는 깍두기 해 이러잖아요. 깍두기 아시죠? 깍두기. 그래서 여기 다섯 명인데 너는 뭐 있으나 마나니까 이쪽에 편 먹어. 그래서 이쪽에서 깍두기로 붙었어요. 근데 깍두기로 붙어서 이제 뭐 같이 노는데 이 형들이 동생이 있으니까 얘는 별로 이렇게 신경을 전혀 안 쓰는 거야. 게임을 하는데 있는지 없는지 전혀 신경을 안 써. 자기들끼리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게임이 다 끝날 때쯤 되니까요. 게임하다가 자기들은 다 죽고 나만 살았어. 깍두기는 끝까지 살아있는 거야. 자기들이 내가 있는지도 몰라. 내가 어느 편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끝까지 살아남은 깍두기로서 승리에 크게 일조를 했던 그 생각이 왜 났느냐면요. 제가 이렇게 죄를 생각해 보니까 아 그래. 참 깍두기 같은 사람이었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깍두기니까 그냥 버려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깍두기 같은 인생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가까이 두셔서 그 깍두기 같은 인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하나님, 그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신령한 집으로 지어 가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신령한 집으로 지어가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현재 진행형으로 지어가신다라는 말씀에 제가 한참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기도 제목을 듣다 보면, 상담을 하다 보면 참 그 마음이 아플 때가 많이 있고요. 때로는 제가 큰 힘이 되어드리지 못하는 것 같아서 정말 나 자신의 무가치함을 느끼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제가 나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정말 해줄 수 있는 게 없구나. 아, 물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 믿고 또 기도하죠. 그러나 정말 이 한 성도님의 인생의 문제의 무게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없구나. 그런 안타까움이 든다는 뜻입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생각났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을 보시면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예수님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이렇게 썼어요. 나 혼자 용 쓰는 게 아니구나. 나 혼자 용 쓰고 있는 게 아니구나. 주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 교회에서도 여러분들 정말 수고하고 헌신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으십니까? 얼마나 이래저래 시간과 물질과 수고를 드리고 그 가운데 때로는 관계의 불편함을 경험할 때도 있고 때로는 감정을 소모해야 될 때도 왜 없겠습니까? 그런 생각 드실 때 있을 거예요. 나 혼자 용서네. 나 혼자 뭐 하는 건가. 그런 생각 드실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세요. 주님께서도 일하고 계세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양육한다는 건 정말 밑바닥도 없이 계속 퍼내어줘야 되는 일 아닌가요? 나는 그런 돌봄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 자녀에게는 내 속에 있는 저 밑바닥에 있는 것까지 다 퍼올려서 아낌없이 줘야 되는 게 부모의 삶이잖아요. 그러다 보면요, 본전 생각날 때도 있고 나 혼자 이게 뭐 하는 건가 그런 생각 들 때가 왜 없겠어요? 그런데 그때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참 건축자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우리와 함께 일하시면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들기를 원하시느냐? 오늘 본문 5절과 9절을 보니까 우리를 제사장으로 만들기 원하신다. 9절을 보시면요, 우리를 향한 네 가지 정체성이 나오죠. 암송하고 있는 9절이 아닙니까?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여러분, 만일에 우리가 이력서를 쓴다면, 저 네 가지 쓰시면 돼요. 자기소개서를 쓴다면, 아, 나는 당신 누굽니까? 물어보면 이렇게 쓰시면 돼요.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야. 왕같은 제사장이야. 거룩한 나라야. 하나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이야.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나의 자기소개서가 바로 이 성경이 말하는 네 가지 정체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의 우리라면 이 말씀이, 아, 그럴 수 있다, 고개를 끄덕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의 교회는요, 많은 걸 가지고 있거든요.

물질도 있고요, 사람도 있고요, 열정도 있고요, 그리고 능력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선포되었던 1세기 그리스도인들 공동체를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전서를 시작하면서 말씀 나누었잖아요. 흩어진 나그네였어요. 아무 힘이 없었습니다. 아무 제도도 없었고요, 아무 조직도 없고요, 아무 물질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들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9절과 10절을 이어서 보시면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다. 전에는과 이제는 사이의 이 놀라운 간격, 전에는과 이제는 사이에 뭐가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전에는과 이제는 사이에 있는 그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는 영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뭘 해야 되느냐? 성경이 답을 말하고 있잖아요. 거룩한 제사장은 너가 가진 걸 자랑하는 게 아니야. 전에는과 이제는을 비교하면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건 자기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어떠함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전에는과 이제는 사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 어두운 데 있던 나를 건져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그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은혜의 아름다움을 선포하고 말하는 것, 그게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그들의 가슴에 있었기 때문에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들의 언어가 변화되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고 그들의 변화된 언어와 그들의 변화된 삶이 로마 제국을 복음화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으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가지고 살려면 이 부분을 명확하게 마음속에 담고 있어야 합니다. 9절과 10절을 다시 보시면 이제는 우리가 누구냐? 이제는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다. 긍휼은 받아들이다 라는 의미예요. 받아들여지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제는 하나님에 의해서 받아들여진 긍휼을 얻은 자라는 이 사실이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와 감격의 강물로 흘러내려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제사장의 사명도 감당할 수 있어요. 오늘날 교회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과 능력과 여러 가지 것들로 세상에 많은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요, 세상은, 교회는 많이 봉사하지만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서 욕합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우리를 보여주려고 하니까 그런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기가 막히게 구분합니다. 교회가 진정성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정확하게 알아요. 교회를 드러내기 위해서 좋은 일을 하면 세상 사람들은 금세 알아요.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산다는 것은 교회를 드러내는 게 아니고요. 그 교회가 교회되게 하셨던 하나님, 그 교회를 신령한 집으로 세우고 계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그래서 교회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선교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전도예요. 교회가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네 가지 정체성, 신분과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실 때 기도하기는 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버려진 우리들을 통해서 그렇게 신령한 집으로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 전에는 어두움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그 아름다운 덕, 그 하나님만이 드러나고 그 하나님만이 보여지게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투명해져야 합니다. 내가 투명해지면 비에 계신 하나님이 보여요. 근데 우리가 투명해지지 않고 깨끗해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려요.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정말 버림받은 돌멩이와 같은 나를 택하셔서 모으셔서 그리고 우리를 공동체 되게 하셔서 우리를 신령한 집으로 세워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버려진 돌멩이와 같은 우리들을 귀히 여기셔서 그 손에 담으시고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과 부요함을 이 땅에 증거하고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그 돌멩이와 돌멩이들을 모으고 또 모으셔서 오정교회라는 공동체로 모아주셨고 우리 안에서 지금도 신령한 집을 짓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혼자 애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 인생이 깍두기처럼 보이는 때에도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까지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사용하셔서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더 귀한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그 주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신뢰하며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충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들이 애쓰고 수고하는 삶의 현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정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기도의 짐을 지고 애쓰고 수고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혼자 애쓰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함께 일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가지고 소망 중에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서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교회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로 살아갈 때도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착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랑하는 지체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때로는 쉬지 못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귀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에서 얻게 된 그 소득의 10의 1조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님 주신 은혜의 산물임을 잊지 아니하고 고백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그 기업에 그 산업에 은혜와 복을 차고 넘치게 부어 주옵소서. 그 가정을 지키시고 자녀의 인생을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빽빽하게 적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 기도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에서 오직 주님만을 붙듭니다. 주님,

를 바라보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연약한 부위를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보는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끝까지 주님 바라보는 믿음의 삶에서 조금도 물러서지 아니하도록 무릎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청년들과 자녀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서 각자의 삶을 아름답게 꽃피우고 열매 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친히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의 날 교회의 곳곳에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을 다 붙들어주시고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 바라봄으로 더 큰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버려진 돌을 모으고 또 모아 신령한 집을 지금도 세워나가고 계시는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를 보이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대전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선교사님 그 가정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FABC 방송교회. 지금까지 우정교회의 예배 실황을 녹음 편집해 방송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예배 함께 하시면서 신앙 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전화 042-622-6900, 042-622-6900번 우정교회로 문의하시거나 대전 전화 042-828-9330 대전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FEBC 방송교회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1분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월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월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월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월이 함께했습니다.

0: KBS 이매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방송하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김상균입니다. 매주 이 시간을 통해서 북한에서 이 대한민국 남한으로 이주하신 탈북민 신앙인들의 간증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분들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또 지금은 이분들이 하나님의 어떤 비전을 품고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매주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탈북 방송인이십니다. 우리 정윤아 자매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북한에서 온 정윤아 자매라고 합니다. 우리 동방송 가정 여러분들을 이렇게 목소리로나마 찾아뵈어서 너무 기쁩니다.
0: 예. 저희 극동방송 통해서 뭐 지역의 방송 가정 여러분들을 만난 적이 있으실 테고 또 극동방송에서 간증 같은 것들도 저희가 이제 좀 입수를 해서 간간히 방송을 좀 하긴 했었습니다. 네. 다니엘 기도회나 하셨던 것들.
1: 아.
0: 근데 방송할 때 야, 우리 윤아 자매의 진솔한 이야기와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도전받고 북한에 대한 기도의 마음을 품게 됐던 것 같아요.
1: 네. 감사하네요.
0: 예. 한국에 지금 정착하신 지가 20년 차 하시더라고요. 맞죠?
1: 맞아요.
0: 예.
1: 언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0: 아니, 나이를 뵈면은 정말 어릴 때 오셨나 봅니다.
1: 제가 19살 때, 대학 2학년 때.
0: 네.
1: 예, 지금 제 39이 됐습니다.
0: 그렇게 안 보이세요?
1: 아니에요. 그렇게 보입니다.
0: 20대처럼 보이시는데.
1: 아이고, 감사합니다.
0: 벌써 20년 차가 되셨는데,
1: 네.
0: 지금 요즘에 한국 살이 어떠세요?
1: 이제 조금 편해졌어요. 이제야.
0: 네. 네.
1: 이게 사람이 참 겸손하지 못한 게, 저는 북한에서 왔기 때문에 한국 생활은 뭐 식은죽 먹기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0: 네.
1: 처음에 5년은 사기도 많이 당하고 정신없이 네. 이렇게 흘러왔고 적응하느라고 바빴고 10년 차쯤 되니까 소통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졌고
0: 네.
1: 그다음에 20년 차쯤 되니까 이제야 조금 한국 문화에 조금 들어가 있나? 이런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0: 이제 내가 진짜 한국인이 됐구나.
1: 에, 완벽하게는 아닌데 그래도 조금은 됐지 않았나.
0: 아니 근데 뭐 스타일이나 이런 거는 너무 스타일리시하시고
1: 곧만 이제 자본주의에 적응.
0: 아니 이제 TV 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1: 네.
0: 예, 이만갑 출연하시고 알아보는 분들도 참 많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1: 이만갑은 주로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알아봐 주셨었는데

0: 있는데 네. 단일 기도회 나가고 나서
1: 그렇죠.
0: 젊은 청년분들과 뭐 그러니까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하게 알아봐 주시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중에 이제 청년분들이 알아보시는 경우는 거의가 다 단일 기도회.
1: 맞아요. 네. 단일 기도회 간증하고 나니까 또 많은 교회에서 초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0: 엄청나더라고요.
1: 예. 네. 그곳에 가셔서 가장 중요하게 하시는 얘기가 어떤 거예요?
0: 그때 제가 강조했던 게 우리가 통일을 준비해야 된다. 열 처녀의 비유를 들면서 준비된 다섯 처녀가 돼야 된다 우리가. 야. 그거를 강조했던 것 같아요.
1: 네.
0: 그리고 대한민국의 우리 이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편안한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는지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님들은 그 쥐하 이거 한번 진짜 목소리 내서 불러보는 게 서원이거든요.
1: 네.
0: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김치 움이나 뭐 산에 깊은 데 들어가서 누군가를 버처를 세워놓고 주님을 그렇게 못 찾죠.
1: 그렇죠.
0: 아버지 이렇게 찾아야 되는 거예요.
1: 그들의
0: 눈물이 얼마나 뜨거울까.
1: 네.
0: 그 생각을 하니까 참 다시 한번 제가 여기 와 있는 게 너무 감사했었고 사실은 그 다니엘 기도회 하면서도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그 한 가지는 강조했던 것 같아요.
1: 예, 예, 꼭 준비돼야 된다.
0: 꼭 준비해달라. 기도해달라.
1: 맞아요.
0: 그 부탁을 드렸었죠.
1: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예. 그런 마음에서 아마 이번에도 책을 네. 지난 연말에 내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 우리
1: 정유나 자매가 목숨을 건 갈증 자유라는 책을 내셨어요.
0: 예.
1: 첫 책이시죠?
0: 처음 책입니다.
1: 네.
0: 제가 원래는 세상 책을 쓰고 있었어요. 부끄러운 고백인데.
1: 네.
0: 그래서 제목도 다 정해놓고 좀 자극적으로 이렇게 해서 좀 아버지도 좀 팔고 이래서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세상 책을 한 2년 전에 제가 쓰다가 원고가 3분의 1 정도 완성된 게 이제 컴퓨터에 남아 있었어요.
1: 네.
0: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는 와중에 좀 덜 돼 먹었다 하는 마음이 저희 하나님은 이제 평안도 사투리로 혼을 네네. 많이 내시는데 너 기계 살지 말라 그러시더라고요. 네 스토리가 그렇게 나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집노조 세장님 뭐 아빠 얘기 이런 위주였던 책이 쭉 빠져나가고 간증집으로 정리를 하라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1: 네.
0: 수익금을 이런 북한 선교 탈북민 선교를 위해서
1: 네.
0: 내가 사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바로 순종을 했죠.
1: 네. 네. 그래서 이제 제목도 바뀌었을 거고.
0: 맞아요.
1: 목숨을 건 갈증.
0: 네.
1: 자유.
0: 네.
1: 자유라는 말을 북에서 아셨어요?
0: 북한에서 자유는 일제강점 시기에 우리가 독립을 할 때 그 자유.
1: 오.
0: 네. 개인의 자유는
1: 그렇죠.
0: 가르쳐 주질 않고 나라를 빼앗기면 자유가 억압된 거고.
1: 네.
0: 그러다 보니까 북한의 젊은 친구들이 러우 전쟁에 나가서 목숨을 막 버리잖아요.
1: 그렇죠.
0: 진짜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 그런 교육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이 육에 신경 쓰지 마라. 북한도 아예 사이비 종교 집단이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목숨을 바쳐서 그럴 때만이 진정한 조국의 자유 이거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거기 책에서 말하는 자유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1: 아멘.
0: 그 자유도 들어가 있고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내가 살아있을 때 누려보는 자유 이것까지
1: 네.
0: 다 포함이 된 겁니다.
1: 네.
0: 그래서 그 책 페이지를 보시면 그 처음 페이지가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래서
1: 아멘.
0: 책 페이지 보시면 제가 갈라터진 북한 땅을 나와서 빛의 땅인 자유로 오는 거거든요.
1: 예.
0: 그래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야. 어떠세요? 직접 이런 자유 세계에서 이제 산 세월이
0: 네.
1: 북한에서 자유를 알지도 못하고 빼앗겼던 세월보다 이제 길어졌어요.
0: 네,
1: 그렇죠. 한국의 산 세월이
0: 네. 네.
1: 참 자유를 지금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0: 참 자유 이상입니다.
1: 할렐루야.
0: 네, 그리고 네. 물론 이제 대한민국도 감사함을 잃어서 젊은 세대가 오늘날의 이 물질 만능 이런 축복을 불평불만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1: 네.
0: 그런데 저는 하나님 안에 잡혀 있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자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평안하고. 네. 뭐 하나님 안에 잡혀 있는 삶이 정말 축복된 삶입니다.
1: 할렐루야.
0: 제가 살면 살수록 더 느끼고
1: 네.
0: 오히려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신앙이 필요한 것 같아요.

0: 근데 이제 신앙도 진리의 하나님인 우리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많은 종교가 세상에 존재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1대1로 소통을 하잖아요.
1: 네.
0: 관계를 맺은 자들이잖아요. 이거 얼마나 큰 권세입니까?
1: 할렐루야. 네. 아니 우리 유나 자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져 있구나.
0: 맞아요.
1: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는 이 시간입니다.
0: 네.
1: 자,

0: 아니, 은혜 받고 계세요?
1: 하나님의 은혜.
0: 와.
1: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그 노래는 부를 때마다 눈물이 나요.
0: 할렐루야. 네, 지금도 눈이 촉촉해지시는 것 같은데 우리 유나 자매가 신청한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함께 하시고 계속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탈북 방송인이십니다. 우리 정윤아 자매와의 뜻깊은 시간 함께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 들려드렸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정말 풍성히 누리고 계시죠?
1: 정말 많이 누리고 있죠. 제가 하나님께 드린 게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저에게 이렇게 많은 걸 주셨을까? 그래서 자꾸 눈물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네. 그리고 언제 이거 다 돌려드리나? 그 생각에.
0: 지금 이렇게 또 곳곳에 방문해서 하나님이 베풀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게 갚는 거죠.
1: 하나님 기뻐하셨으면 좋겠어요.
0: 그럼요, 그럼요. 네. 더 많은 또 동역자들을 세우는 일들 하고 계시는데, 짧게 한 소절 불러주셨지만 노래를 정말 잘하시네요. 네, 북한에서 음악을 하셨다는 얘기 좀 들었는데, 네. 그렇죠?
1: 네. 네.
0: 어떤 거 공부하셨어요?
1: 그냥 음악입니다, 자체로.
0: 네,
1: 콩나물 대가리라고 그러죠. 악보를

0: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학문이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했으면 초등학교, 북한은 소학교라고 하는데 네. 소학교 음악 교사가 됐을 겁니다.
1: 그러세요?
0: 뭐 이건 4분 서리표예요. 2분 서리표예요. 여기는 쉼표입니다. 이런 걸 가르치는.
1: 네. 악기도 하실 줄 아시더라고요.
0: 악기를 또 해야 돼요. 필수로. 그래서 제가 악기를 했던 건 바이올린을.
1: 그러니까요. 바이올린 연주하는 것도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인가 본 것 같은데 북한에서의 일상이 어땠는지 조금 궁금하긴 해요.
0: 아무래도 이제 제가 군인 가족이었다 보니까 북한은 군인 가족도 군부대 안에서 군인처럼 생활을 하거든요. 네. 우리나라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늘 강한 이런 사상 세뇌 교육으로 인해서 늘 그냥 언제면 나는 장군님께 기쁨을 올려드려서 우리 장군님을 몸 가까이 뵐 수 있을까. 그러니까 마치 우리 그 김씨 일가들을 우리 예수님처럼 만들어놨어요.
1: 그러니까요. 네.
0: 그래서 그런 삶의 전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것도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하고 지독체를 겸비해야 되는 것도 우리 아버지 장군님께 기쁨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런 삶의 전부였고 또 이제 북한의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학교 끝나고 조직 동원을 너무 많이 시켰어요.
1: 네.
0: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것들이 탈북을 하는 데 있어서 자양분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 조직 동원 나가기가 그렇게 싫었어요.
1: 네.
0: 대학에서 김매해야 되고 그렇죠. 머내기 해야 되고 지금 한국에 와서 살아보니까 야 우리 하나님 나를 연단하셨구나. 그렇게 강인하게 어찌 보면 김부자가 저를 그렇게 했는데 마치 모세가 그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그 민족을 데리고 나오잖아요. 그 민족도 거기에서 그러한 강도 높은 노동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광야를 뚫지 않았을까. 물론 불평불만이 많았지만 저도 불평불만 많았어요. 탈북하면서.
1: 네.
0: 그건 뭐 인간의 본능인 것 같아요. 죄인이니까.
1: 그런데 이제 말씀 가운데 북한에서 그런 노예와 같은 삶 그런데도 이제 그런 정말 투철한 그런 상황에서도 이 세뇌가 깨지는 그런 순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0: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거짓은 아무리 몸집이 커도 거짓에 불과하더라고요.
1: 네.
0: 거대한 풍선에 바람을 빼는 건 그 작은 바늘구멍 하나잖아요. 그 작은 바늘구멍을 제가 만나게 된 거예요. 대학을 김정숙 교원대학으로 가게 됐는데 그곳에서 밀수꾼들이 몰래 몰래 가지고 들어온 한류를 접하게 됩니다.
1: 한국 드라마. 네.
0: 그런데 제가 배웠던 남조선과 너무 다른 거예요. 헐벗고 굶주리고 미국의 식민지이고 아이들이 월사금을 못 내서 명동에서 콩팥을 팔고 눈을 판다고.
1: 아니 그런 얘기를 북한에서.
0: 교과서에서.
1: 교과서에서. 에. 그게 90년대, 2000년대에도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0: 그럼요. 이제 와서야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김정은 정권에 들어와서야. 김정은 정권이 언제예요? 2012년.
1: 그러니까요.
0: 얼마나 그동안 수십 년을 진짜 북한말로 후라이를 친 거예요.
1: 와.
0: 그런데 이런 걸 배웠으니까 그리고 청계천 양쪽으로 계집을 짓고 산다 그랬어요. 오히려 사람이 부자가 죽으면서 금목걸이를 개한테 넘겨주지 그 사람들 굶어 죽어 나가는 사람한테 안 쓴다고. 그래서 쏘꼬병든 자본주의 개 같은 세상이 남조선이다 이렇게 배웠댔는데 드라마 보니까 완전 제가 속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는 한 편밖에 안 보겠다고 그렇게 헌장담을 하고 봤는데
1: 네.
0: 그 1년 가까이 봐버리게 된 거죠.
1: 야, 그때 봤던 드라마 생각이 나세요? 어떤 거?
0: 잊을 수가 없죠. 처음에 봤던 드라마가 우리 송승헌 오빠. 그다음에 뭐 목욕탕집 남자들, 순풍산부인과, 모래시계, 첫사랑, 호텔리어, 장군의 아들.
1: 야.
0: 미안하다 사랑한다.
1: 아니 한국에서 유행했던 유명했던 드라마는 북한에 똑같이 인기가 있군요.
0: 아직 더 남았어요. 발리에서 생긴 일.
1: 네.
0: 파리의 연인. 보고 또 보고.
1: 많이 보셨네요.
0: 엄청 봤습니다. 제가 혁명적으로 봤어요.
1: 그러네. 진짜 혁명적으로 보셨는데 이렇게 뭐 유나 씨도 그걸 통해서 남한에 대해서 그때는 남조선이라고 했지만 남조선에 대한 생각이 변하고
0: 네.
1: 정말 한류 드라마나 이런 영상물이 북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거죠.
0: 엄청나죠. 그 주민들은 외부 세계하고 단절되어 있는데
1: 네.
0: 한국 드라마가 바깥 세상을 볼 수 있는 창이 되어주는 거예요. 뭐 데미안의 책도 보면 데미안이 알밖에 세상을 아니까 깨는 충동을 그거거든요.
1: 네.
0: 근데 지금은 뭐 깰 수가 없죠. 북한이 철통 봉쇄를 하고 있으니까.
1: 그러니까 이전보다 더 봉쇄가 강화되고
0: 엄청납니다.
1: 또 뭐 법도 만들어서 처벌도 네. 강화하고 있고.
0: 네네.
1: 그래서 김정은 체제 이후에 북한은 어떻다고 지금 진단하세요?
0: 할아버지 때보다 아버지 때보다 훨씬 더 악독한 정권이다. 지금은 목까지 이렇게 쪼여와가지고 숨도 쉴 수 없게 만들어 놓고 숨도 당

0: 의 눈치를 봐가면서 쳐야 되는 거예요.
1: 네.
0: 김정일 때만 해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지금 미성년자도 공개 처형하잖아요.
1: 그렇죠.
0: 어징어 게임 봤다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한류가 이 젊은 세대의 의식을 바꿔버리니까 이 거짓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에서 이제 그 내용은 뺐는데
1: 네.
0: 그래서 이제는 대한민국을 어떻게 합니까? 적대국이다.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모든 면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정권이 살아남으려면 대한민국 때문에 저것들 때문에 저것들과 미국놈들 때문에 이러한 반미 반일 반한 이 감정을 더욱더 강조시켜서 내부 결속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죠.
1: 그런 상황 가운데서 북한의 주민들의 생각은 어쨌든 변했을 텐데
0: 네.
1: 더 강하게 통제하고 있으니까 겉으로만 충성하는 모습일까요? 진짜 속에는 통일을 바라고 남한을 동경하는 마음이 진짜 지금도 있을까요?
0: 북한 주민들에게 통일은 서원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냥 정말 무조건이에요. 네. 왜냐면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하여도 그때 이제 대학교에 제대군인 오빠들하고 제가 같이 학교를 다녔는데 방송에서 이런 얘기 해도 모르겠지만 농촌지원을 나가요. 대학생들도 술 한잔하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최전연에서 군복무를 했는데 남조선 기가 막히게 잘 산다는 거.
1: 오.
0: 그렇게 잘 사는데 전쟁이나 좀 크게 일으키지 뭐 하는 거냐고. 그건 무슨 얘기인가요? 차라리 김씨가의 노예로 사느니 남조선이 전쟁 크게 일으키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은 대한민국 국군은 절대 주민들을 해치지 않는 국군이다라는 그 바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그렇죠. 하지 않을까요?
1: 네.
0: 그런데 북한은 그렇지 않거든요. 무조건 그냥 남조선 괴뢰도랑은 밀어버려야 된다. 불바다로 만들어야 된다. 맨날 이러잖아요.
1: 네.
0: 그래서 제가 그때 되게 충격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가 20년 전인데 지금은 어떻게 내는 거예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겉으로 생계형 충성을 하는 거지 속으로 그들의 우상은 이젠 김정은이 아닙니다. 우상화가 되어 있던 김일성이 죽고 김정일이 죽었기 때문에 식격화가 안 돼요.
1: 네.
0: 그들의 신은 돈입니다. 돈. 제가 많은 우리 크리스천 분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돈을 모은대요. 그래서 왜 모으시냐 그랬더니 북한에 가서 교회를 짓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만하시라고. 지금 쓰시라고. 북한엔 이미 교회가 다 있다. 김씨 일가 선전 그 연구실만 해도요. 북한 전역에 깔려 있습니다.
1: 그렇죠.
0: 그 연구실 대충 지었을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지었습니다.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 성전을 진짜 우린 많은 분들이 성전에 돈 안 드리고 뭐 성교를 쓰겠다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잖아요.
1: 그렇죠.
0: 북한은 가짜기 때문에 겉이 요란해야 돼요. 연구실을 얼마나 갖다 대리석을 발라놓고 그랬겠나요. 특가 가는 것마다 있죠. 별장 가는 것마다 있습니다. 초대서 그거 다 기도원으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 연구실에다가 김부자 처상화 뜯어버리고 십자가 세우면 교회입니다.
1: 그럼요.
0: 성전 건축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미 하나님이 다 짓게 해놓으셨어요. 복음 통일의 이 밑바탕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지금 다 하고 계셨고 그래서 뭐가 그럼 필요하냐. 지금 지하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머니 그들에게 복음은 곧 돈입니다. 이 돈이 어디서 오니? 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보내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지금 북한 주민들이 장마당에서 성경책을 사겠다고 목숨 걸고 지금 그걸 주문을 한대요. 근데 우리나라 가치로 보면 100만 원 돈의 가치라는 거예요. 성경책 한 권이.
1: 네.
0: 우리 크리스천 분들 보고 100만 원 내고 성경책 사라 그러면 몇 명 살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수많은 진짜 교회들이 있지만 나일롱이 너무 많다. 북한은 가짜 교회인데 진짜 성도가 생기잖아요. 신의 악단을 보면.
1: 그렇죠.
0: 그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광야의 삶에서 온전하게 주님께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주어진 물질 만능의 축복이 과연 축복인지
1: 네.
0: 되돌아봐야 되고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건 결핍이고 고난이고
1: 네.
0: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1: 네.
0: 그 말을 참 강조하고 싶어요.
1: 우리 유나 자매가 정말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지금 깨우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네요. 저도 들으면서 계속 도전이 되고 하는데 우리 유나 자매의 간증과 또 이야기를 다음 편에서 계속해서 이어갔으면 좋겠거든요.
0: 네.
1: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두 번째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참 좋은 내 친구 가족 여러분, 심준구입니다. 눈부시게 파란 하늘, 하얀 햇살이 온누리를 두루 보듬습니다. 간혹 흐리고 비가 오더라도 5월의 초록은 생기가 넘치죠. 5월은 기념일이 많은 달이기도 한데요. 어린이, 어버이, 스승의 날이 지나갔고요. 부부의 날도 엊그제 지나갔죠. 그래도 그 해맑은 마음들은 우리 안에 포근히 자리하네요. 할머니를 도와 피지를 모으는 어린이, 장애인인 아버지를 업고서 웃음 짓는 배구 선수 아들, 자신의 입술을 수업의 교재로 삼아 글과 말을 깨우쳐주시는 특수학교 선생님, 헌신과 사랑으로 주의를 밝히는 분들이 있어서 이 5월이 더욱 아름답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야고보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은혜 받아 감사 속에 살던 성도라도 험한 세상 부딪혀 살다 보면 충만했던 믿음이 어디 갔는지 할 때가 있죠. 이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실까 생각 들기도 합니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아서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여전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기를 기뻐하시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폭이 여전히 위로부터 내려올 것이니까요. 다만 눈 열고 귀 열고 마음 열어 보고 느끼고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생긴 밴드의 찬양 함께 됐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참 좋은 내 친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이렇게 저 이 시간만 되면 이렇게 자꾸 오바하고 싶고 마음이 들뜨고 즐겁고 설레고 그러는지요. 네, 여러분들의 사연이 있고요. 그리고 참 좋은 내 친구가 누굴까요? 우리 주님이죠. 주님 생각하면 정말 여러분 입가에 절로 미소가 지어지지 않습니까? 이 험한 세상 사는 중에도 말이죠. 우리 주님 닮아서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또 친구 되어주기를 같이 노력해보자고요. 자, 오늘 첫 사연은요. 3213님 사연이에요. 목사님을 통해 많은 은혜를 누립니다. 힘들고 지칠 때 목사님의 음성을 들으면 힘이 나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목사님처럼 되고 싶네요. 천국에서 만나면 목사님 때문에 이렇게 성장했어요 라고 말하고 싶어요. 저도 눈에 불편함이 있는데 목사님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네요. 네, 3213님, 아, 정말 제가 뭐라고 그 말로 표현하기 힘든 사연을 주셨어요. 그 하나하나가 정말 마음에 너무 깊이 참 자리하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그건 단순히 저에 대해서 좋게 말씀해 주기 때문이 전혀 아닙니다. 사실 제가 정말 많이 부족하거든요. 아, 천국에서 만나면 그 내용 중에 이 글이 너무나 깊게 와닿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는 이 땅에서 만나보지 못하고 비록 방송 전파를 통해서 인사를 나누더라도 결국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에서 언젠가는 모두 만나지. 아, 왜 우리는 이걸 자꾸 잊고 사나? 네, 하는 생각이 정말 깊이 이렇게 마음에 새록새록 그렇게 솟아나듯이 와닿았고요. 아, 그리고 목사님 때문에 이렇게 성장했어요. 네, 이렇게 만나면 이렇게 말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눈에 불편함이 있으셔요. 시각장애 진단까지 그렇게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는 분들은 이제는 많이 알죠. 저는 중증의 시각장애를 갖고 있어요. 나면서부터 그런 건 아닙니다. 원치 않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희귀질환이 눈에 발병을 하면서 현대의학으로는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이런 진단의 말을 들어야만 했고요. 그건 나에게는 너무 큰 고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것이 저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렸습니다. 예전엔 그러지 않았어요. 예전엔 자유 없었습니다. 고통이었고 속박이었어요. 말 그대로 장애 그 자체였습니다. 부끄러웠고요. 그래서 안 보이는 거 들키기 싫었어요. 그래서 보이는 척하고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주님 만난 후에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졌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전혀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네, 저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네요 하셨는데 제가 저를 알잖아요.

약해도 그냥 너무 약해서 그냥 허약해 빠진 게 접니다. 아, 그리고 실수도 너무 많고요. 근데 이렇게 좋게 봐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3213님, 그 눈의 불편함 하나님께서 꼭 치유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일지는 몰라도 기적일지 아니면 현대의학을 하나님께서 발전시켜 주셔서 그 도움을 받아서 회복되실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반드시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주 안에서 아직 불편한 상황이라도 주의 은혜 가운데 자유함을 우리 같이 누리자고요. 바리톤 홍성선님의 찬양 띄워드릴게요. 찬양 안에서 은혜가 더하기를 축복합니다. 담대하라.

네, 이번 사연은요 3797님 사연입니다. 목사님 방송은 항상 작은 것에도 미소 짓게 되고 소중히 여기게 되고 감사하지 못할 것이 없게 하십니다. 은혜에 가득한 방송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야, 제가 진행하는 방송 우리 참 좋은 내 친구가 그랬나요? 작은 것에도 미소 짓게 했나요? 소중히 여기게 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했던가요? 감사하지 못할 것이 없게 했던가요? 아, 그렇게 받아주시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받는다는 것은 즉 곧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걸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마음이 열려있지 않으면요, 모든 것이 답답하고 헛되며 안타깝게 보이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을 때 그 상황들이 비록 내 눈에 보기에 참 마뜩지 않더라도 편안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위에도 역사하심을 믿는 마음이 되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잖아요. 주 안에서 우리가 평안하기를 소망하시면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그 평안을 내게 주노라 하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주님을 믿고 섬기고 의지하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죠. 3797님 이 사연에서 저는 그 역사를 본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이 사연에 대해서는 더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거예요? 제가 다음 기회에 나누도록 하고요. 자, 참 좋은 내 친구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려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충고를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잠시 멈추고 조언자와 함께 되짚어 나갈 힘과 여유가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조언이 맞다면 과감히 새로 시작해야겠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믿었다면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고요. 아직 아니라면 잠시 멈춰 사람 삶의 근본을 생각하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 생명의 길로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크룩스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찬양 함께 듣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조시현, 구성의 홍만유,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합니다.

일본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했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0: 샤프 에드워드데이 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송가족의 시간 유진삼입니다. 이 시간은 믿음에 선한 영향력을 주고 계신 분들을 모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 천안시 목천읍에 위치한 목천선결교회를 섬기고 계신 김성열 목사님을 모시고 은혜로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0: 네, 오늘 함께 하실 분은 목천 선결교회 김성열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에게 따뜻한 인사와 함께 목사님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매일 삶의 현장에서 함께 울고 웃으며 신앙의 길을 걷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께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독립기념관이 소재하고 있는 천안 목천읍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를 몸부림치는 성도님들과 동역하고 있는 목천성결교회 김성열 목사입니다.
0: 목사님 너무 따뜻한 인사를 해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행복한 가정을 위해 부부가 함께 지켜야 할 신앙적 덕목이 우리 목사님께서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예, 신앙적인 덕목이라고 하면 저는 세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서로를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신뢰는 하지만 서로가 살아왔던 문화가 다르고 또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되다 보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의 기다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기다림 속에는 무엇보다도 서로를 존중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는 신앙적인 덕목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지나고 있습니다.
0: 네, 너무나 귀한 말씀 해주셨는데 정말 부부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부부가 신뢰하고 또 서로가 인내가 필요하잖아요, 목사님. 네, 네 기다려주고 네. 또 서로가 존중해줄 때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과 또 부부가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 우리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모든 가정들이 잘 세워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목사님 좀 개인적인 질문을 좀 더 깊이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 목사님 신앙생활을 언제 처음 시작하셨습니까?
1: 예,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0: 그래서 이렇게 얼굴이 아주 인자하시고 또 선하게 느껴지시는데요.
1: 사실은 저희 이제 부모님이 목회를 하셨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6남매인데 4남이녀입니다. 이제 내 아들이 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 그 과정이 남들이 바라볼 때는 아, 정말 축복받은 가정이다 했지만 근데 저희 현실은 국제시장 가정이었습니다. 특별히 아버님이 예, 일단 어떻게 보면 좀 특수 목회를 하신다고 그럴까요? 그분이 받은 뭐 은혜와 사명이 어떤 화려함보다는 어떤 능력보다는 그리고 섬기고 돌아보는 어떤 그런 사역을 주로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저희 집안의 막내인데 저는 우리 아버님이 고아원의 원목으로 계실 때 예, 그곳에서 출생을 했고요. 이제 그러면서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제 아버님이 이제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뭔가 한번 좀 이동해보자 기도하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셔서 경상북도에 있다가 경상남도로 옮기게 되셨고

0: 않았고요. 참 이제 그런 과정이 되다 보니까 목회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것은 축복이지만 현실적인 것은 어떻게 보면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청소년기 시대에 제일 방황했던 것은 사실 가난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이런 감당해야 되고. 근데 이제 부모님은 주신 사명이 있지만 자식들은 어려서부터 그 속에서 살아간다고 해도 사실을 주님을 만나기까지는 어떤 체험적인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고백하는 시간은 참 오랜 기간이 걸렸었죠. 청소년들을 좀 이렇게 마음에 품을 수 있었던 것은 제에게도 그런 시련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참 제일 지금도 이제 그 트라우마로 남아 있습니다. 제일 이제 마음에 힘들고 어려웠던 그 청소년 시절에 예전에 우리 학교 가면 등록금을 내지 않습니까? 근데 학교 출석할 때마다 등록금 안 냈다고 선생님한테 야단 맞고 좀 이제 그런 심한 어떤 그러한 참 가혹한 행위도 있었고 이랬을 때에 뭐 그것보다도 제일 힘들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어린 마음에 제가 어떤 야단을 맞고 책망을 받는 거는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데 아버지에 대한 모독이라든지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러한 모욕적인 발언을 하셨을 때 지금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다 세상이 바뀌었겠지만 그때에 제가 들었던 그 선생님의 말씀은 너 아버지 가짜 아니냐. 야 진짜라면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자식 등록금도 안 주냐. 이제 그랬던 그 말씀이 저에게는 참 트라우마로 남아서 이제 그러면서 그때부터 저는 이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가만히 보니 형님들 다 목회하시는데 아버지도 평생 목회하시고 끝나면 누가 모시겠냐. 그래서 난 돈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실업계 공고로 가서 기술을 배워서 취업을 나가게 되고 이제 취업 나가기 전에도 취업 나가서 이제 생활해봤지만 너무나도 감사하게 좋은 직장에서 모두에게 사랑받고 직장 생활을 참 너무 편안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너무 직장 생활은 편한데 아무래도 이제 그 교회 사택이 교회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참 이제 이 교우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 그거를 저희가 받아들이기가 조금 벅찼었고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 이 집을 떠나는 길밖에 없겠다. 그래서 뭐 부모님들에게는 죄송하지만 독립을 좀 해서 방황의 시절도 있었고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뭐 여러 가지 많은 시간들은 지났지만 이제 그런 청소년기를 지나고 이제는 일찌감치 사회 직장생활을 하면서 그때는 사실 저는 이제 교회를 떠났었죠. 근데 제가 떠나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셨더라고요. 이제 그런 과정 속에 있으면서 이제 어느 단계에 올라가니까 그때에 문득 생각나는 것이 우리 아버지가 생각이 났었습니다. 왜 그렇게 목회를 하시면서 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셔야 되고 중보하면 기도하시고 다른 사람 희생하시는데 왜 아버지는 거기에 대해서 칭찬과 인정보다는 왜 그렇게 모두에게 정말 이와 같이 힘든 이야기를 들으셔야 될까. 이제 그러면서 그때마다 우리 아버님이 늘 하셨던 어머님이 늘 하셨던 말씀은 용서해라 사랑해라. 근데 그게 청소년 시절에는 이해가 안 됐고 받아들이기 어려웠었고요. 근데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만난 하나님하고 내가 아는 하나님하고는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에 뭐 대학 포기하고 직장생활 하다가 그냥 아는 우리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를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인대 오셨던 그분이 나를 만나 주신다면 제가 정말 저도 그 길을 가보고 싶습니다. 결단을 하게 됩니다.
1: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목회자 자녀분들 있잖아요. 아이들이 또 목사님 같은 그런 마음으로 지금 청소년 아이들이 커가고 있을 텐데 그 아이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0: 그런 이제 경험을 하다 보니까 제가 천안시 기독교연합회 있으면서 특별히 이제 연합회 쪽으로 해서 PK 수련회를 좀 이제 한번 만들었었습니다. 저희 지역에 조금 외곽 지역입니다만 농촌의 현장이 다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오늘 그 고령화된 사회에 목사님들이 들어가서서 농사를 어른들의 농사를 다 지어주시는 목사님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 자녀가 상당히 어렸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어느 날 그렇게 왕래를 하다가 보니까 오늘 목사님이 전혀 이제 외부로 나오시질 않으셔서 연락을 해봤더니 너무 과로하셔서 쓰러지셔가지고 구안하자가 왔습니다. 구안하자가 왔는데 바로 병원을 가셨으면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봐 혼자 기도하고 계시며 또 어려우니까 병원 가기도 쉽지 않았겠죠.

0: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근데 현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들에게 어떤 할수 있었던 것은 그들과 같이 공감대를 누리는 것.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할수 있는 것은 그와 비슷한 또래 집단들과 연계시켜서 이제 서로가 친구가 되게 해주는 것. 사실은 애들이 고독하더라고요. 외롭고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하지만 인생적으로 바라볼 때 청소년께 친구가 없다는 게, 또 학교 가도 사실은 어디 가서 떳떳하게 뭐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야 얘기하기가 사실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PK들을 주로 모아서 같이 이제 이렇게 그들에게 서로 공감대를 나누게 하고, 그 당시에 이제 PK 수련하면서 주 강사들을, 외부 강사를 모신 게 아니라 지역 출신들 중에 PK 선배들을 모셔다가 그 아이들이 주 강사가 되고, 그리고 프로그램이라고 특별히 만든 것도 없고 너희들 하니 같이 공감대를 노려봐라. 이제 그랬더니 그때 우리 아들이 그 아이들 다 모아놓고 특강을 하면서 얘기했더라고요. 떠나라 그 얘기하더라고요. 떠나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너희들도 그 공간에서만 있지 말고 너희도 한번 도전해봐라. 이런
1: 예전에 우리
0: 이야기를.
1: 목사님께서 해줬던 말씀이시네요.
0: 예, 예.
1: 네.
0: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저희 아들하고, 저희 이제 우리 선배 목사님의 그 아들하고 친구니까 그들을 강사로 세워놨는데, 뭐라고 안 해도 그 자리에서 울고 웃고 자기들끼리 서로 하면서 그렇게 정말 하나님이 어루만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결국에 그 아이가 변화가 되고, 지금 그 이후에 이제 바라보니 정말 그 친구가 고려대학을 갔더라고요. 이제 그래 대학 가서 지금 이제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어떤 정말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행하는 그런 모습이 됐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 PK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너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네가 아무리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너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는 것을 네가 찾기만 한다면 네 인생은 소중한 가치 있는 존귀한 사람이 될 것이다.
1: 아멘.
0: 예, 이런 이야기를 그냥 들려주고 싶습니다.
1: 네, PK 모든 친구들에게 우리 목사님의 그 말씀이 큰 위로와 또 격려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정말 우물 안에 갇혀있지 말고 더 넓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아이들을 통해서 멋지게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뤄나가는 데 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0: 아멘.
1: 예, 우리 많은 방송가족 여러분들, 우리 PK 아이들을 위해서, 특히 어려운 가정에 형편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가 사랑으로 돌봐주고 또 이 아이들을 많이 격려해주고 기도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
0: 예.
1: 아까 이야기하다 말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목회의 길을 걷게 되셨습니까?
0: 저는 항상 어디 가면 저희 아버님을 소개하라고 그러면, 너희 아버지 뭐하냐 그러면, 예, 저는 우리 아버지 농사짓습니다. 두 번째, 우리 아버지 소개하는, 우리 아버지 약장사입니다. 군약과 신약을 파시니까요.
1: 아니, 그러면 목회자라는 게 부끄러웠었던 건가요? 아니면은?
0: 예, 청소년기 시절에는 그랬었죠.
1: 네.
0: 근데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많은 어떤 하나님의 연단 과정을 통해서 제가 정말 이와 같이 목회도 하게 들어서게 된 것은, 뭐, 제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둘째는 그 영향력은 저희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저희 형님들. 만약에 제가 생각했던 것으로 끝났다고 한다면 저희 형님들은 또 그 사역의 길을 가셨겠습니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집안은 국제시장이라고,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 제일 큰 형님은 이제 마지가 되다 보니까 아버님 목회 현장에서 동생들 교육하는 것도 그렇고 어렵다 보니 결국에는 이제 저희 제일 큰 형님이 첫째 이제 천열매기 때문에 부모님은 어쨌든 목회자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1: 네.
0: 이제 아버님의 삶을 보니까 아, 목회는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지금 다른 걸 할 수도 없고, 네, 그런 상황 속에 불순종할 수 없으니까, 그렇다고 내가 정말 이와 같이 잘못된 선택을 하면 그건 지옥이니까. 그래서 그이 저희 형님이 이제 선택하신 것이 월남으로, 네, 그 당시 전쟁했지 않습니까? 자원해서 지원병으로 가서 그곳에 가서 내가 동생들 공부할 수 있도록 학비 모아놓고, 그리고 내가 거기에서 이제 전사하면 그러면 내가 그것은 지옥 가지 않지 않겠느냐.
1: 네.
0: 이것이 저희 이제 형님의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들, 이제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 뭐 그 뒤에 우리 형님들도 다 이제 그런 과정들이 있었지만, 둘째 형도 그렇고 셋째 형님이 이제 유일하게 어려서부터 자기는 특등 목사가 된다고, 전 날마다 앉혀놓고 예배는 자기가 드리고 저는 네. 맨날 심부름만 시키고 네. 이제 그랬었는데 어쨌든 그분

0: 도 이제 어떤 군 장교로 제대하고 지금 목회 사역을 참 잘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교회 가신 것은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이루신다.
1: 아멘.
0: 세월은 바뀌어도 사람은 바뀌어도 하나님은 약속은 꼭 진행하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1: 아멘.
0: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사실은 그거를 결단하게 된 계기가 그래서 이제 신학을 이제 좀 가게 됐고요. 신학을 했지만 신학 과정도 사실은 저는 좀 원만하지 못했습니다. 아버님 교회, 형님들 교회가 또 다 좀 위기가 있었고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참 그런 과정 속에서 신학을 하다 보니까 또 이제 교육 전도사 나가야 되고 훈련도 받아야 되고 다 다니긴 다니지만 하는 건 다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이 뭐냐 하면 개척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전 죽어도 개척은 안 합니다. 가난과 내 가정과 자녀들에게 이런 고난을 안겨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계속 불순종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그런 결단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아무 이유 없이 이제 그 교회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쫓겨나는 거죠. 쫓겨났는데 사실 너무 억울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결단하겠다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그런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때 주셨던 말씀이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치라 해도 곤비치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1: 아멘.
0: 이 말씀을 주시며 그 당시 환상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큰 먹구름이 있는데 그 구름이 다 모여더니 어마어마하게 큰 독수리가 날개치며 확 손살까지 저를 향해서 날아오는 그 모습을 보고 거기에 바위에서 기도하다가 그 속에서 그냥 나도 모르게 확 이렇게 돌아선다고 돌아선 게 바위 밑으로 툭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저에게는 마음에 참 큰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그렇게 이유 없이 나를 쫓아내셨습니까? 그런데 그때서 이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네가 불순종하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네가 확신을 가져라. 그래서 그 기도 응답받고 이제 바로 내려와서 사실은 그 제가 섬겼던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사실 제가 이래 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 이제 교회 개척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때부터 사명을 가지고 이제 그동안에는 뭐 보고 듣고 배웠던 것 가지고 했지만 그때부터 이제 확신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이제 그런 사역의 길을 걷게 되었던 것입니다.
1: 네. 많은 이야기들이 삶 가운데 역사했는데요. 그래서 목천 선결교회가 시작됐잖아요, 목사님.
0: 예, 저는 이제, 저는 교회 개척은 우리 인천에서 했어서 여기는 제가 이제 2대째로 부임을 받아 오게 되었습니다.
1: 네, 그러시군요.
0: 예, 사실 그 과정이 조금 뭐 있긴 있습니다.
1: 그 이야기는 좀 다음에 예, 듣고 예. 목천 선결교회의 비전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0: 목천 선결교회에 1998년도에 이곳으로 이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2대로 부임하는데 1대는 황옥주 전도사님이라고 여전도사님이 83년에 교회 개척하셔가지고 현재 교회가 있는 이곳에 89년에 교회를 이제 건축을 하셨고 저희 지역이 상당히 지역사회가 고립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 용화사라고 하는 절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지역의 문화재가 됐는데 지역 주민들이 교회가 엄청나게 이제 사실은 반대했었고 핍박을 했습니다. 그 전사님이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고생과 그런 시련 속에서 이제 제가 오기 전까지 이분이 오랫동안 사역을 한 15년 사역을 하셨는데 너무나도 이제 혼자의 몸이셨고 또 그리고 지역사회 핍박도 좀 심했었고 건강도 안 좋으셔서 갑작스럽게 이 교회 여기에 제가 인천에 있던 교회에서 이제 이쪽으로 지방에 내려가 있을 때 이곳에 학생들 수련회 왔는데 수련회가 강사가 펑크가 나서 저에게 좀 이제 한번 강의를 좀 해줘라 그래서 이제 이쪽 교회로 오게 된 것이 목천 선결교회와 연계된 어떤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리고 이제 제가 98년에 이제 여기에 부임하게 되는데 사실 98년도에 이 교회에 왔을 때에 교회가 사실 너무 열악했습니다. 참 어려운 중에서 지역사회에서 그렇게 반대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기도하다가 여기에서 목회 철학은 도시 목회하고 농촌 목회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농촌 목회는 현장 목회지 않습니까? 강단의 목회가 아니라 이거는 현장 삶이 목회가 돼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0: 그 당시부터 이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에 뭐 영구적인 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자.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의 말씀인데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쭉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농촌 목회를 우리 하다 보니까 뭐 부모님들로부터도 그렇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련시켜 주신 과정이지만 힘들다, 없다, 안 된다. 이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그랬고
1: 아멘.
0: 내게 능력 주시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그랬고 유일하게 이곳에 와서 제가 이제 이 사역을 할 때에 저에게 우리 어머니가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에 참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학교를 한 번도 찾아본 적이 없으시거든요. 근데 제가 대학 갔더니 신학을 갔더니 자취방에 우리 어머니 찾아오셨어요.
1: 걱정되시니까.
0: 네. 그래도 성미사라도 좀 갖다 줄 줄 알았더니 빈손으로 오셨더라고요.
1: 네.
0: 오셔가지고 딱 주시는 거 한 가지였습니다. 성경 가져와라. 예. 성경책 이사야서 40장 41장 10절 말씀 읽어라. 그 말씀을 잘 알지 않습니까? 네.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 하나 주시고 그리고 결국 가실 때는 제가 어머니 밥 사드린 거. 이제 그러고 갔는데
1: 네.
0: 이거 마음에 새겨라. 이제 그것이 저에게는 큰 힘이었습니다.
1: 네.
0: 이제 그러는 가운데에서 이곳에 와서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이제 이 교회에서 이제는 농촌 목회, 현장 목회를 시작할 때에 주변에서 뭐 선교를 우리가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을 찾자 이런 과정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왔는데 참 저에게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저에게 목사의 호칭을 몇 가지 정해준 게 있습니다.
1: 네.
0: 첫 번째 제 호칭이 남들이 듣기는 좀 그렇습니다. 제 별명이 개목사입니다. 뭐 긍정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가 이제 열악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교회 방문을 하러 오셨다가 지역으로 이사를 오셨는데 아마 애완견 농장을 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1: 네.
0: 그분이 오셔가지고 교회가 보니까 열악하다 보니까 뭔가를 도와야 되겠는데 그 당시 그분이 농장에서 가장 비싼 이제 그 허스키라고 하는 이제 그 강아지를 그 당시에 그 허스키 힌든바기는 한 마리가 한 200만 원 갔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걸 강아지를 한 쌍을 주면서 목사님 이거를 잘 키워서 이제 분양하십시오. 그러면 교회가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이제 그랬는데 이분이 그것만 갖다 준 게 아니라 개 종류란 종류는 다 갖다 주셨습니다. 이제 그렇게 개들을 뭐 저희가 그걸 가지고 분양을 하거나 이러지는 못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까. 근데 그것이 도움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어렵다 보니까 수입보다는 지출이 많았잖아요. 그 지출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는 제일 많은 지출이 난방비였습니다. 난방비 지출을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화목보일러로 바꿀 수밖에 없었고 그 화목보일러 바꾸노니 눈만 뜨면 산에 나무하러 가야 되는 거. 5년 동안 참 산에 나무하러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것 때문에 마을 주민들이 닫혀있는 사람들이 마문을 열기도 했고요. 정말 이와 같이 하다 보니까 개목사에서 나무꾼 목사로 그 나무꾼 목사에서 좀 있다가 어떤 분이 참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죠. 알지도 못하는 분이 저희 교회를 방문하셔가지고 부부가 오셔서 자기들은 본인들은 중국으로 가시기 때문에 하우스를 교회에다 기증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1: 네.
0: 보니까 전한 시내에 있는 꽃들을 키우는 이제 하우스를 예, 이렇게 네. 했는데 그걸 기증하고 싶다고 그러셔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참 정말 못 모르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데 제가 안 할 수는 없잖아요.
1: 네.
0: 사람은 없고 연세 많으신 여 권사님들하고 애들로 가서 하우스 여섯 동을 다 뜯어 옮겼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거기에 딸려온 게 있었습니다. 새들이 많이 왔습니다.
1: 네.
0: 이제는 새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감사한 것은 현장 주민들과 지역사회 사람들과 함께 공감을 가질 수 있었고 그러면서 그들 속에 교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것.
1: 네, 목사님 너무 귀한 일들을 많이 감당하고 계신데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함께 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0: 아멘.
1: 네, 목사님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우리 목사님 이제 살아오시면서 가장 어려운 시간을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참 많은 간증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시간 좀 짧게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0: 예, 그냥 크게 두 가지입니다. 살아오면서 정말 힘들었을 때 여러 가지 이제 목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렸을 적에는 뭐 절 몰랐었고요. 뭐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정말 교회가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교회가 어려움이 있을 때에 정말 이제는 외롭다 힘들다 예, 이런 그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이런 그 갈등도 있었고 이 가운데에 정말 많이 힘들었던 그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좀 좌절하고 낙심하고

0: 하고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입니까? 라고 했을 때 네. 주님은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너도 안 되더냐? 나도 안 되더라. 그래서 내가 죽었지 않니? 너도 죽으면 된다. 그 말씀이 저에게 너무나도 큰 위로와 힘이 됐었고요. 두 번째는 뭐 근래에 좀 아픔이 있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사실 좌우를 살필 여유도 없이 그냥 무조건 달려온다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왔는데 알고 보니까 어느 날 제 아내가 좀 몸이 안 좋다고 그래서 건강검진하러 갔다가 뇌가 이제 좀 안 좋다고 그래서 이제 그 건강검진을 했는데 간 길에 이제 같이 검진을 하자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제 아내보다도 죄가 좀 제 자신이 좀 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전문병원에서 1박 2일 동안 검사를 했는데 그때에 이제 그 담당 전문의가 하시는 말씀이 그냥 단 한마디로 말해서 뇌가 많이 손상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뇌의 연령이 지금 84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두엽이 좀 많이 손상을 입어서 이제는 좀 치료를 오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한 한 달 동안 좀 방황을 했습니다.
1: 네.
0: 그랬는데 의욕도 안 생기고 모든 게 정말 이제는 뭐 감사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랬는데 그때 또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정말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 같았어요.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네가 했냐? 내가 했지. 그 말씀을 돌아보니 지금까지 제가 살아왔던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보니까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분이 하셨고 그 가운데서 그냥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1: 예, 우리 목사님께서 너무나 귀한 말씀 해주셨는데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면서 겸손하게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0: 아멘.
1: 네, 마지막으로 우리 방송가족들을 위해서 특별히 급변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목사님 좀 뜨겁게 기도해 주시고요. 목회자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방송의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마음을 모으는 모든 방송 가족들과 그리고 다음 세대와 농촌 지역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귀한 목사님 사모님 그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소원이 오늘도 우리 가정가정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혹이나 삶의 무게에 지친 이들이 있다면 새 힘을 주시고
1: 아멘.
0: 질병과 아픔 속에 있는 이들에게는 치유의 광선을 바라여서 저들로 새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방송 가족들이 먼저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주변에 사랑과 복음의 향기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옵소서.
1: 아멘.
0: 급변하는 시대의 파도 속에서 길을 찾아가는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 지혜와 명철과 총명함을 더하여 주셔서
1: 아멘.
0: 쏟아지는 정보와 가치관의 혼란 속에서 무엇이 참된 진리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유행이 아니라 변치 않는 하늘의 가치에 오늘도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오늘도 세상을 향하여 당당히 나아가는 용기도 저들에게 있게 하옵소서.
1: 아멘.
0: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했사오니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안 변해도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0: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에게 또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리고 고백하며 찬양하는 저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지금까지 방송가족의 시간 유진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라디오 예배. 라디오 예배 매주 이 시간에는 둔산 성광감리교회 이웅천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십니다. 말씀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2: 15살의 어린 여학생 이야기를 좀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정기에 태어나서 1933년에 한 15살 된 어린 학생이 학교를 휴학하고 또 병원에 입원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병명은 결핵성 척추염이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결핵성 그 세균 감염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모든 사람에게 줄 때입니다. 척추를 이루는 등과 허리의 뼈가 돌출되어 있는 심각한 상태여서 그 당시 의료 기술로는 석고침대에 6개월 동안 몸을 고정하고 지내야 되는 굉장히 큰 병이었습니다. 또 완전히 난다는 보장이 없고 악화되면 이제 등이 굽은 채로 살아가 있기 때문에 이 여학생의 어머니가 아주 눈물로 딸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딸은 누워서 자다가도 어머니의 울부짖는 기도 소리 때문에 눈을 떠야 했는데 어머니가 주로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혈루병 고쳐주신 하나님, 또 나자로를 살리신 하나님, 제 딸도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 어머니의 간절한 그 마음이 어린 딸에게도 전해졌고 또 하나님께도 전해져서 어린 딸이 이제 어머니와 함께 참석한 부흥회에서 뚜렷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확신을 갖게 되었든지 날짜를 기억하는데 1933년 3월 25일에 그가 참석한 한 집회를 통해서 이런 확신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딸로 부질러 주셨다고 이제 그 마음에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학생도 결심을 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딸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그러면 내게 질병을 주셨지만 이 질병도 고쳐지게 될 것이고 또 나의 인생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리라. 아마 이런 강력한 믿음의 확신이 그에게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확신이 내게 주어졌나 안 주어졌나 하는 걸 가지고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스스로가 좀 의아할 때가 있는데요. 믿음의 확신이 주어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즉 성경에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시면 만져주시면 제일 분명한 것은 삶의 변화입니다. 15살 중학교 3학년에 이 나이에 어린 여학생이 하나님의 딸이라는 자부심을 마음에 갖게 되자 하나님의 딸답게 살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합니다. 뭐 사춘기 때니까 반항도 많이 하고 뭐 언니들한테는 대들었고 그랬는데 이 여학생이 순종하기 시작했고 또 공부하기를 아주 싫어했는데 매일 5시에 일어나서 밤 12시까지 아주 성실하게 공부하는 학생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또 질병으로 휴학을 해서 중학교 3학년에 다시 복학하게 되었는데 이제 아프고 또 등과 허리에 문제가 있으니까 키가 작아서 맨 앞자리에 앉았는데 건강이 회복되면서 키도 자라고 또 뒤에 가서 앉을 만큼 이제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이 여학생의 삶을 좀 단단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어떤 한 사람을 만남으로 어떤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정신과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그 한마디 말씀 가운데 자기의 삶이 붙잡혀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들을 하게 되죠. 이 학생이 자라나서 가정을 이루고 아이들을 키우게 되었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키울 때 음악 교육을 계속 시켰다고 합니다. 초등학교인 딸을 데리고 이제 콩쿨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콩쿨에 참석했을 때 심사위원 중에 한 분이 연단에서 그 초청의 말씀하면서 말을 나누었는데 그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민족의 가장 시급한 일은 뛰어난 아이들을 교육시켜서 외국에 내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후진국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 아이들을 통해서 널리 알려줄 수 있도록 길러내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아마 이제 일제강점기 또 전쟁을 거치면서 어려운 나라의 상황 가운데 당시 신봉조 선생 이화여고 교장이셨는데 이분이 콩쿨에 온 부모들과 아이들에게 이렇게 일종의

비전을, 미래에 대한 꿈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 한마디가 이 어머니의 마음을 빼앗았습니다. 아마 이 말을 하신 분은 신봉주 선생은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그의 그 도전이 한 엄마의 마음을 빼앗았고 그 엄마의 마음이 결단 가운데 나아가서 한국은 20세기 후반에 가장 자랑할 수 있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예술가들을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엄마는 이제 신봉주 선생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아버지를 떠올렸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3.1운동 당시에 고향 함경도에서 독립선언문을 직접 낭독하고 만세운동을 이끌었던 분이고 평생을 나라를 생각하고 또 독립을 생각하면서 해방되는 그 광복을 맞이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좀 어려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딸답게 나도 좀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이 국가를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 생각이 딸 마음 안에 있었는데 이제 그 신봉주 선생의 연설을 들으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전까지는 아이들이 좀 잘 자라도록 교양교육 정도로 음악적인 경험들을 쌓게 했는데 그날 이후에 이분은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 아이들에게 주어진 음악적인 재능을 좀 세계적인 아티스트로 좀 발전시키는데 마음을 두게 됩니다. 아무래도 시기에 우리나라가 잘 알려지지 않은 전쟁 후에 1960년대부터 시작해서 70년대, 80년대, 뭐 늦으면 90년대까지 우리나라를 세계에 알린데 기여했던 유럽의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나 또 미국과 유럽을 오가면서 나중에 지휘자로 세워진 정병훈 씨나 또 첼리스트였던 정명화, 정트리오로 활동하기도 했는데요. 이 세 분의 아티스트를 얻은 것은 이현숙 여사의 상 가운데 본인의 고백으로 이 두 가지 사건이었습니다. 15살에 하나님의 딸인 것을 본인이 알게 되고 즉 마음의 확신을 얻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기 인생을 맡긴 것 하나님의 딸답게 살자고 결심한 것 그리고 딸인 경화가 아주 어려울 때 정경화가 초등학교 학생일 때 갔던 콩쿠르에서 신봉주 선생의 이야기를 듣고 이 아이들을 세계적인 예술가로 키워내는 것이 애국하는 길이다라고 결심한 것 이것이 그 본인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자녀들의 인생도 크게 변화시킨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부모의 역할이기도 하고 또 부모와 자녀 간의 믿음으로 한 가정이 세워질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말 한마디가 중요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역사 가운데 우리 믿음의 역사 가운데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입니다. 여러분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예를 들어 교학교 교사처럼 직접적으로 어린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나 청년들과 함께 믿음의 삶을 나누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말 한마디가 정말 중요하죠. 속회와 같은 소그룹 리더들이 조그만 신앙 공동체, 교회 안에 작은 교회를 이루어서 삶을 나누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또 믿음을 권면합니다. 이 말 한마디가 중요하죠. 무엇보다 우리들은 자라나면서 가정을 이루게 되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귀한 자녀들을 길러내는 부모가 되게 됩니다. 이 부모의 말 한마디가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이 한 인생, 한 생명의 앞길, 미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자녀를 기르지 않아도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실은 영적인 부모가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어떤 속회나 뭐 어떤 사역팀이나 찬양대나 또 혹은 뭐 같이 어디 야유회를 가거나 리트릿을 가거나 여행을 가거나 그때 만나서 형성되는 관계 속에서 누군가는 신앙이 자기보다 좀 더 성숙되고 온전하다고 믿는 사람의 삶을 통해 배우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영적인 부모의 역할을 교회 안에서 감당합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아주 분명하게 한 인생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나는 하나님의 딸이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분명한 자기 이해, 우리가 얘기하는 자기 정체성을 갖고 있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그것이 전해지는 기회가 우리의 삶에 너무 자주, 너무 여러 번 있습니다. 그 점이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좀 더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혹은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서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 셋, 정명화, 정경화, 정병훈을 연주자로 예술가로 또 문야 부분의 리더로 키워낸 분이 이원숙 여사인데요. 이분이 아이들이 이제 예술가로 배우고 훈련할 때

또 홀로 미국에 가서 줄리엣에서 유학할 때 이제 친구도 사귀지 못하고 너무 열심히 악기를 연주해야 되고 연습해야 되고 짐을 싸서 이 도시로 연주 여행을 다닐 때 굉장히 미안했다고 그럽니다. 안타까웠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런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애국하는 길이라고 본인은 확신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이들을 격려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애국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이분의 아버지의 신념이었고 또 아버지의 믿음이었고 아버지의 가르침이었고 또 그것이 자신의 신념이요 믿음이 되어서 이런 일들이 이 가정 가운데 이루어진 거죠. 정경아 씨가 연주 오래 하고 환갑이 되었을 때 이제 손을 다쳐서 연주를 하지 못하다가 다시 연주하는 연주회를 한국에 와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정경화 씨의 가족 중에 한 분이 내가 본 정경화는 누구인가를 짧게 글로 써서 나타낸 적이 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평생을 보아왔는데 정경화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평생을 고3처럼 살아왔다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정경화의 그런 면을 아주 존경한다. 고3처럼 제대로 자지 못하고 하루에 잠 서너 시간 자가면서 치열하게 살아와서 오늘까지 살아온 연주자로서 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의 삶을 내가 존중한다. 우리의 삶이 그런 거죠. 누구인가 누구의 마음을 빼앗는 사람 혹은 누구의 마음을 얻는 사람의 특징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기 삶에 충실하게 사는 삶입니다. 자기의 삶을 신실하게 살려고 애쓰는 삶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아마 여러분의 가족 중에 누군가가 그 삶에 영향을 받고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혹 가까운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없다면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좋은 모델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져서 그런 믿음의 도전이 되고 또 믿음의 변화를 받는 그런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보통의 아이들보다 더 빨리 자기 재능이 개발되고 똑똑한 아이들이 사실 교회 공동체에 많이 생깁니다. 특히 언어 기능이 굉장히 발달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환경이 교회 공동체가 갖고 있는 특별히 신앙에서 신앙을 전수하고 전달하는 환경이 언어를 많이 쓰기 때문이고 그 언어의 성격이 따뜻한 말이고 또 축복하는 말이고 사랑을 전하는 말이고 긍정적인 의미의 말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저는 교회에서 특별히 언어 감각이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나서 저를 축복하는 말을 무한정 듣고 자랐습니다. 넌 앞으로 정말 아주 좋은 사람이 될 거야. 하나님의 교회에서 특별한 사람이 될 거야. 너는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이 너무 똑똑하니까 그것들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삶을 살 거야. 넌 아주 좋은 설교자가 될 거야. 넌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목회자가 될 거야. 이런 축복의 말을 듣고 자란 것이 제 안에 여러 가지 영향을 주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육학에서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부모가 말 한마디를 아이들에게 할 때 특별히 아주 어린 시절 여기 3세 이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때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과 논리적인 뇌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발달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일반 교육학에서도 저희가 부모 학교를 통해서 부모 세미나를 통해서 한 것처럼 적어도 두 가지 부모의 말 한마디가 한 어린아이를 바꿉니다. 첫째는 가치관입니다. 부모가 어떻게 말하는가가 사실은 부모의 생각이고 그 생각이 부모의 삶을 결정하기 때문에 부모의 말이 그 아이의 가치, 신념, 철학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면 왜 공부하는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 사회가 갖고 있는 공부한 이유가 중요합니다. 우리 사회처럼 뭐 성공하기 위해서, 뭐 돈 벌기 위해서,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 때문에 공부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1943년에 15이었던 한 여학생은 못 사는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국가를 잃었고 전쟁을 경험했고 가난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의 정신은 지금 잘 먹고 잘 살아서 세계 10대 강국에 든다운 우리보다 더 성서에 가깝지 않은가요? 더 맑지 않나요? 더 선하지 않나요? 어디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요즘 현대 자녀교육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아이에게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여러 유익함이 있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인생을 살 때 비교적 인생의 어려움, 어떤 역경이나 어려움도 잘 이기고 누가 나를 무시해도 잘 회복하고, 회복 탄력성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회복하게 되고 자존감을 높이 가진 아이들이,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이 굉장히 행복하게 삽니다. 누가 나한테 욕을 해도 그건 네 잘못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으면 누가 나한테 욕을 하면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왜 나한테 이러지? 왜 나만 미워하지? 내가 가도 되나? 이건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건 정신적인 문제이고 이것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영적인 문제입니다. 자존감은 어떻게 자라나나요? 신앙의 영역을 우리가 떠나도 자존감은 아주 조금씩 서서히 자라기 때문에 매일 부모가 하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뭘 좀 그려왔어요. 학교에서 뭘 그려와라. 뭘 만들어와라. 그 예를 들어서 내일 어떤 일이 있어서 뭐 비행기를 만들어와라 이랬어요. 비행기를 만들어서 아이가 왔어요. 이 아이는 아이가 부모한테 왔을 때는 여러 가지 기대가 있죠. 제일 기대하는 건 뭘까요? 부모가 인정해 주는 거죠. 아이가 갖고 왔으니까 여러분의 눈으로 보면 부모가 되게 30대겠죠. 30대가 뭐 7살 아이가 한 걸 보면 뭘 그렇게 잘했겠어요. 그래도 아우 잘했구나. 이러면 인정받는 거죠. 근데 뭐라고 그러죠? 야 이래가지고 되겠어. 너 뭐가 문제야? 야 옆집에 강아지가 너보다 더 잘하겠다. 이러는 순간 그 아이 인생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아이 인생을 누가 망쳤나요? 엄마 아빠가 망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환경이 굉장히 큽니다. 잘 만들지 못했어도 이렇게 하라는 거죠. 야 너 굉장히 열심히 했구나. 속으로는 더 잘 만들면 좋을 텐데. 그러나 그 말을 하지 않는 거죠. 열심히 했구나. 그럼 아이는 아직 어리니까 이게 내가 인정받는 거구나. 그리고 뇌를 만들 때 더 열심히 한다는 거죠. 여러분 간단한 얘기 같지만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의 정신이 긍정적인 쪽으로 할지 부정적으로 할지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한국의 교인들 중에 신앙에 부정적인 사람 많습니다. 그 이유는 신앙에 부정적인 게 아닙니다. 인생의 생각 자체가 부정적인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할수록 행복할까요? 불행해질까요? 훨씬 더 불행해집니다. 아예 자존감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한 세미나에서 계속해서 여러 강사 뭐 여러 책을 통해서 했지만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아, 너 참 잘했구나. 넌 내일 더 잘할 수 있겠다. 다음번에 만들 땐 더 잘할 수 있겠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아이가 큰다는 거죠. 근데 한국 부모는 99%가 되게 그럽니다. 그것밖에 못해. 야, 내가 너 때문에 밖에 나가서 지금 밤잠을 안 자고 일하는데 너 그거밖에 못해. 어떤 때 아버지가 화를 내죠. 내 수고는 뭐야? 왜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일해야 돼? 여러분, 애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건 여러분 개인 생활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세미나들이 얘기하죠. 뭘 잘못했을 때 이렇게 한다는 거죠. 아, 괜찮아. 오케이. 다시 해보자. 내가 도와줄게. 내일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이게 이제 아이들한테 좋다는 거죠. 그러나 이건 교과서에 있는 거고 여러분의 부모들이 여러분을 그렇게 키웠나요? 아니, 대부분 아닐 겁니다. 지금 내가 그렇게 아이들을 키우고 있나요? 아닐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바꿀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전환점이 어디냐? 저는 신앙생활에 있다고 봅니다. 성경이 우리한테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어떤 건가요? 뭐 성경은 뭐 구약은 뭐 39권이 있고 신약은 27권이 있고 66권이고 뭐 창세기는 어떻고 이 주제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여러분이 제일 잘 읽는 좋은 독자가 되는 건 성경을 읽으면서 듣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그래서 너는 지금은 마음도 비틀어지고 하는 일도 뭐 현창고 뭘 하지만 너무 소중한 존재야.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어떤 얘기를 제일 많이 들어야 좋은 교회이고 진짜 교회인가요? 이 이야기를 제일 많이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고 어떤 학교를 나왔고 성격이 어떻고 어떤 집에 살고 어떤 차를 타서 여러분이 인정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여러분 한 사람의 생각이 바로 세워지고 그것들을 오늘 한마디 말, 한 번의 눈짓, 한 번의 호흡으로 풀어낼 수 있으면 아주 큰 변화가 여러분부터 시작돼서 세상을

을 바꾸게 됩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세가 등장합니다. 모세에게 부모는 어떤 일을 했을까요?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상황을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히브리인들이 아이를 낳으면 특별히 그 아이가 남자아이면 기를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모는 모세를 숨깁니다. 이 아이가 어릴 때 아마 부모는 젊은 부부였을 것입니다. 이것이 들키게 되면 발각나면 그들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고 그들이 노예 상태에서 더 어려움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아이를 위해서 그 무서움을 이겨냈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자녀를 믿음의 사람으로 길러내는 것에 대해서 혹 두려움이 없나요? 저는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진짜 그리스도로 살아가면 한국 사회에서 밥이나 먹고 살 수 있을까? 직장 생활 잘할 수 있을까? 또래 사람들에게서 친구를 만들고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을까? 우리 한국 사회가 생각보다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은 사회입니다. 이런 비즈니스 환경에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내가 잘할까? 여러분 그런 생각 없으신가요? 저희 세 명의 자녀를 놓고 제가 믿음으로 좀 이 아이들이 크기를 원하면서도 그런 두려움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에게도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 두려움을 이겨낼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단계에 이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리스도를 기르는 것이 걱정이나 두려움이나 염려가 있겠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그 두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모세 부모는 그냥 있지 않았습니다. 석 달 동안 이 아이가 크고 점점 움직임이 심해지고 소리를 내기 시작해서 감출 수 없을 때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방도를 모색합니다. 강가에 그냥 뛰어서 보낸 게 아닙니다. 그 상자가 가도록 유도하죠. 그게 나일 강가에 바로의 공주가 이용하는 장소였습니다.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바로의 공주가 나오는 그 장소에 바로의 공주가 나오는 그 순간 상자를 띄워보냅니다. 상자를 열었을 때 아이가 울었다고 성경은 얘기하죠. 아이가 우는 순간 하나님은 공주의 마음속에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주십니다. 이 아이가 불쌍한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공주가 가지고 있던 모성애를 일깨운 거죠. 왕궁으로 그 아이를 데리고 갑니다. 그러나 그가 키울 수 없어서 유모를 구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어머니가 옆에 있는 시녀들의 추천에 의해서 유모가 됩니다. 요즘은 이 부분을 해석할 때 모세의 어머니가 왕궁에 들어가서 공주 옆에서 아이를 키운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당시 관습에 의하면 유모를 구하면 유모가 데리고 그 아이와 생활할 수 있었다는 거죠. 아마 모세는 유모라는 이름을 다른 모세의 어머니와 모세의 집에서 아주 어린 시절, 그 시절을 보냈을 것입니다. 유모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린 모세의 마음에 새겨집니다. 히브리인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이걸 제일 잘 보여주는 게 요게벳의 노래인데요. 모세의 어머니의 심정으로 이제 부르는 노래입니다.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너는 히브리인이다. 어린 모세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너는 이집트 사람이 아니다. 너는 히브리인이다. 우리는 어떻게 아이들에게 얘기해 줄 거예요? 너는 세상의 사람이 아니다.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이야기를 듣고 나간 아이가 진짜 그리스도로 살 수 있는 힘과 믿음과 하늘의 능력을 갖게 됩니다. 너는 땅의 사람이 아니다. 너는 하늘의 사람이다. 15살의 한 여학생이 그 어렵고 힘든 시절에 나는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딸로 살까? 이걸 생각한 것처럼 아이의 마음에 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심어주면 그렇게 살아갑니다. 두 번째, 모세의 어머니는 그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너의 인생은 부모인 우리가 함께 할 수 없지만 너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야훼이시다.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한 고백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들을 주시고 자녀들을 잘 기르라고 말씀하시지만 그것은 현대 부모 교육 혹은 현대 자녀 교육이 얘기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다듬어지지 않은 훈련되지 않은 부모이고 사실은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건 할 수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너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너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0: 여러분들이 점을 아주 분명히 하는 부모들이 되시면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을 우리가 모든 면에서 다 돌봐줄 수 없고 아이들을 손에서 떼어서 내보내야 하지만 독립해야 하지만 동일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부모의 말 한마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가 모세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24절, 25절, 26절에 보면 모세는 세상을 거절하는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버립니다. 모세는 고난을 선택합니다. 왕궁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 사람들과 고난받는 것을 선택합니다. 모세는 땅의 재물을 버립니다.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즉 하늘의 상을 선택합니다. 말하자면 부모의 말 한마디가 자녀의 삶을 하늘을 담은 그릇으로 만들어갑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하지 못했다면 여러분의 손주들에게는 또 이런 축복과 이런 기대를 여러분이 전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귀한 하나님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 라디오 예배, 지금까지 둔산성광감리교회 이웅천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하셨습니다. 지금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둔산성광감리교회 지역번호 042-486-9191번 486-9191번으로 문의하시거나 대전극동방송 지역번호 042-828-9330번 828-9330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예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나눔과 섬김, 기독교 연합봉사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C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평안하셨죠? 하늘편지 이정현입니다. 요즘은 잘 안 하긴 하지만 예전에는 소풍을 가면 많이 했던 놀이 중에 하나가 보물찾기죠. 소풍을 갔던 공원에 이것저것을 열심히 뛰어다니며 보물을 찾아 헤맸던 초등학교 때의 기억이 제게도 참 즐거운 추억으로 남아있는데요. 며칠 전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라는 찬양을 듣다가 보물찾기의 추억을 문득 떠올려보게 됐습니다. 중간에 이런 가사가 있죠.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 앞에 나아가면 갈수록 주님은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많은 보물들을 끝없이 내어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결단하며 이 가사를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그래요. 이 세상 가장 설레는 보물찾기는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행복한 여정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과 함께 찬양으로 은혜 나누길 원하면서 첫 곡으로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전해드릴게요.

네, 이광희의 목소리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함께 하셨습니다. 복된 주일에 함께하는 하늘 편지 문을 활짝 열었는데요. 이 시간 어디서 무엇 하시며 극동방송 듣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런 이야기 짧게 들려주시거나 듣고 싶은 찬양의 제목을 적어서 신청해 주실 수 있는데요.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시면 됩니다. 보내실 번호 알려드릴게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전송하시면 됩니다. 메시지 주신 분들 중에 몇 분을 선정해서 6남매 핸드메이드에서 제작한 예쁜 파우치나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하고 싶은 예쁜 성경 라스텔라에서 성경책을 식비는 줄이고 맛은 높이고 쿠기지에서 맛있는 밀키트 선물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5269님, 저는 예배 끝나고 차에서 친정엄마 기다리며 찬양 듣는 중입니다 하셨어요. 와, 어머님과 함께 예배 드리셨군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도 행복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9507님, 복된 주일 예배 드리고 와서 지금은 집 청소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와, 부지런한 주일을 보내고 계시군요. 6987님, 주님이 주신 선한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길 소망하며 선한 능력으로 신청합니다 하셨는데요. 예, 바로 이어드릴게요. 테너 조창후의 목소리로 선한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요. 이어서 초롬의 목소리로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까지 함께 하실게요.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하늘 편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0753님, 오늘도 극동방송과 함께 주일을 보내고 있어요. 모두들 복된 주일 보내세요. 라고 다른 청취자분들께 축복의 메시지까지 전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8773님, 물류 배송하러 서울로 출발합니다. 아침 감사로 시작해 잠자리에 들 때까지 감사함으로 마무리하려고 노력합니다. 라고 주셨는데요.

주일에도 쉬지 못하시고 열심히 일하시는데 무엇보다 안전운전 하시고요. 선포하신 대로 아침부터 저녁 오늘을 마칠 때까지 감사함의 고백을 주실 줄 믿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6997님,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려 합니다.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극동방송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해 주셨는데요. 행복한 고백에 더 힘을 내야지 라고 저도 생각해 봅니다. 다른 분들도 그러시겠죠? 계속해서 찬양 이어드릴게요. 나무엔의 목소리로 하나님의 진리 등대 들으시고요. 이어서 피아워십이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네,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데요. 믿음은 보이지 않아서 때로는 막연하기도 하지만 방금 들으신 찬양의 가사처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을 믿으며 감사함으로 담대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늘편지 맺을 시간이 됐는데요. 끝곡으로 소프라노 양지영의 목소리로 믿음이 없이는 보내드리며 인사드릴게요. 함께한 시간 행복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늘편지 이정연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을 전하는 극동 방송입니다.
1: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우리가 꿈꾸는 통일은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갈라진 땅 위에 복음의 평화가 흐르기를 함께 기도하는 시간.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태희입니다. 최근 북한에서는 장마당 대신에 인력시장으로 향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환율 상승과 물가 불안, 그리고 장사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자 노동력을 제공하는 일당벌이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새벽부터 일감을 구하기 위해 인력시장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다고 데일리 NK 소식통이 전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없어도 또 나이가 있어도 그저 오늘의 끼니를 위해 몸을 내어놓는

있는 우리 북한 주민들의 삶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소식은 단순한 경제 이야기가 아니라 한 사람의 하루 또 한 가정의 생존이 걸린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북한의 주민들이 겪는 고단한 현실 위에 우리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임하기를, 또 우리가 북한 동포들을 생각하며 할 수 있는 진실한 기도를 통해서 그 땅을 위해 함께 마음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북한의 회복과 한반도의 평화를 주님께 의탁드리면서 우리가 꿈꾸는 복음통일 찬양과 함께 출발합니다.

네,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오늘 첫 찬양은 이 땅에 부흥이 임하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을 담아 선포하는 형식의 찬양 전해드렸습니다. 쉐키나 워십의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찬양 듣고 오셨습니다. 찬양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시작하면서 제가 북한

네, 주민들의 소식 전해드렸었죠. 노동력을 제공하는 일당벌이 수요가 북한 주민들 사이에 증가하고 있다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전해들은 이 북한의 현실은 멀게 느껴질 수 있지만요. 우리 하나님께는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보이지 않는 그들의 새벽을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또 말하지 못하는 그들의 탄식도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하루의 끼니를 위해 몸을 내어놓는 그들의 수고와 또 지친 마음 깊은 곳의 눈물까지 우리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습니다. 북한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 지금도 머물러 있고 또 그들의 아픔 한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말입니다. 자,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그 땅을 향해 닿기를, 또한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실제가 되기를 함께 소망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오늘도 북한의 상황들 알아보면서 그 땅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는 그런 시간이 돼 은혜의 코너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계속해서 귀 기울여 함께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계속해서 이어지는 시간입니다. 북한의 오늘을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북한의 오늘 우리의 기도, 북한의 생생한 선교 소식들을 전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북한 땅 위에 더하는 시간입니다. 북한의 오늘 우리의 기도, 이 시간은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합니다.

샬롬 모퉁이돌 선교회 정원주 간사입니다. 지난주 북한 어린이들에게 실시되는 우상화 교육이 중지되기를 기도했는데요. 이번 주에는 북한에서 급증하고 있는 청소년 범죄 상황을 나누고 기도합니다. 최근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들이 생계형 범죄에 나서거나 장마당 주변에서 위험한 일에 휘말리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황해북도 도우당 위원회가 최근 10세에서 16세 청소년들의 범죄가 급증하는 것과 관련해 긴급 당 집행위원회 회의를 열고 꽃제비와 청소년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소탕조를 출동시켰다고 합니다. 주로 농촌과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사람이 붐비는 시장, 버스 정류장 등에서 노인이나 여성을 밀치고 그들이 소지하고 있던 짐이나 물건을 훔쳐 달아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사리원시에서도 10대 청소년 3명이 60대 노인을 밀쳐 넘어뜨린 뒤 주머니에서 돈을 털어내고 신발까지 몽땅 벗겨서 가지고 달아난 사건이 발생해 주민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는데요. 이런 청소년들의 상당수는 부모가 있는 아이들로 학교에 가는 것처럼 집을 나와서는 다른 길로 새서 이런 범죄 행각을 벌이고 있다고 하네요. 예전에는 주로 부모 없는 꽃제비들이 거리를 떠돌며 이런 짓을 했다면 지금은 부모도 있고 집도 있는 아이들이 어려운 가정 환경에 몰려 줄인배를 채우기 위해 이런 비행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일부 아이들은 도둑질한 물건을 부모에게 주며 이것을 팔아 쌀을 사달라고 하는데 부모들은 차마 다그치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는 지경이라고 하네요. 북한 주민들은 아이들이 먹을 게 없어 굶주리는 지경인데도 학교에서는 공부보다 농장 동원이나 돈벌이 과제만 강조하니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것 아니겠냐고 비난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2012년 개정된 북한 사회주의 헌법 제31조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 국민이 노동하는 나이는 16살부터이다. 국가는 노동하는 나이에 이르지 못한 소년들의 노동을 금지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청소년들이 나무를 심고 생산노동에 의무적으로 동원되고 있으며 경제난 이후 학생들의 노동력 동원의 강도가 더욱 높아져 학교 단위로 운영하고 있는 텃밭이나 과수원, 땔감 마련, 철도 지원 사업, 사적지 개건 사업, 도로 포장이나 산림집 건설장 등 각종 노동활동에 수시로 동원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범죄가 증가하는 또 다른 요인은요, 2020년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의 처벌 강화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법의 제정은 북한 젊은이들이 남한의 영상물이나 음악을 듣고 옷이나 말씨 등을 따라하고 확산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실제로 평양 산마 고급중학교 16세 학생들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의해 12년 노동교화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북한에서 경제난 이후 점점 더 드러나는 것이 또래 간 빈부격차 속에서 옷, 도시락, 학용품, 가정 형편이 친구 관계와 학교 생활을 가르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적 생활 수준이 비슷한 친구 집단이 형성되고 관계의 친밀성이나 애정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청소년들에게 그만큼 물질이 중요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를 기억하며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첫째는 경제의 난으로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들이 범죄에 깊이 빠지지 않게 기도해 주십시오. 살기 위해, 가족을 돕기 위해 선택한 행동 때문에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지 않도록, 그리고 청소년들을 공부보다 각종 노동 현장에 동원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반동 사상 문화 배격법이 철폐되어 청소년들이 무거운 형벌에 놓이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외부 문화를 접했다는 이유로, 남한 영상이나 음악을 보았다는 이유만으로 최악의 형벌을 받을 수 있는 북한 청소년들이 도리어 이러한 기회를 통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주님의 빛과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 빈부 격차 속에 마음이 갈라지는 청소년들의 집단 문화가 사라지게 기도해 주십시오. 돈과 계급이 우정과 꿈을 결정하는 왜곡된 가치관 속에서 물질 만능주의가 마음 깊이 뿌리 내리지 않도록, 가진 것에 따라 서로를 판단하고 나누는 대신 하나님 안에서 동등하게 지음받은 생명임을 깨닫게 하시고 갈라진 마음을 성령으로 하나되게 기도해 주십시오. 북한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 주시는 소망이 충만한 한 주간 되길 축복합니다. 더 자세한 기도 정보와 실제적인 기도 동역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모퉁이돌 선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금 전에 모퉁이도 선교회 정은주 간사님께서 북한을 위한 기도 제목을 나눠주셨는데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 제목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북한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북한의 오늘 우리의 기도 모퉁이도 선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분단의 경계를 넘어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날을 꿈꾸며 우리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상처난 땅 위에 복음으로 평화를 다시 심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웃꿈복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계속해서 이어지는 시간입니다. 메이커스 교회 여주현 목사님의 주빌리 칼럼으로 함께합니다.
2: 갈라진 땅에도 복음은 흐르고 우리는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주현 목사입니다. 주니어 주빌리 사무총장으로 다음 세대를 통일 세대로 길러내고 있으며 서울에 있는 메이커스 교회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적 통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성탄절, 부활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과 부활절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만큼 성령 강림절을 비중 있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령 강림절은 기독교 교회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후 50일째이자 승천 10일째 되는 날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신 날입니다. 성령의 강림으로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으며

권능을 받은 사도들의 강력한 말씀의 선포가 일어났고 스데반의 순교를 비롯해 흩어진 자들의 전도와 선교가 폭발적으로 확장되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생명력 있는 복음의 역사를 지속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고 기대해야 합니다. 특히 북한을 변화시키고 저 땅에 영적인 어둠이 걷히고 새로운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더욱 강력한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선명하게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성령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쉬지 않게 하는 가장 큰 힘, 기도를 지속하게 하는 그 능력은 우리의 의지도 책임과 사명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충만입니다. 복음적 평화 통일을 향한 기도에 응답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단비가 내려 메마른 기도가 아니라 생기 있고 영감 있는 기도가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북한의 모든 죄와 우상과 거짓을 씻어내는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이번 성령 강림 주일을 하나의 기념일이나 죽은 절기로 지나보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때를 기회 삼아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며 말씀을 통해 성령을 바르게 알고 만나며 권능을 힘입어 기도의 동력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함께 성령 충만으로 기도하며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메이커스 교회 여주연 목사였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복음통일 지금까지 메이커스 교회 여주현 목사님의 주빌리 칼럼 전해드렸습니다. 분단의 경계를 넘어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날을 소망하는 방송 우리가 꿈꾸는 복음통일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남북한의 평화와 또 복음통일을 위해 여러분 마음모아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복음통일 오늘 마지막 찬양으로 홀리원의 이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저도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태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0: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3절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기업 천사 익스프레스가 전해드립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C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FABC 극동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찬송 다이어리 김진입니다. 잠언 19장 21절 말씀.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잠언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며 그 핵심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입니다. 경외함은 감정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삶의 우선순위를 드리는 전인적인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가난과 정직의 문제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지요. 가난을 이유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죄와 타협하지 말고 이 상황 또한 하나님의 세계임을 믿는 영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돈과 이익 앞에서 정직을 양보하지 않을 때 사람의 계획을 넘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첫 곡 선샤인 키즈의 내 주의 보혈은 그리고 나의 믿음 약할 때 밀라노 선교교회 성가대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믿음은 감정의 영역에서도 시험받습니다. 화를 덜어내고 용서하는 것은 슬기이며 감정은 성향이 아니라 조절해야 할 영역입니다. 지성은 말씀으로, 정서는 경외함으로, 의지는 작은 순종으로 채울 때 감정은 은혜로 다스려집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오늘 한번 실천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함께하는 찬양, 겸손히 주를 섬길 때, 도미누스의 찬양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김승일 테너의 목소리로 함께합니다.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찬송 다이어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소프라노 신영옥의 아름다운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인정하고 순종할 때 믿음은 다시 살아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요?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가까우면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합니다. 믿음의 먹거리 로컬푸드 전문 매장 품앗이 마을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가까우면 더 신선하고 더 건강합니다. 믿음의 먹거리 로컬푸드 전문 매장 품앗이 마을이 함께합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사랑하는 우리는 주의 어린이 친구들 반가워요. 한국 어린이전도 옆에 이선영 전도사예요. 날씨가 많이 더워졌어요. 여름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음을 느낄 수 있지요. 오늘은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복한 날. 멋진 날이에요. 여러분, 오늘 교회 가는 길에, 교회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길가에 있는 나무들을 한번 잘 관찰해보세요. 나뭇잎의 색깔이 점점 더 짙은 초록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보게 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의 믿음도 색으로 표현한다면 점점 더 깊어지고 짙어지는 5월이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기로 해요. 오늘 첫 곡으로 한국 어린이전도 옆에 우리는 교회 찬양을 들으며 오늘도 우리는 주여리니 시작합니다.

오늘 첫 곡으로 우리는 교회 찬양을 듣고 왔어요. 오늘은 우리는 주여린이 방송으로 보내주신 사연 하나를 소개하려고 해요. 2907번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아이와 대화할 때 방송에서 들은 이야기를 같이 나누게 돼요. 덕분에 자연스럽게 신앙 이야기를 하게 되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나! 2907번님은 우리는 죄어린이 방송을 자녀들과 함께 듣는 부모님이신 것 같아요. 방송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방송에서 들은 이야기를 자녀들과 대화할 때 나누신다고 하니 참 감사한 일이네요. 우리는 주여린이 방송을 지금 듣고 있는 친구들도 방송에서 들은 내용들을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누나요? 2907번의 사연처럼 우리 친구들도 방송에서 들은 내용을 부모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방송을 들으며 궁금한 점이 생겼다면 질문을 하고 또 여러분이 새롭게 깨달아 알게 된 내용이 있다면 부모님의 의견을 물어보기도 하면서 말이에요. 또한 이런 내용을 여러분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친한 친구, 선생님들과도 나눌 수 있겠지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믿음은 점점 더 자라게 된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함께하는 사람들과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함께 모인 그곳이 바로 교회이지요. 여러분은 부모님 혹은 친구, 선생님과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더 많은 믿음의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를 나누기로 해요. 2907번님, 특별한 사연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두 번째 찬양, 파이디온 선교회의 하나님 저 왔어요. 함께 듣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는 GR이니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마가복음 4장 20절 말씀을 잘 암송했나요? 말씀을 암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한 주를 보냈나요? 우리 한 주간 열심히 암송한 마가복음 4장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센트로 불러볼까요?

0: 5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잔이라. 마가복음 4장 20절.
1: 아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풍성한 삶이 되길 기도합니다. 이번 주는 어떤 말씀을 암송하게 될까요? 챈트를 듣고 구약의 말씀인지 신약의 말씀인지 확인해 보세요.

아멘. 여러분, 성구 챈트를 듣고 확인해 보았지요? 전도사님이 하나, 둘, 셋 하면 구약과 신약 중 성경 어디에 있는 말씀인지 말해보세요. 하나, 둘, 셋, 구약! 맞아요. 39권으로 된 구약 성경의 23번째 책인 이사야 43장 15절 말씀이에요. 이사야 말씀은 구약에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풍성하게 담겨 있어서 구약의 복음서, 축소판 성경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이번 주 우리가 암송하게 될 이사야 43장은 바벨론 포로 생활로 낙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과 위로를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함께 암송할 15절 말씀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을 약속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며 약속을 확증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성구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했나요? 나는 여호와. 그래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셨고 여러분도 만들고 다스리며 사랑하시는 분이지요.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한 너희의 거룩한 이유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죄가 하나도 없이 깨끗한 거룩한 분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죄가 많은 우리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거룩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신다고 성경은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이사야 43장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센트로 불러볼까요? 악보를 보며 함께 따라하기 원하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악보라고 적어 보내주세요. 친구들이 악보를 보며 함께 성구를 암송할 수 있도록 성구센터의 악보를 보내줄게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셨는데 말해볼까요? 여호와, 우리의 거룩한 분, 이스라엘의 창조자, 우리의 왕. 아멘. 그래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구원하실 분이 아니라 지금 바로 우리는 지어린이 방송을 듣는 모든 친구의 하나님이 되세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높이는 마음으로 한 주간 열심히 말씀을 암송하기로 해요. 다시 한번 센트로 불러볼까요?

0: 도지어 미션 스토리. 친구들, 우리는 우주어 미션 스토리 시간에 코리텐 붐의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어린 시절 예수님을 믿었고 2차 세계대전 중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는 전 세계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랑의 선교사님이 되신 코리텐 붐. 지난주 이야기를 기억하나요? 코리와 가족들이 유대인들을 숨겨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게슈타포가 코리와 가족들을 체포했고 수용소에서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수용소에 계속 수감된 코리와 베시 언니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코리텐 붐의 다음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고고! 코리와 베시 언니가 체포된 지 벌써 두 달이 지났어요. 그런데 두 사람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사람은 풀려났어요. 수용소 생활은 정말 끔찍했어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으셨다면 코리와 언니는 그 모든 일을 겪어내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수천 명의 여자와 함께 가축 우리에 실려 독일로 끌려갔기 때문이에요. 며칠간 이어지는 끔찍한 여행 후에 그들은 라벤스비르크에 있는 여자 수용소에 도착했어요. 코리와 베시 언니는 네덜란드를 떠날 때 몇 가지 물건을 가져올 수 있었어요. 베시 언니의 몸이 너무 불편해서 입고 있었던 푸른 실에 털실로 짠 겉옷, 비타민 한 병,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작은 성경책이었지요. 하지만 독일에 있는 여자 수용소에 도착하여 등록할 때 그들은 실망스럽게도 그들이 가지고 온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될 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코리와 베시 언니가 챙긴 겉옷과 비타민 한 병, 그리고 성경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우리는 지금 끔찍한 환경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필요합니다. 저와 베시 언니, 그리고 여기 있는 다른 여인들을 위해서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코리는 속으로 조용히 기도했어요. 잠시 후 베시 언니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어요. 코리, 나 화장실에 다녀와야겠어. 언니, 잠깐만. 코리는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공손히 경비원에게 이야기했어요. 선생님, 저희 언니가 몸이 좋지 않아서 더는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잠시 화장실에 다녀와도 괜찮을까요? 그 남자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손으로 문을 가리켰어요. 코리가 문을 열어보았지만 변기가 보이지 않았어요. 코리는 다른 경비원에게 물었어요. 어디가 화장실인지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그러자 그 경비원은 코리에게 고함을 치며 말했어요.
1: 하수구를 사용해!
0: 그리고는 문을 닫아버렸어요. 이제 코리와 언니 베시는 함께 샤워실에 있게 되었어요. 그들 둘만 말이에요. 그때 코리는 그들이 나중에 이곳으로 다시 돌아와서 최소한 다른 100명의 여인들과 함께 샤워하고 그곳에서 입어야 하는 수용소 옷을 입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베시 언니, 겉옷을 벗어, 빨리! 코리는 속삭였어요. 코리는 재빨리 비타민병과 작은 성경책을 겉옷으로 말아서 의자 밑에 숨겨놓았어요. 그러고 나서 코리와 베시 언니는 등록하는 장소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코리는 숨겨둔 비타민과 성경책을 무사히 가지고 들어갈 수 있을까요? 독일에 있는 새로운 수용소에서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다음 주

페다몬트 키즈 싱어즈의 구원으로 인도하는 영어 찬양으로 듣고 왔어요. 우리는 주열이니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어요. 이번 한 주도 오늘 배운 이사야 43장 15절 말씀을 암송하며 여호와 하나님 거룩하시며 우리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한 주를 보내기로 해요. 오늘 방송을 들으며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주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마지막 찬양 키즈벤처의 주님께서 인도하시네 함께 들으며 인사해요. 우리는 주열이니 지금까지 제작의 이하영 진행에서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개혁주의 생명신학 대전 백석신학교에서 전해드립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의 시간은 동안교회 김형준 목사님께서 창세기 29장 21절에서 35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건데 저희 딸이 어릴 적에 저하고 손을 잡고 가는 길에 갑자기 이 아이가 제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빠는 교회가 좋아 내가 좋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벽 되면 나가죠. 밤늦게 들어오고 하니까 아빠는 맨날 교회에 있으니까 이 아이 속에 궁금했던 모양이에요. 순간적으로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가. 하나는 신앙 고백의 문제요. 하나는 관계의 문제가 되어서 고민하다가 아빠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우리 딸을 주신 하나님을 참 사랑해 그렇게 대답했어요. 지혜롭죠. 감동받는 표정이 아니네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이 뭐냐면 사람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은 오늘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그런 마음들을 갖고 계세요. 특별히 어려움이 있거나 또 기도에도 응답이 되지 않거나 또 앞길이 캄캄하고 답답하고 그리 느껴질 때는 대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 어떻게 복을 주신다 그랬냐면 우리가 복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복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복 있는 사람이 되도록 어떻게 나를 만들어 가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다루시는가. 하나님 방법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한 야곱은 한 달쯤 지난 다음에 자기 외삼촌 라반이 제안을 합니다. 일평생 엄마 옆에서 이렇게 살림을 도왔으니까 야곱이 일을 얼마나 야무지게 잘하는지 삼촌이 보니까 이 아이를 계속 좀 썼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그런 얘기합니다. 너 우리 집 온 지 한 달 되었는데 수고 많이 했는데 그냥 너가 그냥 수고만 할 것이 아니라 너에게 노동의 값을 치렀으면 좋겠는데 뭘 원하느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야곱이 대답한 것이 뭐냐면 라반에게 딸이 둘이 있었거든요. 큰딸 레아와 작은딸 라헬이 있었어요. 큰딸 레아는 아마 그렇게 사람들에게 남자들에게 매력적인 그런 모습들은 없었던 모양이에요. 둘째 딸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곱고 아리따웠다 그랬어요. 그래서 둘째 딸을 아내로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7년 동안 무보수로 일을 하면 그 지참금, 결혼 지참금 격으로 그 딸을 주기로 했어요. 둘째 딸을 주기로 했어요. 그 7년을 며칠처럼 여길 정도로 야곱이 신나게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7년이 되어도 이 삼촌이 결혼시켜줄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야곱이 삼촌이 약속을 안 지키니까 찾아가서 21절 보니까 삼촌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이 짧은 말 속에 내라는 것이 네 번이나 나와요. 얼마나 마음에 속이 상하고 안타까웠으면 그럴지 그렇게 했어요. 당시 결혼은 7일 동안 벌어졌으니까 첫째 날 밤을 지나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야곱이 깨어서 보니까 이게 자기가 원했던 라헬이 아니라 레아예요. 원치 않는 여인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자기 삼촌한테 갑니다. 25절에 보니까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됨이니까 그렇게 따집니다. 라반은 말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지방에서는 동생을 먼저 결혼시키는 법은 없어. 그래서 이 7일간의 결혼식을 다 치르고 난 다음에 내가 너가 원하는 라헬을 또 줄 테니까 7년간 나에게 다시 보수 없이 그렇게 일을 하면 네 아내로 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야기들은 들은 야곱은 어떡할까요? 야 아내가 둘 생겨서 좋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 이 외삼촌에게 속았던 그 배신감과 더불어서 그 아버지의 말에 동조하고 따랐던 레아라는 여인을 볼 때 자기 마음에는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피해자구나, 내가 속았구나, 내가 외삼촌한테 배신당했구나 하는 생각을 그가 했어요. 근데 31절 보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 레아가 야곱의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사랑받지 못하고라고 하느니 사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단순히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미워하고 증오했다는 거예요. 나를 속인 그 외삼촌의 그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에 동조하고 나와 결혼하면서 첫날 밤 들어왔던 이 레아 야곱에게는 증오의 대상이었어요. 미움의 대상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이 31장 4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이 라헬을 사랑함으로 며칠처럼 여기고 7년을 지냈는데 다시 7년을 지내야 되는 바로 그 일들은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지만은
그러나 그 시간

동안 야곱의 마음은 증오와 미움으로, 레아와 삼촌에 대한 배신감으로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야곱에게 이런 사건을 허락하셨을까요? 야곱은 자신이 외삼촌의 사기극에 피해를 입고 자기 인생을 망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야곱에게 그의 가슴 속에 그가 왜 여기까지 도망왔는지, 그리고 왜 여기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는지를 돌아보게 만들면서 자신이 자기 형과 아버지에게 가해자였다는 것을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형의 분노가 얼마나 컸는가,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할 정도로 그 분노가 컸다는 것을 이 야곱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 자기가 말 한마디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고요, 그 다음에 장자를 축복할 때 자기 형 에서의 옷을 입고, 그리고 팔에 털이 있으니까 염소 털로 자기 팔을 만들어서 자기 형처럼 만들고, 목소리도 그렇게 해서 이 에서처럼 만들어서 아버지한테 가서 축복을 받고 나왔단 말이에요. 아버지와 형을 속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속인 것이 어떤가 하고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는가 하면, 우리 지방에서는 아우를 먼저 시집 보내는 일 없다, 그 한마디에 7년의 노력과 라헬이 한꺼번에 날아가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 레아가 바로 이 라헬의 옷을 입고 라헬의 향수를 뿌리고, 그 당시에는 뭐 전부 다 베일에 가려 있으니까요. 그리고 캄캄한데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야곱의 라헬의 목소리를 내면서 야곱에게 다가왔던 그 레아가 야곱은 너무 미운 거예요. 근데 순간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피해자라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까 자기도 가해자였다는 것을 거기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야곱의 마음 깊은 곳속에 깨닫지 못했던 가해자로서의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고, 가해자이기 때문에, 피해자이기 때문에 가졌던 그 상처와 증오와 미움, 그것으로 인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한 거예요. 왜냐하면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저는 평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할 때 그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요즘 가족 줄통에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보지를 않아요. 아예 상종도 하지 않아요. 그런 가정들이 참 많아요. 어떻게 세상에 수많은 여자 중에 저런 여자를 만났지? 어떻게 세상에 많은 남자 중에 이 남자가 내 남자가 됐을까? 어떻게 세상에 많은 부모 중에 이 부모가 내 부모가 됐을까? 어떻게 많은 자식 중에 이 자식이 내 자식이 되었을까? 어떻게 많은 형제 중에 이 사람이 내 형제가 되었을까? 그런 마음으로 힘들어하시는 분 안 계세요? 그래서 미움으로 차라리 잊고 살자, 마음 문을 닫고 살자, 그래서 만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때요, 가장 극적인 평안을 위해서 우리의 그 상처를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세요.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이든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세요. 그러나 그 죄의 대가는 우리로 하여금 치르게 하세요. 그 치르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죄의 대가를 치르면서 죄로 말미암아 상해가고 병들어가는 우리 자신이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피해자라는 그 피해의식 때문에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래서 영원히 병들어가는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4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양치기로 살았습니다. 왕의 훈련을 받은 그 사람이 사람을 한 사람 죽였다고 해서 광야로 가서 40년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살던 바로 그 모세에게 하나님 부르셨을 때 그 40년의 세월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혈기와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을 때 그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고 그런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일을 맡기셨어요. 해방의 역사를 쓰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장인과 아들에게 21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방랑의 생활을 겪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의 죄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어가는 바로 그 시간을 통해서 통일왕국의 왕으로 삼으셨어요.
요셉도 형제들에게 팔려서 14

3년간의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 고통과 아픔이 있을수록 그 형제에 대한 원망이 그 마음속에 가득 찼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그 내면의 상처와 쓴뿌리를 뽑아내는 시간을 갖게 되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삶을 살면서 피해자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미처 몰랐던 가해자의 삶이 오늘 나에게 있었다는 것. 사람은 살면서요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그래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특징이 뭐냐면 상처를 준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데 상처를 받은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나는 피해자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마음엔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이 마음 속에는 자기의 아픔을 자기가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없어요.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가해자인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바로 그 눈을 하나님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남에게 피해를 준 적이 없는데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셨나요? 어떤 할머니가 그러신다 그러잖아요. 세례문답하는데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왜냐하면 며느리가 맨날 나의 아버지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그 기도를 들었어요. 할머니가 들으니까 아, 예수님은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그랬는데 하나님은 정말 누구를 위해서 돌아가셨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우리는 가해자예요.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속에 죄로 인한 우리의 병들어가는 우리의 모습들, 죄로 인해서 교만해가고 악해져가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다는 것을 우리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피해자로서 우리를 보게 하시면서 가해자인 또 다른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피해자로서의 아픔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동시에 내가 가해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피해자로서 가진 아픔과 속상함이 있다면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용서해 주시고 씻어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위로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가해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죄로 인하여 병들어간 우리를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또 어떤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가?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에게 시선이 머물러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야곱이 사랑한 곱고 아리따운 라헬의 편에 서서 생각하기가 쉬웠을 거예요. 요즘은 예쁘면 모든 것이 다 용서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뭐 그렇다고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의 시선은 모두에게 사랑받는 라헬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시선은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레아에게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레아는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31장 1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니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여기에 보시고라고 하는 와야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요 그냥 단순히 보다라는 뜻이 아니고 그 형편과 마음과 사정을 다 아시고 충분히 이해한다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어떤 사람하고 일하세요? 잘난 사람하고 일하지 않으세요. 똑똑한 사람, 가진 사람하고 일하지 않으세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건 하나님의 피로를 느끼는 사람, 하나님 피로로 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고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바울은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부터 11절까지 보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은 많은 기적과 이적을 일으킨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정말 그를 괴롭히는 질병이 있었어요. 그 질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세 번이나 간청했어요. 그 하나님께 돌아온 그 대답이 뭐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너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가시를 통해서
바로 이 바울을 붙들어 가시고 쓰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0: 거예요. 이 말씀 앞에 바울의 고백이 내가 연약한 것이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는 바로 이 마음이 나로 하여금 큰 일을 감당하게 하는 하나님 뜻을 이루는 일을 감당하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레아의 태를 여셨다는 말은 이 원형, 이 파타라는 이 단어는 레아의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내가 증오와 미움의 대상이 되어 있지만 내가 연약하여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심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가장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바로 그런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레아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시편 37편 5절에 보니까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나는 가진 재능도 없고 나는 연약하고 나이도 많고 병도 있고 내가 주님의 일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오히려 남의 도움을 받아야 돼, 자녀를 위해서도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 바로 그렇게 마음을 갖고 안타까워하는 여러분을 향하여 주님의 시선은 머물러 있다는 것, 그리고 가장 연약하기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나를 다루시는가? 하나님은 찬양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사랑받는 라헬의 태를 닫으시면서 사랑받지 못하고 오히려 증오를 받는 레아의 태를 하나님께서 여셨어요.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태를 여셔서 첫 번째 임신해서 낳았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얼마나 뛸듯이 기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부관계가 소원하더라도 우리가 자녀가 태어나고 나면 그 부부관계가 좋아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레아가 뭐라고 외치냐면, 보라 아들이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이제 내가 내 남편이 나에게로 돌아오고 내가 남편과 함께 하나가 되면서 하나님, 내가 이 남편의 사랑을 회복하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남편 돌아오지 않았어요. 두 번째 주님께서도 아들을 주셨어요. 하나님께 아들 주셨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시몬이라고 지었어요. 시몬은 들으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들을 주셔도 야곱의 사랑이 나에게 오지 않는 것을 슬퍼하고 외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제 하나님이 들으셨으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거야 생각했지만 둘째를 놓아도 야곱의 마음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사랑을 받지 못한 여인은 또 슬펐어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 이름 뭐라고 지었냐면 레위라고 지었어요. 레위는 뭡니까? 연합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제는 남편과 연합하게 되었다. 보통 아들 셋 놓으면 할 수 있는 건 다 하잖아요. 완전수잖아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남편의 사랑이 나에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남편의 사랑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네 번째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어요. 이름이 조금 달라요. 결이 달라요. 유다라고 지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무엇을 깨달았냐면 이 레아는 이걸 깨달았어요. 정말 나같이 보잘것없고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셔서, 그것도 네 명이나 주셔서 연약한 나, 부족한 나를 세워주시고 높여주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가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자기는 없는 것, 안 되는 것만 바라봤는데 삶을 다시 돌이켜서 보니까, 살펴보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바로 레아에게 있어서 그의 이 갈급함은 이제는 야곱이 아니에요. 자기 중심이 아니에요.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바로 그 하나님께 있다는 것, 그 하나님이 나의 사랑이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바로 그 은혜가 내 삶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찬양이라는 의미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찬양이라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잘했다고, 귀하다고 칭찬하는 것. 우리가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은 하나님 칭찬은, 하나님 정말 잘하셨어요. 제 삶을 통해 행해 오신 일들이 너무 귀해요. 아름다워요. 하나님 너무 잘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내 삶 속에 변함은 없지만, 환경의 변화는 없지만 여전히 나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그 믿는 그 찬양, 이 찬양이 바로 레아에게 하나님 울려 퍼지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묘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네 번째 찬양하는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다윗이 바로 이 자손에서 나왔고요,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었어요. 그리고 레아는 그 뒤에도 아들 여섯 명을 더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들 여섯 명 낳고 딸 하나 낳고요. 열두 지파 중에 여섯 지파를 레아를 통해서 했고요. 믿음의 조상들이 묻히는 막벨라 굴에 라헬은 들어가지 못했는데 레아는 들어갔어요. 야곱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약속의 언약의 증표예요. 믿음의 조상들이 쉬는 곳이에요.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줄 수 있는 바로 그 막벨라 굴에 들어가는 귀한 영광을 얻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살고 계시나요? 그래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보기 싫어서 상종도 하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그 마음이, 그 속상한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럴 때에 아프고 상처난 나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피해자가 아니라 또한 가해자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될 때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알게 되고요, 나의 삶 속에 진정한 용서의 삶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떤 면에서 뭔가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어,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너무나 어렵게 만드는 환경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여러분, 라반은요 탐욕의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이 야곱을 속이고 배신하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은 라반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열두 지파를 만드는 일에 이 라반의 탐욕이 이용되고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뭘 말할까요? 지금 내 삶이 어렵고 힘들고 캄캄하고 배신당하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삶 속에 하나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기를 바랍니다. 나는 찬양할 입장도 되지 않고 기도도 되지 않는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계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어렵고 힘든 일만 늘 내 인생 속에 있었다는 것을 넘어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레아를 축복하신 것처럼 주님을 찬양하는 바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걸 기억하면서 주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동안교회 김형준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전화 02-962-0727번 동안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2-828-9330번 대전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찬양의 동산 정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요, 느껴지지 않아도요, 주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은 그 성령님이 오심을 기억하며 더욱 충만한 성령의 임재를 소망하는 성령 강림 주일이죠.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속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신 성령님,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새롭게 세워가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시길 간구하며 오늘도 찬양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길 기원하며 오늘의 첫 찬양 유아 챔버 콰이어의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이처럼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기름 부으심, 송정미의 찬양이었습니다. 예지는 찬양은 빈들의 마른 풀같이 테너 이성화의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보내신 성령의 기쁜 소식, 참 자유를 주신 승리의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는 사명을 받은 우리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김도현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 전하는 극동방송의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충만할 때요,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 같이 참된 평화가 우리 마음속에 넘치고 주님의 말씀에 우리 삶의 거센 풍랑도 잠잠케 되는 역사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도미누스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은혜로운 찬양이 가득한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성령의 바람입니다. 성령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불면 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 바람이 부는 것을 알 수 있듯이요, 성령은 보이지 않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성경 말씀을 잘 깨달을 때 우리는 우리 삶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더 가까이 느끼게 되고요. 더 역사하시길 기대하고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바리톤 윤성원의 찬양이었습니다.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시고요. 다음 준비한 찬양은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노래한 곡입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르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생기이신 성령님으로 다시 놀라운 생명력을 찾고 그리스도의 당당한 군사로 힘차게 회복되길 원하며 Dry Bones, 마른 뼈들, 박신학화의 찬양으로 띄워드립니다.

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늘 의지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연약한 우리의 강한 힘이 되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연약한 우리의 인생길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리의 영을 알게 하시고 영원토록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의 동산 정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분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건강하고 맛있는 습관.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식품만 엄선하는 건강 간식 전문 믿음의 기업 자연공유와 함께했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저는 목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요, 생강 꿀차를 텀블러에 담아 다니면서 종종 마시곤 해요. 이렇게 생강 꿀차를 항상 담아 다녔더니요, 제 텀블러로 커피를 담아 마셔도 생강향이 남아서 생강 커피를 마시는 것 같네요. 우리도 무슨 생각을 하고 마음에 무엇을 담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마다 풍기는 향이 다른데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언제나 주님을 품고 살아가면 누구를 만나듯 예수의 향기가 나는 그런 사람이 될 거예요.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도 주님의 향기로 가득한 방송 되길 소원하면서요, 문을 활짝 열고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클래식 콰이어의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오늘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첫 곡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제가 친한 동생이 어느 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끔 운전을 하다가 나도 모르게 법을 안 지키거나 또 화를 내며 부끄러운 행동을 하게 되면요. 거울 앞에 올려놓은 십자가를 숨기고 싶을 때가 있다고요. 저도 공감하고 아마 여러분도 고개가 끄덕이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누구도 보지 않을 때도 넉넉히 주님으로 인하여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하면서요.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이 입술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조준모가 부릅니다. 찬송과 구주를 생각만 해도.

김명식의 주만위에 함께 들었고요. 앞선 곡 찬송가 그 줄을 생각만 해도 조준모의 찬양으로 또 찬송가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조사의 찬양으로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함께 듣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해서 나누다 보니까 고린도후서 2장 말씀이 생각나네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느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시길 원하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감사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럴지라도 감사. 우리가 감사로 나아갈 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은 아무 힘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매트 레드만의 찬양입니다. 10,000 reasons.

송축해 내용원으로 불려지는 곡이죠. 10,000 Reasons. 이 곡을 작사 작곡한 맷 레드만의 찬양으로 함께 들었고요. 찬송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죠. Count Your Blessing, 게이 펜로드의 찬양으로. 또 찬송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세바스찬 댐니의 찬양으로 들었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들으면서 내 삶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노래로만 찬양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의 24시간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찬양과 같은 삶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나는 무엇으로 기억되고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나를 어떻게 기억하실까요? 다시 한번 주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또 나의 하나님 되시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어주심을 입술로만 신뢰하지 않고 내 삶에서 주님이 주인 되어주심을 신뢰하면서 이 찬양을 우리의 마음을 다해 부르고 싶습니다. 그 이름을 노래한 찬송가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The Light Worship이 부릅니다.

와이트워십의 찬송가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피아워십의 내 진정 사모하는, 그리고 김명선의 내 삶은 주의 것 함께 들었습니다. 또 내일은 연휴가 있는 날이죠.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많은 쉼들을 누릴 텐데요. 저는 교회 공동체가 함께 같이 수련회를 보내고 있는 시간입니다. 함께 축복을 나눌 수 있는 건 정말 감사한데요.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축복이 아니라 하늘의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를 향하여서 축복할 때 그 하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줄 믿으면서 민수기 6장 말씀이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느라.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임할 줄 믿으면서요, 그 곡을 노래한 곡이죠. The Blessing, 예람 월십의 찬양으로 드리면서 저는 다음 주 시간에 아름다운 찬양으로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문명선, 작가 정선영, 저 송정미였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야기가 있는 찬양을 섬기는 주양감리교회 박형미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27편 4절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여러분은 일주일에 교회를 몇 번이나 찾아가셔서 예배합니까? 예전엔 참 많이 교회에 들렸던 것 같은데, 그리고 주중에도 많이 예배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주중에 교회를 찾아가거나 주중에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약해지지 않았는지 묻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큰 복 중에 하나가 우리의 삶의 현장 가까이에 주의 성전들이 있다는 건데, 예배할 수 있는 예배당이 이렇게 우리 곁에 가까이 있다는 건데 우리가 충분히 누리고 있는지, 아니면 주일 한번 예배드리는 것으로 만족한 채 교회를 멀리하고 있는지. 오늘 성경은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라고 표현하며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내게 주신 복을 복으로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을 한 번 더 가까이 하며 한 번 더 예배하는 우리 이야기가 있는 찬양 가족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좋은 찬양과 이야기로 한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한옥 목사의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 가운데서 장애물 앞에서 도망가지 말라 이 제목의 글 함께 나누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사무엘상 17장 48절 49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한 단계 높이 새로운 차원으로 데려가려 하실 때 우리는 새로운 장애물을 만나게 된다. 전에 만나지 못했던 새로운 장애물들, 새로운 싸움들을 치러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장애물을 만나고 역경에 처할 때마다 부정적으로 반응한다. 난 자꾸 왜 이러지? 왜 사람들이 나를 비판하지? 왜 내가 자천됐지? 왜 내 일이 잘 안 풀리지? 왜 힘든 일들이 계속 생기지? 난 재수가 없나 봐. 난 여기까지인가 봐. 이제 한계가 왔나 봐. 내가 뭘 잘못했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을 걸 그랬나? 새로운 장애물이 왔다는 것은 새로운 축복이 바로 눈앞에 왔음을 뜻한다. 하나님은 새로운 차원으로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새로운 장애물과 역경을 허락하신다. 장애물은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기 위한 도구로 사용될 줄 믿으라. 하나님은 다윗을 그토록 사랑하셨지만 다윗 앞에 무서운

대적 골리앗을 보내셨다. 다윗을 죽이시려고, 망신시키시려고? 아니다. 전 이스라엘에 대적할 사람이 없던 거인 골리앗. 모든 사람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던 골리앗 정도를 쓰러뜨려야 무명 소년 다윗이 이략 이스라엘의 국가적 영웅으로 부상할 수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토록

골리앗은 당시 모든 이스라엘 용사들을 공포에 떨게 한 무시무시한 거인이었지만 이 골리앗이야말로 다윗의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던 것이다. 골리앗은 다윗의 거침돌이 아니라 다윗을 높이기 위한 디딤돌이었다. 우리 앞을 가로막는 문제의 크기는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미래의 축복의 크기와 정비례한다. 그러니 침체되지 말고 용기를 내라. 문제가 힘들다고 도망가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으로부터 도망가는 것이다.

헨리 블랙가비의 매일 아침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가운데서 행함으로 순종하라 라는 제목의 글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마태복음 19장 22절 말씀. 우리 삶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 자신을 알려주시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할지는 당신이 결정해야 한다. 부자 청년 관원은 도덕적인 삶을 살았다. 성경과 하나님의 율법에 정통했다. 그러나 예수님의 초청에 대한 그의 응답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머리로는 알고 있으나 하나님을 경험적으로는 알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주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당신 삶에서 어떤 변화를 요구할 것이다. 기도할 때마다 이것을 명심하라.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분의 뜻을 보여주신다면 즉시 당신의 삶에서 어떤 변화를 요구할 거라는 사실이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제자들은 믿음을 택했고 순종으로 믿음을 입증해 보였다. 반면에 부자 청년 관원은 순종하지 못했다. 성경은 그가 근심하며 갔다라고 말한다. 당신은 그리스도께 긍정적으로 응답하기 위해 어떤 부분을 고치겠는가?

존 번연의 기도학교 가운데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은 아버지시다라는 제목의 글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과 더불어 기도하는 법을 배우지 않고서는 올바른 길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 올바른 길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길로 나아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오는 길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소망스러운지 보여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모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출애굽기 3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이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비참함과 죄악을 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성령님 없이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의 자비하심 안에서 아무것도 구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죄와 하나님의 진노를 알게 된 가엾은 영혼이 믿음으로 이 한마디 곧 아버지라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의 죄를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죄인은 차라리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아,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감히 부를 자격이 없습니다. 바로 이런 사실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속에 성령님이 오셔야만 합니다. 그 일에는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생명력입니다. 자기 죄를 깨닫고 궁유를 얻기 위해 주님께 나아오는 법을 알게 된 우리들이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과 더불어 하나님께 나아와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기도는 생명력을 얻게 됩니다. 믿음으로 부르는 그 한마디가 겉만 번지르한 기도, 의례적이고 냉담하며 뜨뜨미지근한 기도를 천번 드리는 것보다 낫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런 핵심적인 진리로 기독교인들을 격려했습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만약 우리의 영혼 속에 일어난 은혜의 역사에 대한 아무런 체험이 없이 기도나 대화의 형식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기독교인도 아니면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는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를 가리켜 거짓말장이라고 하십니다. 죄인이 자신의 거짓된 거룩함을 자랑하는 죄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저지른 죄보다 훨씬 더 큽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위선과 가식으로 인해 받게 될 심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

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요한복음 8장 39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아바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히 여기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구세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로 택함을 받은 것을 감사합니다. 저를 하나님의 어린 자녀로 삼아주셔서 아버지께 나아올 수 있는 특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는 때때로 주님이 제게 주신 축복과 주님이 치르신 위대한 희생을 생각하지 않고 어린아이처럼 유치하게 주님께 나왔음을 자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게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의 역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형미 목사와 함께하는 가정예배, 오늘은 출애굽기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슴에 품고 출애굽의 역사를 위해 바로 앞에 서 있는 모세와 아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때 자신을 죽이려는 바로가 두려워서 바로를 피해 광야로 도망갔던 모세가 다시 바로 앞에 당당히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요. 모세의 담대함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좁은 링 위에 버티고 서 있는 권투 선수들처럼 마주보고 있는 이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흐르는 것 느껴지지 않습니까? 모세는 조금도 움츠러들지 않고 당당하게 버티고 서서 선포합니다. 대적을 마주하는 모습에 이 모세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적은 외부보다 내면에 숨어 있을 경우가 더 많지요. 모세는 젊고 힘이 있었는데도 이 내부의 적인 두려움 때문에 앞에 서보지도 못하고 광야로 도망갔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 두려움의 노예가 되면 절대로 승리할 수 없지요. 내면의 두려움을 부수고 우리의 대적 앞에, 문제 앞에, 질병 앞에 당당히 버티고서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시며 또한 그 모습 위에 하나님의 승리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두려움을 이긴 모세의 당당함의 원천은 역시 하나님의 함께하심이었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서 만나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약속해 주신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시기에 백발이 성성한 80세의 나이에도 바로 앞에 당당히 서 있는 것이죠. 시편 말씀에 이렇게 쓰여져 있죠.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도 든든한 벽에 기대고 있다면 그 무엇으로도 그를 밀어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기에 대적 앞에서 오늘도 멋지게 버티고 서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상에서 매 순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약속 위에 우리의 가정이 든든히 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대적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복음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넉넉히 이기는 우리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승리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큰 복이 하나님과의 가까움, 그리고 또 다른 성도들과의 삶에서의 가까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친밀함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특권인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더 많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주의 한 감리교회를 섬기는 박형민 목사였습니다. 늘 평안하세요.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이 함께합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가 이야기 김성수입니다. 오늘은 맨델스존의 오라토리오 사도 바울 네 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제2부 후반부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지난 시간 제2부 전반부에서는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이 시작되는 장면이었습니다. 2부 후반부는 본격적인 바울의 사역이 전개되는 부분이 소개되고 마지막으로는 바울의 순교가 암시되며 오라토리오 사도 바울 대단원의 끝을 맺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 중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방해했던 엘루마에게 앞을 못 보게 하였으며 앉은뱅이와 병든 자를 치유하고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죽었던 청년 유두고를 다시 소생시키고 멜리데 섬에서 독사에 물렸으나 죽지 않고 살아나는 등 여러 가지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는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앉은뱅이를 일으켜 세운 이적을 베풀었는데요. 다음 들으실 32번 곡부터 35번 곡까지가 이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32번 곡 소프라노 레지타티보 루스드라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날 때부터 앉은뱅이라 한 번도 걸은 적이 없었다. 그가 바울의 설교를 들을 때 바울이 눈여겨 그를 보더니 말하기를 일어나 서보시오. 그가 일어나 걸으며 주를 찬양했다. 이어지는 33번 곡은 합창입니다. 사람의 형상을 입고 신들이 여기 내려왔네. 저들을 보라, 저들을 경배하자. 사람의 형상을 입고 내려온 신들을 경배하자. 이어지는 34번 곡은 다시 소프라노 레치타티보입니다. 저들이 바나바를 제우스라 하고 바울을 헤르메스라 하더라. 제우스 신전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대문 앞에 가져다 놓고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이어지는 35번 곡은 다시 합창입니다. 자비로운 신이여 우리 제사 받으소서. 이렇게 32번부터 35번 곡까지를 이어서 듣겠습니다.

맨델스존의 오라토리오 사도 바울 제2부 32번, 33번, 34번, 35번 곡이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이적을 행한 것을 보고 사람들이 말하기를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내려왔다며 바울과 바나바를 신들이라 칭하고 이들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바울과 바나바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사도행전 14장 14절과 15절에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 큰 소리로 꾸짖습니다. 여러분, 이 무슨 짓이요? 우리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요. 우린 다만 그대들에게 참 복음을 전하여 우상을 버리고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 함이요. 그대들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도다. 주의 성령 그 안에 늘 거하도다. 주의 몸된 성전 거룩해. 성전인 그대여 곧 주의 성전이므로 참 거룩하도다. 이런 내용으로 다음에 들으실 36번 곡에서 테너와 베이스의 레치타티보 그리고 바울의 아리아와 합창이 차례대로 이어집니다.

맨델스존의 오라토리오 사도 바울 제2부 36번 곡이었습니다. 바울을 향한 유대인들과 이교도들의 공격과 박해는 계속되었습니다.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하였습니다. 이런 내용이 37번부터 40번 곡까지 계속 이어서 나타납니다. 먼저 37번 곡, 소프라노 레지타티보입니다. 유대인은 이방인들을 선도하여 사도를 향해 많은 악을 품게 하니 사도들을 박해하는 그 소리 가득 찼도다. 이어지는 38번 곡은 합창입니다. 여호와 계신 성전,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 너 이스라엘 자손들이여, 이자는 민족을 거역하라고 늘 가르쳤도다. 우린 들었도다. 율법과 민족과 성전을 다 반대하라 가르쳤도다. 보라 그 자로다. 돌로 쳐서 죽이시오. 이어지는 39번 곡은 다시 소프라노 레치타티보입니다. 저들은 모두 바울을 핍박했건만 주님께서 늘 그와 함께 계셔서 주의 복음을 선포케 하시니 이방인에게까지 전해줬도다. 이어지는 40번 곡은 테너 카바티나입니다. 카바티나는 짧은 경과구적인 작은 아리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 내게 주리라. 조금도 두려워 말라. 내 곁에 나 있으리니 조금도 두려워 말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맨델스존의 오라토리오 사도 바울 제2부 37번부터 40번 곡까지였는데요. 조금 전에 들으신 40번 곡 테너 카바티나 내 곁에 나 있으니 두려워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 이 곡은 주님의 위로가 넘치는 아름다운 곡이었습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41번, 42번, 43번 곡은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기 전에 장로들을 불러놓고 감동적인 고별 설교를 하는 부분으로서 마지막 당부의 말입니다. 41번 곡, 소프라노 레지타티보. 에베소 교회의 여러 장로들을 바울이 불러놓고 말하기를 지금까지 우리가 지내온 것을 잘 알고 있어. 눈물을 머금고 온갖 굴욕을 참고 말씀 증거하며 주님을 섬겨왔소. 이제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겠소. 투옥과 고통이 기다리는 곳, 내 얼굴 다시 보지 못하리라.

이에 모두 슬피 울었다. 이어지는 42번 곡은 합창과 바울의 레시타티보입니다. 가지 마소서, 결코 가지 마소서. 왜 이리 울면서 내 마음을 흔드는가? 나는 다 준비됐노라. 묶일 것과 죽음까지. 저 예루살렘에서 주님 이름 위하여. 이 말을 마친 후에 무릎 꿇고 함께 기도했도다. 이어지는 43번 곡은 합창입니다. 주가 베푸신 사랑 참 넓고 깊도다. 그 큰 사랑으로 우리 모두 주의 자녀 되었도다. 주가 베푸신 사랑 참 넓고 깊은 그 사랑.

멘델스존의 오라토리오 사도 바울 중에서 제2부 41번, 42번, 43번 곡이었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충성을 다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부터 소아시아와 마케도니아, 고린도와 아테네 지방에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3차 전도를 마치고 AD 61년경 죄수의 몸으로 로마까지 들어가서 5년 동안 더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시 네로 황제 때 로마 대화재가 발생하고 네로는 이 사건을 기독교인들에게 덮어씌워 강압적인 핍박을 하게 됩니다. 이때 네로는 바울과 베드로를 선동자로 재판을 하여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였기에 참수형으로, 베드로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으므로 십자가 형틀에 매어 죽게 했습니다. 바울은 칼로 목베임을 받아 순교하여 로마 성 밖에 장사되었고,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하여 역시 로마 성 밖에 장사되었으나 후에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초대 교황으로 추대하여 지금은 바티칸 성 베드로 성당 지하에 묻혀 있죠. 다음 44번 곡 소프라노 레치타티보는 바울의 순교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희생 제물이 될 모든 준비가 다 되었도다. 선한 싸움 다 싸웠고 달려갈 길 다 갔고 믿음 또한 지켰으니 의의 면류관을 주가 주시리로다.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최후의 그날 이를 때까지. 마지막 끝곡인 45번 곡은 합창입니다. 시편 103편을 인용하여 오라토리오 사도 바울 대단원의 끝을 맺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찬양하라. 거룩한 이름 높이 영원히 찬양해. 모든 천사들 주 찬양해. 주 보호하시고 복 주시네. 구원의 주, 축복의 주 찬양하라.

오라토리오 사도 바울 중에서 제2부 끝곡인 44번 곡과 45번 곡이었습니다. 성가 이야기 지금까지 멘델스존의 오라토리오 사도 바울이라는 작품과 함께 하셨습니다. 연주 시간만 2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되는 대작이었습니다. 이 성가곡을 소개해드리면서 우리는 바울 사도의 삶과 사역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진실로 예수님의 13번째 제자였고 부활의 증인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바울 사도처럼 주님의 13번째 제자가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성가 이야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송을 듣지 않았으면 그런 중독에서도 벗어나지 못했고 극동 방송이 아니었으면 다시 또 교회도 못 나갔겠죠. 아마 주일 예배 한 번만 들어서 갖고는 그런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극동 방송 들으면서 그 힘이 더 어떻게 보면 더 클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일 예배는 당연히 들어야 되는 거지만 요즘 좋은 말씀들 많이 MP3로 받지 않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편식하는 거죠. 근데 극동 방송 듣다 보면 좋은 것이 어머니가 차려준 밥상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차려주신 밥상인 거죠. 골고루 먹으라 이거죠. 저도 극동방송 듣다 보면 이 프로는 조금 저하고 안 맞는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꾸고 싶을 때도 있고 그냥 이럴 때는 내가 좋아하는 말씀 듣고 싶다 할 때도 있는데도 끝까지 극동방송 듣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편식하지 마라. 이 말씀이 너한테 필요하니까 이 프로그램이 이 찬양이 필요하니까 너한테 좀 들려주는 거다 하고 생각하고 계속 듣고 있죠.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극동방송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극동방송은 우리들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 오직 복음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극동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이 더 건강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도록 극동방송의 전파 선교사로 함께 동역해 주십시오. 042-828-933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전파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방송 선교사역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을 애청해 주시는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온의 찬송의 찬송지기 음악목사 김성식입니다. 네온의 찬송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애청자들과 찬양의 재단을 쌓는 회중 찬송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찬양을 제물로 받으시고 예비하신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2026년 성령 강림절에 드리는 첫 찬양입니다. 성령의 봄바람 불어오니 믿음의 새싹이 움터오고 성령의 단비로 흡족하니 메마른 영혼을 적셔주네. 불같은 성령이 마시니 마음의 기쁨 넘쳐나네. 이 찬송은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과 마음의 평안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는 사랑의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사명자라는 내용도 마지막 절에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신대 교수를 지내셨고 한국교육학계에 중요한 리더십을 가지고 계신 이문승 교수가 작곡하였고 합동 측 총회장을 역임하신 임태득 목사님이 작사하셨습니다. 해만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음으로 준비한 성령 강림 찬송은 내가 매일 기쁘게입니다. 전형적인 미국 복음성가 스타일의 리듬과 단순한 화성, 힘 있는 후렴구가 영적 에너지를 넘

지치게 하는 찬송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4절 가사는 이 진행형 찬송시의 결론인데요.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고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게 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대단히 힘있는 성령 찬송입니다. 국립합창단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1984년 아직 러시아가 개방되기 전 소련 시절에 러시아 침례교에서 편찬한 개신교 찬송가에 수록되어 러시아 성도들에게 큰 영적 은혜를 준 찬송인 저 하늘 거룩하신 주여를 다음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강구하는 내용의 핵심은 내 마음에 사랑이 불타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며 이웃에게 주님을 증거하게 되기를 위해서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성령이 큰 불을 그래서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율이 아름답고 가사의 내용이 은어로워서 한국교회가 많이 찬양하고 있는 성령 찬송입니다. 작사 작곡가의 정보는 없지만 러시아 작곡가의 찬양이 아닌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미국 복음성가적 요소가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해만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령 강림 찬송 가운데 오랫동안 한국교회 찬양대에서 첫 송으로 사용하던 빌기같이 온유한을 다음 찬송으로 준비했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는 내용으로 순차 진행되는 선율과 기본 화성을 사용하여 호모포니적인 아름다움이 아주 뛰어난 찬송입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연약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는 소원이 담겨있는 은혜의 찬송입니다. 도미누스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내원의 찬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적 내용이 아닌 성도들이 일상생활에서 체험하고 만나는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찬송이죠. 멀리 하늘 보좌에 앉아계신 주님이 아닌 성도의 삶 속에서 동행하시며 슬픔을 위로하시고 낙심될 때 힘을 주시며 위험할 때 보호자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은혜의 찬송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향유 옥합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갈 길을 밝히 보이신 이의 후렴 가사인데요. 오랜 장마 후에 태양을 보듯이 오랜 절망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의 길, 생명의 길을 찾은 죄악 벗은 성도들이 기뻐 띄우며 찬양하는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는 찬송입니다. 가사도 음악도 생동감이 넘쳐서 부흥의 때 많이 내리는 찬송이기도 하지요. 아이누스 합창단이 찬양합니다.

성교 찬송 저북방 얼음산과를 하나님 앞에 찬양의 제물로 드린 후에 경배 찬송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을 드리면서 오늘 레오네 찬송의 문을 닫겠습니다. 21세기 찬송가에는 도입부 가사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주 하나님으로 개사를 하였습니다. 이 가사로 녹음된 음원을 찾기가 쉽지 않아서 늘 통일 찬송과 가사로 녹음된 음원을 선곡하여 찬양드리고 있습니다. 경배 찬송 가운데 아주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최고의 찬송 중 하나입니다. 삶이 찬양이 되고 찬양을 삶으로 고백하는 저와 방송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작에는 문명선 PD, 저는 찬송기기 김성식 목사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Praise Praise with Ginny Yu.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 I lift up my eyes to the mountains. Where does my help come from? My help comes from the Lord, the maker of heaven and earth.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Psalm chapter 121 verse 1 and 2. Amen. 헬로 에브리원, 해피 로드스 데이. 여러분 행복한 주일입니다. 해피 로드스 데이. 예배 잘 들으셨죠?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to Praise Praise and this is Ginny Yu. 늘 애청해 주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들 감사드려요. 진희 유입니다. 저희 Praise Praise는요, 여러 장르의 영어 찬양들 소개하고요. 또 찬양의 의미들을 묵상하며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입니다. So glad that you are here everyone.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Where does my help come from?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There are moments in life when we quietly ask the same question, right?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When the bills keep piling up, 생활비와 또 고지서가 계속 쌓여갈 때, when the doctor's appointment does not bring clear answers, 혹은 병원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우리 마음이 막 무거울 때, 그쵸? When you smile in front of people but cry alone after everyone falls asleep. 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웃고 있지만 또 모두 잠든 뒤에 혼자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Sometimes even strong people reach a point where they whisper, Lord, where will my help come from? 우리 정말 강해 보이는 사람도 어느 순간 이렇게 또 속삭이게 됩니다. 하나님, 제 도움은 어디서 올까요? And that is exactly why this psalm feels so rare and precious. My help comes from the Lord, the maker of heaven and earth. 그래서 이 시편의 말씀이 더욱 현실적이고 또 귀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Not from perfect circumstances. That's very important. Not from perfect circumstances. 완벽한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Not from having every answer figured out. 모든 답을 다 알고 있기 때문도 아니라. But from the God who still watches over us every single day.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과 저를 지켜보시는 우리 하나님께 도움이 있고 하나님께 힘이 있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Amen. So let us begin. May this truth settle gently into your heart. 네, 정말 우리 마음속에 이 진리의 말씀이 네, 그렇게 자리 잡기 바랍니다. Let's hope in Christ. 우리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Amen. We're going to have a great time as we listen to lots of English worship songs, everyone. 네, 오늘도 은혜로운 영어 찬양들로 여러분과 함께 할게요. Here we go.

0: All right, everyone, you are listening to Praise Praise with Jeannie Yu at FABC. 네, 지금 여러분의 극동방송 Praise Praise 듣고 계세요.
1: Psalm chapter 121 verse 1 and 2. I lift up my eyes to the mountains.
0: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1: Where does my help come from?
0: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1: My help comes from the Lord.
0: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1: The maker of heaven and earth. Amen.
0: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1: You know, a few days ago, I saw someone sitting alone in a parking lot inside their car.
0: 네, 며칠 전 주차장 한편에 차를 세워두고 한참 앉아있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1: Maybe they were resting after a long shift.
0: 아마 긴 근무를 마치고 잠시 쉬고 있었는지도 모르고.
1: Maybe they were gathering strength before going back home.
0: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마음을 정리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1: And honestly, many of us have the moments like that.
0: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1: Moments when life feels heavy and we do not even know how to explain it.
0: 삶이 무겁게 느껴지지만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순간들 말입니다.
1: Sometimes help does not arrive immediately.
0: 때로는 도움이 바로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1: The prayer is not answered overnight.
0: 기도의 응답이 하루아침에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 The situation may still be difficult tomorrow morning.
0: 내일 아침에도 상황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죠.
1: But Psalm 122 reminds us of something powerful.
0: 하지만 시편 121편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1: God is still watching over us while we wait.
0: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동안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Amen. He sees the exhausted mother trying her best. 아주 지친 몸으로 최선을 다하는 엄마도 돌아보시고요. The soldier missing family far away, 멀리 또 가족을 그리워하는 군인도 돌보시고요. The person silently fighting fear and loneliness,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서도 조용히 버티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은 돌보고 계십니다. And somehow God gives strength one day at a time. 그리고 하나님은 하루하루 살아갈 그런 힘을 조금씩 공급해 주신다는 그 사실요. That is for sure. Amen. Maybe that strength is exactly what carried you through today. 어쩌면 바로 그 힘이 오늘 여러분을 여기까지 오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So, let us have hope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가집시다. Amen.

Amen.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My help comes from the Lord, the maker of heaven and earth. You know, maybe today some of you may still be carrying unanswered questions. Some of you may be worried about your family, your health, or your future. 네, 오늘도 정말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한 문제를 안고 계신 분들도 계실 줄 믿습니다. 가족 문제나 건강 문제,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마음이 무거운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But the beautiful truth of this psalm is that God never looks away from his people. 하지만 이 시편의 아름다운 진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그것입니다. Even when we feel forgotten, he is so near. 우리가 잊혀진 것처럼 느껴질 때도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Even when we feel weak, he remains faithful. 우리가 약할 때에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요. Even when we cannot see the whole path ahead, he still walks beside us. 우리의 앞길이 보이지 않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서 함께 걸어가고 계신다는 그 사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So lift your eyes and one more time toward the Lord.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그런 믿음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God is still there.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요. And let us not forget,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우리 하나님은 늘 선하고 좋으신 분이신 것도 기억하자고요. And He loves you so much, I love you too. 지니 유였습니다. Bye everyone.

0: 역시 메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슈아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의 개척자인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선교지로 떠나기 전에 영국의 고향집에 홀로 계신 그의 어머니는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계셨다고 합니다. 당장 밀가루를 살 돈조차 없어서 굶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어머니는 분명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방에 들어가셔서 하나님께 모든 필요를 아뢰며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기도를 마치시고 나오셨을 때 집 문을 두드리는 소리, 쿵쿵쿵 소리가 났는데요. 우체부였습니다. 멀리서 리빙스턴 선교사가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가 도착한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당시 영국에서는 편지를 받는 사람이 우송료, 그러니까 배달 비용을 내야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다고 합니다. 우체부는 당연히 우송료를 요구했는데 어머니에게는 편지 우송료를 낼 돈이 단 한 푼도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요. 아들의 편지를 눈앞에 두고도 돈이 없어서 다시 돌려보내야 하는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낯선 한 신사가 어머니의 집 문을 두드리더니 길을 지나던 중에 마음속에서 이 집에 들어가서 도와주어라 라는 강력한 내적 감동을 받아서 들어오게 되었다고 말하더래요. 그러면서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어머니에게 건넸는데 그 금액이 우체부가 요구한 편지 우송료와 정확히 일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편지 안에는 리빙스턴이 어머니의 생활비를 위해 동봉한 충분한 액수의 수표가 들어있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어머니에게 필요한 생활비뿐만 아니라 당장 1분 뒤에 편지를 받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우송료의 세밀한 액수까지 아주 정확히 알고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아시는 왕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맡겨드리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면서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작합니다.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의 왕이신 나의 주, SD 월십의 십자가 군병들아 승리하신 우리 왕이라는 제목의 찬양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빈들에 모여있는 열두 사도와 무리들에게 놀라운 일을 보여주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후에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000명이 넘는 그 무리를 배불리 먹이고도 넘치도록 남게 하셨던 오병이어의 기적이지요. 이 기적을 통해서 믿는 성도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 생수이신 성령님 안에서 누리는 충만함을 미리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육 간의 모든 주림과 갈증들을 다 아시고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또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으로 양육하셔서 예수님의 동역자로 세워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인도에서 사역하실 때 대형 화재로 그동안 번역해둔 성경 원고, 서적, 종이 모두 다 불타서 잿더미가 되어버렸는데요. 수년의 노력이 한순간에 날아간 절망적인 빈들과 같은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윌리엄 캐리는 낙심하는 대신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셨다면 분명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선하고 풍성한 길을 예비하셨을 것이다. 이 고백과 함께 잿더미 위에서 다시 번역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안타까운 화재 소식이 영국 본토와 미국 크리스천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 선교 후원금을 보내왔는데 그 금액이 불타서 잃어버린 인쇄소와 장비를 수리하고도 남아서 다른 지역에 새로운 선교기지 여러 개를 더 세울 수 있을 만큼의 엄청난 액수로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또 이 화재 사건을 계기로 수많은 젊은이가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면서 인도 선교의 문이 폭발적으로 열리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무리들이 배불리 먹고도 열두 바구니가 남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캐리 선교사님의 잃어버린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사역의 지경을 넘치도록 정말 풍성하게 넓혀주셨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간증의 주인공이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나타나서 우리가 간증의 주인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강찬옥현의 위대하신 왕이요, 송승현의 왕 대신 주께 감사하세요.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강찬 옥현의 위대하신 왕이요, 송승연의 왕 대신 주께 감사하세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의 한 시골교회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의 실제 간증입니다. 이 매서운 한겨울 한파가 몰아치던 해에 교회 사택의 연탄이 완전히 떨어져 버렸습니다. 어린 자녀들은 추위에 떨고 있었고 목사님 부부의 주머니에는 연탄 한 장 살 돈이 없었다고 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지만 당장 얼어 죽을 것 같은 육체적 한계에 부딪혀 버린 것이죠. 목사님은 사택 골방에서 사모님과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이 춥다고 웁니다. 빈들의 무리를 다 먹이셨던 주님, 이 추위를 이길 연탄 몇 장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마치고 몇 시간이 지났을 때 교회 마당에 덜거덩거리는 트럭 소리가 나게 됩니다. 나가보니까 인근 연탄 대리점 사장님이 트럭 가득 연탄을 싣고 와서 마당에 내려놓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깜짝 놀라셔서, 아니 저희는 연탄을 주문할 돈이 없어요, 저는 주문 안 했어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대리점 사장님이 웃으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어떤 분이 대리점에 오셔서요 이 교회 주소를 주시면서 연탄 창고에 가득 들어갈 만큼 제일 좋은 연탄으로 가득 채워달라고 대금을 미리 계산하고 가셨어요. 목사님 부담 가지실 필요 없으세요. 그해 겨울 목사님 가정은 연탄 걱정 없이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게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연탄이 남아서요 동네에 더 가난한 독거노인 가정 몇 곳에 연탄을 나눠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추위와 배고픔, 어려움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는 겨우 하루 버틸 몇 장의 연탄이 아니라 겨울을 나고도 남을 풍성함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왕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요. 그 왕이신 주님을 우린 찬양하며 그분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전심으로 앨범 가운데 주님 왕으로 오시네, 박희봉 목사님의 왕이신 하나님.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전심으로 앨범 가운데 주님 왕으로 오시네, 박희봉 목사님의 왕의 신 하나님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제자들은 무리가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같은 선지자라고 한다고 예수님께 전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이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시요 구세주시요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길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말씀으로 양육받은 제자는 세상 가치관을 버려버리고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종교개혁가 존 칼빈은 본래 몸이 약했고요, 또 조용히 서재에 묻혀서 평생 글을 쓰면서 학문을 연구하며 살기를 원했던 그런 내성적인 사람이라고 해요. 그런 칼빈이었기 때문에 원래는 치열한 종교개혁의 소용돌이 속에 뛰어들 마음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개혁가인 기욤 8일이 찾아와서 제네바의 종교개혁을 이끌어달라고 강력하게 부탁했는데요, 칼빈이 자신의 건강 상태와 성향을 이유로 거절을 할 때 8일은 아주 무서운 어조로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당신의 안일함만을 추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학문과 안락함에 저주를 내리실 것입니다 라고 경고했다고 합니다. 아니 무서워라, 그죠? 그 순간 칼빈은 온 우주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령하고 계심을 직감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자신의 인간적인 계획과 평안함과 학문적 야망을 모두 왕 되신 주님 발 앞에 내려놓게 되었고 평생을 거친 개혁의 현장에서 온갖 비난과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면서 주님의 도구로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칼빈이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았던 유명한 모토와 문장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 문장에는 손바닥 위에 불타는 심장을 올려놓은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 아래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주님, 제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즉시 그리고 진심으로. 멋진 그림입니다, 그렇죠? 칼빈은

예수님을 입술로만 왕이라고 부르지 않았고 자신의 삶의 전 영역을 왕 대신 주님의 통치 아래 내어드리면서 왕이 가라 하시는 곳에 자신의 심장을 바쳐 순종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뜨거운 심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김명선의 예수 우리 왕, 브릿지 임팩트의 전능왕 오셔서.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김명선의 예수리 왕, 또 브릿지 임팩트의 전능왕 오셔서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9세기 영국 성령 부흥 운동의 주역이었던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께서 영국의 한 독실한 크리스천 상인의 집을 방문했을 때 일화입니다. 무디 목사님은 그 상인의 거실 한가운데 아주 화려하게 장식된 귀한 성경책 한 권이 펼쳐져 있는 것을 보았는데요. 신기하게도 그 성경책의 특정 페이지에는 눈물이 떨어져서 얼룩진 그런 자국이 선명하게 남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무디 목사님은 그 눈물 자국에 얽힌 사연이 너무 궁금해서 물어보게 되었고, 상인은 감격에 겨운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몇 년 전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께서 저희 마을을 방문하셨다가 갑자기 쏟아진 비를 피하시기 위해서 보잘것없는 저희 집에 들어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여왕께서는 이 거실 의자에 앉아서 이 성경책을 펼쳐서 읽으셨지요. 여왕께서 떠나신 후에 저는 대영제국의 왕이 우리 집에 발을 들여놓으셨다는 사실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분이 읽으셨던 성경 구절을 보다가 눈물을 흘려버리고 말았답니다. 상인의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무디 목사님은 그 상인의 손을 꼭 잡으며 부드럽지만 묵직한 영적 진리를 깨우치시며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합니다. 형제님, 대영제국의 여왕이 이 집에 다녀간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만왕의 왕이시오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지 잠시 비를 피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형제님의 마음과 이 가정의 왕으로 좌정해 계신다는 사실 말입니다. 진정으로 감격해야 할 분은 바로 그 왕이신 주님이십니다. 이 말에 상인은 큰 충격을 받게 되었다고 해요. 세상의 왕이 방문한 것에는 온 집안을 세단장하면서까지 감격해 하지만 정작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잘 우리 삶의 왕으로 온전하게 대접해드리고 있는지 좀 돌아보게 되는 그런 이야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님을 우리 삶의 진짜 왕으로 모시는 것이 최고의 영광임을 기억하면서요, 날마다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시와 그림의 나의 주님은 왕, 동방현주의 왕.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시와 그림의 나의 주님은 왕, 동방현주의 왕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국의 전설적인 카누 선수이자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한 청년의 간증입니다. 이 청년은 오랜 노력 끝에 마침내 국가대표가 되었고 올림픽에 출전해서 금메달을 목에 걸면서 인생의 정점에 서게 되었는데요. 수많은 언론과 대중이 이 청년을 칭송했고 말할 것도 없이 앞날은 탄탄대로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기독교 청년 집회에서 금메달리스트 이 청년이 간증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강단에 자신이 가장 아끼는 카누 패들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물살을 가르는 그 노를 가지고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청중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기 전까지 제 인생 카누의 노는 제가 쥐고 있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제 힘과 속도로 열심히 노를 저어왔습니다. 주님은 그저 제 카누 뒤에 앉아계신 손님 같았습니다. 힘들 때만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외쳤을 뿐이지요. 하지만 금메달을 따고 세상의 꼭대기에 섰을 때 제 마음에 찾아온 것은 허무함이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내 인생의 손님이냐, 아니면 주인이며 왕이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통곡하며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청년은 가져온 노를 강단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면서 이렇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오늘 이 노를 주님께 드리면서 제 인생의 주도권이라는 이 노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영원히 넘겨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제 인생 카누의 방향을 결정하시고 노를 저으시는 분은 제가 아니라 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삶이 가장 안전하고 영광스러운 삶인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해요. 여러분, 긴 말 필요 없이 이 청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마지막 곡 레비스탕스의 내 마음의 한자리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안개는 계절이 바뀌거나 잦은 비가 내릴 때 혹은 해빙기 물의 증발량이 많은 시기에 발생합니다. 짙은 안개가 발생한 경우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서 교통사고의 주요 유발 요인이 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개가 예상되는 날에는 외출하기 전에 인터넷이나 뉴스, 라디오 등을 통해 그날의 날씨와 안개에 대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출발 전에 전조등과 비상등 상태를 미리 점검합니다. 운전 중에는 안개등을 켜고 안개가 심할 때는 비상 깜빡이를 켜서 본인의 위치를 알립니다. 안개가 짙을 때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만큼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차간 거리를 두 배 이상 확보합니다. 강변도로나 하천도로, 안개의 경계가 되는 터널의 입출구는 특히 주의하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안개 발생 시 안전운전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KBS 이매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런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런데 왜 하필 성령과 술 취함을 함께 언급했을까? 이 부분이 좀 궁금해서 저도 인터넷을 찾아봤습니다. 이런 글이 있었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술 취향과 성령 충만의 공통점 8가지입니다. 첫 번째, 말이 많아진다. 두 번째, 노래한다. 다른 사람에게 끈질기게 권한다. 갑자기 운다. 용감해진다. 지배당한다. 중독된다. 마지막 여덟 번째, 냄새를 풍긴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비슷한 공통점이 있죠. 그렇지만 술에 취한 사람의 삶은 점점 피폐해지고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반면에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열매로 삶이 더욱 풍성해지고요. 다른 사람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우리 삶에는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나요? 주님의 향기를 세상에 전하는 성령의 열매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만족과 유익만을 추구하고 있는 세상의 열매가 아니기를 간절히 바라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소마 트리오의 아름다운 연주 찬양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그리고 오늘의 첫 곡으로는 불길 같은 성신녀 바리톤 이재환의 찬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시간 함께하는 저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의 공통점 어떠셨어요? 저는 그 1번에서 8번이 다 진짜 공감해 갔는데, 이 중에서 4번 있죠. 갑자기 운다.

이거가 정말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아, 그래요. 말이 많아지고 노래도 하고 끈질기게 권하고 중독되고 냄새를 풍깁니다. 근데 단순히 세상적으로 술 취함이 아니죠. 세상의 쾌락과 유혹을 멀리하고요. 그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아멘입니다. 이 말씀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에게 성령님 임하소서, 더욱 충만히 임하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드리면서 예배드렸는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내 힘으로는 되지 않고 내 능으로 되지 않지만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신청 찬양 신청해 주세요. 유료 문자 샵 1069입니다. 우물정 1069인데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듣고 싶은 찬양 또 기도 제목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찬양으로 뜨거운 성령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아멘. 장신대교회 음악학과 콘서트 콰이어의 불같은 성령이었습니다.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이런 가사가 있었는데요. 아, 제 자신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기도하고 싶습니다. 정말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런 이 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 샵1069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달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짬을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지금도 내 안에 좌정하사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 중보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령님을 더욱 높이고 찬양하는 한 주간 지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지하공간 침수시 대피요령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지하주택, 지하주차장, 지하상가 등은 빠르게 침수될 수 있습니다.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에서 역류한다면 즉시 대피하세요. 두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기 전 빠져나와 고지대로 이동하세요. 이때 감전 위험이 있는 공사장이나 산사태 위험 지역을 피해주세요. 세 번째, 물의 높이가 무릎을 넘었다면 수압으로 인해 문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힘을 합쳐 열거나 119에 구조를 요청하세요. 네 번째, 계단에서는 중심을 잃지 않도록 난간을 잡고 이동하세요. 다섯 번째, 대피 시 발을 보호하기 위해 운동화를 신어주세요. 장화는 물이 차 대피가 어려우니 가급적 피해주세요. 지하공간 침수 시 대피 요령을 숙지해 스스로와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0: KBS 이매신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기다림의 시간을 마주합니다. 시험 결과를 기다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간절히 바라는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죠. 시몬 베이유는 기대감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영적인 삶의 기초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집중하고 간절히 바라는 능동적인 기다림을 의미합니다. 말씀 속에 믿음의 선배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렸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절망과 좌절의 순간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듯 굳게 붙잡았음을 기억하며 날마다 그 약속을 굳게 믿고 인내하며 기다림으로 아름다운 열매 맺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허브원십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날마다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메리 제인의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김도현의 돌베개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김수진의 Amazing Grace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게이더 보컬 밴드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장윤영의 낮은 대로 임하소서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멀시미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조홍성의 예수 나를 사랑하시네 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라이트하우스의 조이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범키의 공감하시네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오버플로우의 주님 계신 곳에 띄워드리고요. 여기서 마커스 월십의 시선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K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열애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의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마음에 두는가,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주인이 무엇인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삶에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는지, 그리고 내 마음에 주님이 가득한지,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을 참 사랑하고 주님으로 가득한 삶, 주님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움직여지는 그런 삶, 오늘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보다 우리가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으로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또 우리는 하나님을 마땅히 사랑해야 할 텐데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세상의 권력 또 유희 돈 이런 것들이 자리할 때가 있죠. 또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그 마음 대신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며 마음을 뺏길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상이라고 우리는 부르는데요. 특별히 북녘에 계신 성도님들은 사람이 우상이 되지 않기를, 지도자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대한민국과 방송가족 여러분들,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물질이 그리고 세상의 다른 것들이 하나님 자리에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기를 축복하면서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외부의 소식들 뿐만 아니라 복음의 기쁜 이야기 소식들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AM 1188kHz 그리고 제주국동방송 AM 1566kHz 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FM 채널을 통해서도 만나 뵈실 수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 지능형 손전화기에서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하시면 지금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으세요. 오늘도 북한에서 태어나셨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탈북시의 낭인의 간증 전해드릴 거고요. 또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서원교회 열매입니다. 매주 이 시간을 통해서 북한에서 태어나셨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탈북 신앙인들의 간증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과 내일 그리고 다음 주까지 총 4회에 걸쳐서 간증을 나눠주실 분은 바로 김북한 목사님이세요. 당연히 가명이시고요. 지금 한국 땅에서는 목회자로 열심히 이 북방 선교 사역, 특히 탈북민 사역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0: 김북한 목사님께서 어떻게 탈북을 결심하게 되셨는지 오늘 그 이야기부터 시작하게 될 텐데, 하나님이 어떻게 또 그 종의 삶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이끌어 오셨는지 총 4회에 걸쳐서 만나보시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1: 저희 아버님은 작가였고요. 어머님은 의사였어요.

아사로 먼저 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 누님은 출가를 하셨고 부모님들과 세 명이 남게 됐는데 식량이 다 떨어진 거예요. 팔수 있는 건다 팔고 저희 집에 전 재산이 밀가루 2kg가 남았어요. 저는 그때 20대 청년이었으니까 밖에 나가 훔쳐 먹든지 뭐 주워 먹든지 해도 이렇게 먹고 살 길이 있는데 연로하신 두 부모님은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저보고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중국에 가면 먹을 게 있다더라. 그러니까 너는 중국으로 가라. 너네도 살라는 거죠. 저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저래도 빨리 떠나서 이 집에 이불 덜어주는 게 그나마 도와주는 것이었으니까 그때 탈북을 결심하게 됐어요. 들키지 말고 외국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휴가를 받았어요. 1년에 보름 정도씩 휴가를 줘요. 북한 공장들에서는. 그래서 그 보름이란 휴가를 받고 중국으로 1월 1일에 출발을 했어요. 제가 집이 청진이거든요. 청진역에 나가서 이제 중국으로 가자. 이 조국을 떠나는 마음이었어요. 북한 사람들에게 내 고향, 내 조국을 떠난다는 거는 굉장한 슬픔이고 굉장히 큰 충격입니다.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때는 북한의 기차들이 전기가 없으니까 한없이 미정이에요. 언제 들어오고 언제 갈지 아무도 몰라요. 기차가 없으니까 다시 저는 집에 들어갔다가 밤에 또 나와봤어요. 밤이 되면 꽃제비 애들이 바닥에 거의 발디딜 틈이 없이 이렇게 누워서 자요. 그래서 그 애들을 이렇게 타고 넘으면서 이렇게 열차 시간표가 있는 곳으로 가야 했어요. 다음날 아침이면 아이들이 시체가 무지로 나와요. 그런 제가 마지막으로 본 조국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기차가 들어오니까 기차 타고 저는 떠났어요. 국경으로. 당시 97년도는 탈북민이 그렇게 대량으로 나올 때가 아니었어요. 97년 한 중반부터 5, 6월 이때부터 대량으로 나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1월이니까 그러니까 대량으로 탈북하던 시기가 아니니까 그래도 군인들이 큰 개를 끌고 다니면서 국경 군데군데 이렇게 경비도 서고 이러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국경을 이렇게 바라보다가 그 국경 지역에서 하룻밤을 잤어요. 언제 넘어가야 될지. 저는 국경을 넘는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당신은 우리 어려서부터 김일성 숭배 교육을 많이 받다 보니까 국경을 무단으로 넘어서 외국으로 간다는 건곧 조국 반역죄의 대죄악이었어요. 그래서 가다가 잡히면 그때는 이렇게 정치범 수용소로 들어간다는 걸 아니까 정말 그 결단을 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만약 뒤로 물러갈 수 있는 자리가 있었다면 포기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켜보는데 점심시간에 좀 틈이 있더라고요. 그 시간에 넘었어요. 그때 겨울이라서 강이 다 얼어 있었어요. 강폭이 한 30m? 그냥 한몇초 동안 달리면 끝났어요. 중국 경비 군인들한테 잡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산으로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때부터 저희 중국에서 방랑 생활이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산에서 헤매다가 다행히 중국 한 농부의 집으로 들어갔어요.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일을 해줄 테니까 밥만 먹여달라고. 당시 중국 농부들은 일꾼은 없고 일은 많고 이러니까 좋았죠. 그래서 그때부터 그 집에서 목숨 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정말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밤 12시에 자야 돼요. 그 제가 소를 몰았어요. 한국은 소를 이렇게 울타리 안에 가둬놓고 사료만 주는데 중국 소들은 이렇게 몰고 다녀야 돼요. 북한에서 대학까지 졸업하고 와서 그런 모순살이를 했다고 하니까 아, 보통 사람들은 참 불쌍하다, 처량하다, 괴로웠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너무 행복했어요. 내가 일을 해서 내 능력으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거. 이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나는. 북한에서는 그게 안 되잖아요. 배불리 먹을 그 쌀밥을 원 없이 먹잖아요. 그리고 돈을 안 받으니까. 그러면서 그때부터 대량 탈북이 시작하면서 탈북자들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97년도 당시에는 탈북자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취급을 했어요. 잡혀가면 거의 정치범 수용소로 가다가 90년대 말부터는 생계형 탈북자는 분류를 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많아지니까. 그렇게 겨울이 되니까 겨울이면 소를 방목 안 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저를 고용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냐면 그 다음에는 광산 중국인들도 일안 하는데 돌가루 공장에 갔어요. 유리를 만들려면 돌을 갈아내서 그걸 녹여서 유리를 만들어요. 그런 데를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너무 좋죠. 중국인들이 안 하니까 가서 하니까. 역시 그때 제가 아, 돈 받으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돈 받으면 잡혀간다 해서 또 가서 밥만 먹여주세요 이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나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공장에서 일하는 중국인들이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왜? 자기는 돈 받고 일하는데 저 사람 돈안 받고 일하면 자기들이 인건비가 위협받잖아요. 그래서 신고를 또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그런 공장도 이렇게 중국인 있는데 또못 가고 이렇게 중국이 없는 데를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그래도 행복했어요. 일단은 외국 생활이 좋았고요. 그래도 북한보다는 잘 먹으니까 겨울이면 따뜻한 집에서 잘수 있었고 그래도 매끼밥 먹을 걱정은 안 하거든요. 그러다가 돌가루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조선족 전도사님이 오셨어요. 와서 그때 북한 사람이 그 돌가루 공장에 딱세 명이서 일했어요. 그분이 와서 나는 빼고 밖에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 하나 이러고 집에서 기다리는데 한참 얘기하더니 들어오더니 자기네 성경 공부하러 간다고. 그래서 제가 어처구니 없어서 야 우리 탈북자다. 공부해서 뭐 어디다 쓰는데. 전 너무 어처구니 없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나는 돈벌 거다. 왜냐면 난 빨리 돈 벌어서 보내야 부모님들이 살잖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일을 하다가 또 종이 공장으로 가서 또 다른 일을 하다가 그렇게 하면서 저는 이렇게 말을 열심히 배웠어요. 빨리 신분을 바꿔야 나는 안전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중국어를 사생결단하고 배웠어요. 그리고 중국인 신분증도 이렇게 가짜를 돈 주고 사고 해서 중국인 신분으로 신분 세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중국인들이 들어가는 공장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때는 돈을 받고 일하는 거죠. 그 연변의란의 종이 공장으로 들어가서 일을 했어요. 또 그게 또 너무 행복한 거예요. 돈이 생기니까 그 돈을 받으면서 한 신나게 사는데 그 먼저 갔던 그 익두하고 건능 선생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1년 후에. 그래서 와서 하는 말이 나보고 그 성경 공부하러 가자는 거예요. 그게 뭔데? 했더니 참 이렇게 설명했더니 주체 사상인 거예요. 뭐 김일성이를 숭배하던 거 똑같, 그게 뭐 예수 이름 갖다 붙여놓고, 야, 그것 때문에 우리 굶어 죽다고 왔다. 너 정신 차리라. 그거 뭐해 하냐? 나 북한에서 주체 철학 시컷 배웠는데 결과 이렇게 됐다. 돈이나 벌자. 했더니, 막, 뭐, 얼마나 흥분해서 설명하는지 하나도 흥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 갔어요.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북한 사람이 아니에요. 중국말도 하고, 신분증도 있고, 이러는데 갑자기 이렇게 종이공장 옆에 또 돌공장이 있어요. 거기로 북한 사람들이 무리지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공안들의 입장에서 이게 안 들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대를 샅샅이 수색을 하면서 북한 사람 찾아서 다 잡아내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왜 그렇게 대대적으로 북한 사람들을 중국 공안이 잡기 시작했냐면 중국 공안들도 인간이에요. 이 배고파서 넘어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정심이 있단 말이죠. 불법으로 넘어와서 체류한다는 알면서도 왜 떠요? 그냥 모르는 척 해요. 또 와서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농촌에 부족한 일을 해주니까. 근데 북한에서 그때 무슨 정책을 했냐면 탈북민들이 하도 많이 도망가니까 맞겠다고 처음엔 달러를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 사람들은 돈인 거죠. 그러다가 후에는 달러가 없으니까 원목을 뭐 한립방씩 줬대요. 그러니까 공안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엄청난 돈벌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없어서 못 잡는 거예요. 그런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확 바뀌니까 저희도 불안해진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그 옆에 있는 그 탈북민들이 같은 탈북민들이 와서 일을 하니까 또 반갑잖아요, 저는. 그래서 가서 놀았어, 걔들하고. 너도 북한에서 왔어? 이렇게. 대충해서 우리 종이공장 사람들이 다 이렇게 제가 북한에서 온거 알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 친구들이 잡혀가기 시작하면서 말을 할 거잖아요. 종이공장에 누구도 북한 사람이다. 그럼 저도 잡혀갈 거잖아요. 그래서 종이공장에서 더 이상 일을 못하게 됐어요. 지금도 생각나요. 밤에 갑자기 타장이, 야, 공안이 너 잡으러 온다. 빨리 뛰어라. 해서 그냥 야밤에 도망갈 데 없으니까 물펌프 탱크 있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밤새 앉아있다고. 거기다 물 들어오면 죽는 거죠. 그래도 공안에 잡혀가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렇게 살다가, 에이, 이게 못 살겠다고. 또 내가 이제 말도 알고 신분증도 있는데 일자리 못 구하겠어? 하고 여기저기 다니기 시작하는데 연변 지역 아무리 돌아다녀도 일자리를 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번 돈은 다 북한 부모님들한테 내보내고 수중에 돈이 다 떨어졌어요. 또 이제 갑자기 갈 데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익두 선생을 찾아갔어요. 저기 가면 밥은 또 먹여주겠지. 그 학교라는데 밥은 먹이고 공부시킬 거잖아요. 그래서 찾아가서 밥 주냐 했더니 안쪽으로 들어간대요. 중국 내륙 안쪽으로. 그래서 제가 늘 그때 원했던 게 내륙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였어요. 연변 지역은 너무 위험하니까 들어갈 길이 없어 못 들어가는데 내륙 안쪽에서 공부를 한대요. 그리고 밥은 원 없이 먹여주고 뭐 좋다는 얘기는 다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선생님들이 와서 가르친다니까 그건 됐고 일단은 안쪽 들어간다니까 들어가서 그 안쪽 분위기 봐서 자리를 잡자 이렇게 이그 발판으로 그래서 뭐밥 먹을 때도 없고 잠잘 때도 없고 해서 익두 선생을 따라서 동독반에 들어왔어요.

참 힘든 시기, 하루하루를 살아내기 위해서 탈북길에 올랐다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면 안정감을 아마 기대를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 통독반에 오게 된 김북한 목사님, 과연 처음부터 잘 적응을 하셨을까요? 그 두 번째 이야기는 내일 이 시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탈북민 신앙가정,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함께 하셨고요. 찬송 전해드린 후에 오늘의 간추린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야.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이란이 미국의 새로운 종전 제안서를 검토 중이라고 밝히며 자산 동결 해제와 해상 봉쇄 중단을 협상 우선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한국의 유조선 한 척이 이란과 협의를 거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면서 전쟁 이후 처음으로 한국 선박의 안전 항행이 재개됐습니다. 또한 연합뉴스는 미국이 쿠바 앞바다 카리브해에서 니미츠 항모 전단을 투입하면서 쿠바 압박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미국 정부가 쿠바 혁명의 주역이자 실질적인 최고 권력자로 평가받고 있는 라울 카스트로 전 대통령을 전격 기소하며 미국과 쿠바의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미셸 스틸 주한 미국 대사 지명자가 상원 청문회에서 한미 동맹 강화와 대북 공조 의지를 강조한 가운데 공화당의 의원들은 BTS와 한국 투자 사례를 언급하며 한미 관계의 전략적 중요성을 부각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엔비디아가 빅테크들의 AI, 인공지능 투자 확대에 힘입어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도 올해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유엔 총회가 미국의 반대에도 기후변화 대응을 방치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국제사법재판소 권고를 공식 지지하는 결의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채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일리 NK의 보도입니다. 북한 20대 여성들 사이에서 결혼 상대의 경제력과 안정적인 직업을 중시하는 현실적 결혼관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 전해드릴 오늘 주요 소식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이란이 미국의 새로운 종전 제안서를 검토하고 있다고 공식 확인하면서 중동 정세가 다시 외교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파키스탄의 중재 아래 미국과 메시지 교환이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미국 측 문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앞서 이란은 미국 측에 14개 항의 제안서를 전달했고 이후 미국이 다시 수정 제안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은 우선 조건으로 동결 자산 해제와 해상 봉쇄 중단을 요구했으며 특히 이란 선박에 대한 압박과 호르무즈 해협 일대 통제 문제를 핵심 쟁점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조치가 국제 에너지 공급망을 교란시키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미국의 해상 압박과 이른바 해적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이란은 협상을 진지하게 추진하고 있으면서도 미국의 의도에 대해서는 여전히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행동 이후 급격히 악화된 중동 정세 속에서 이번 협상이 실제 휴전과 봉쇄 완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 여파로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머물러 있던 한국 유조선 한 척이 이란과의 협의를 거쳐 해협을 통과하면서 한국 선박의 항행이 일부 재개됐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유조선이 현재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와 항행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이동은 올해 2월 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한국 선박이 해협을 통과한 사례로 우리 정부는 그동안 이란 측과 외교 채널을 통해 선박 안전과 자유로운 항행 보장을 지속 요청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유조선은 이란 측이 지정한 항로를 따라 이동했으며 정부와 선사는 통행을 위해 별도의 비용이나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우리 정부는 미국과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이번 이동이 제재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는 한국 선박 25척이 추가로 남아있는 상황으로 우리 정부는 한국인 선원 탑승 여부와 국내 원유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순차적인 이동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은 이란과의 거래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어 향후 국제 제재 문제와 안전 확보가 계속 변수로 남을 전망입니다. 계속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미국이 쿠바 앞바다인 카리브해 니미츠 항모전단을 투입하면서 미국과 쿠바 간 군사적 긴장이 빠르게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군 남부사령부는 니미츠 항모와 구축함 보급선으로 구성된 항모 강습단이 카리브해에 배치됐다고 발표하며 압도적인 작전 능력과 전략적 우위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번 항모전단 배치는 미국 정부가 쿠바 혁명 주역인 라울 카스트로 전 대통령을 기소한 직후 공개됐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 경제 제재만으로는 쿠바 체제 변화를 이끌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군사 개입 가능성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이후 쿠바를 실패한 공산 국가로 규정하며 강경 제재를 이어왔고 베네수엘라 다음 목표가 쿠바가 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언급해왔습니다. 특히 올해 초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전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도 항모전단이 카리브해에 배치된 바 있어 이번 움직임 역시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한 상징적 조치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연합뉴스는 미국 정부가 쿠바 혁명의 핵심 인물이자 실질적인 최고 권력자로 평가받는 라울 카스트로 전 대통령을 전격 기소하면서 미국과 쿠바 관계가 다시 급격한 긴장 국면에 들어섰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 1996년 쿠바 공군이 미국 기반 쿠바 망명단체의 항공기를 격추해 4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라울 카스트로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측은 최대 사형 또는 종신형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강경 대응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적 긴장 고조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현재 쿠바 체제가 사실상 붕괴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최근 쿠바에 대한 에너지 공급망까지 차단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으며 쿠바 내부에서는 대규모 정전과 경제난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쿠바 정부는 이번 기소를 정치적 조작이라고 반발하며 미국이 군사적 침략 명분을 만들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고령의 라울 카스트로가 실제 미국 법정에 설 가능성은 낮지만 미국이 쿠바 지도부를 강하게 압박하기 위한 상징적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셸 스틸 주한 미국 대사 지명자가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한미동맹 강화와 대북 공조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공화당 의원이 자신의 딸도 BTS 팬이라며 한미 간 문화적 연결성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의원들은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와 공급망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미국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스틸 지명자는 미국 기업 역시 한국에서 동등한 시장 접근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관련 문제를 적극 챙기겠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미국의 대한국 무역 적자가 500억 달러를 넘는다며 자유무역은 상호 이익이 돼야 하고 재협상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대미 투자 규모와 조선업 협력 자금의 실제 출처를 투명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도 밝혔는데요. 특히 스틸 지명자는 부모가 북한을 탈출해 남한에서 만난 뒤 미국으로 이민한 가족사를 소개하며 자신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한국 전 참전용사들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잘 알고 있다며 미국과 한국, 일본 간 강력한 안보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엔비디아가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분기 실적을 발표하며 AI 투자 열풍의 최대 수혜 기업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올해 2분기 회계 기준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5% 증가한 816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고 특히 데이터 센터 사업 매출이 92% 급증하며 전체 실적을 이끌었습니다. 이는 아마존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 인프라 확대 경쟁에 나서면서 엔비디아 GPU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젠슨 황 최고 경영자는 AI 팩토리 구축이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규모의 인프라 확장이라고 평가하며 엔비디아가 모든 AI 모델과 클라우드 환경을 지원하는 핵심 플랫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수출앱은행 해외경제연구소는 올해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가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특히 AI 추론 모델에 사용되는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면서 DRAM과 NAND 플래시 시장 성장률 전망치도 대폭 상향 조정됐습니다.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와 장기 공급 계약 증가가 메모리 반도체 시장 급성장의 핵심 배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유엔 총회가 미국의 반대에도 기후변화 대응을 방치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를 공식 지지하는 결의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채택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찬성 141표, 반대 8표, 기권 28표로 가결됐으며 미국과 러시아,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등 일부 국가들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결의안은 각국이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기후 행동 계획을 수립하고 화석 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기후 변화 대응 의무를 위반한 국가가 피해국에 대해 완전한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도 명시했는데요.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는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각국의 기후대응 의무를 국제법 차원에서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향후 국제소송과 정책 논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결의안은 해수면 상승 위기를 겪고 있는 남태평양 섬나라 바누아트가 주도했으며 미국은 그동안 결의안 철회를 압박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은 이번 결의가 기후정의와 국제책임 원칙을 다시 확인한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20대 여성들 사이에서 결혼 상대의 경제력과 안정적인 직업을 중시하는 현실적 결혼관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일리 NK는 평안남도 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북한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남성의 경제력이 결혼의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과거에는 남성이 경제력이 부족해도 직장만 있으면 결혼 상대가 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여성 혼자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라면 아예 연애조차 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에서는 고난의 행군 이후 여성들이 장마당 경제를 중심으로 가정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가 많아졌고 이 과정에서 여성들이 경제적 부담을 사실상 홀로 떠안아야 하는 현실을 경험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젊은 세대는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으로 여기기보다 경제적 조건이 갖춰졌을 때 선택하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는데요. 실제 현지에서는 돈 없으면 장가가기 어렵다, 노총각으로 늙게 된다는 말까지 유행처럼 퍼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사회에서도 시장 경제 영향과 생계 불안이 커지면서 결혼관과 가족 문화가 점차 현실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5월 25일 월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월요일 북한은 전 지역의 하늘에 구름이 많겠는데요. 밤부터는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7에서 18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15도에서 29도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는 대체로 종일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평양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신의주와 삭주는 오전 하늘이 흐리다가 오후부턴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평안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평양과 진남포, 신의주와 삭주 모두 14도로 출발합니다. 황해도도 대체로 하루 동안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해주와 개성은 오전에 하늘이 맑겠습니다. 황해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개성 16도, 사리원 14도, 해주 13도, 낮 최고기온은 개성 27도, 해주와 사리원 27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청진과 웅기의 하늘, 종일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함경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함흥 14도, 청진과 웅기 11도, 해산 9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함흥과 청진 20도, 해산과 웅기 10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하늘에 종일 구름이 많겠고요. 서해 북부는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25일 월요일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 해주신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에 나와 계신 탈북민 여러분, 또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큰 사랑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나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더 많은 사랑을 할 것을 결단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하면서 끝 찬양 전해드리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샬롬 대한민국입니다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렸고요.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며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0: 극동방송에서는 화재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 놓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게 하며 119에 신고해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화재 신고 후에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피난 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철저한 피난 유도 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처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매주 월요일 주중의 첫날마다 복음의 메아리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주신 선물과도 같은 말씀으로 하루의 문을 열어보고 있는데요. 신명기 15장 10절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나아가는 복된 날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소망과 함께 오늘의 말씀 신명기 15장 10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나누면서 출발해 볼게요. 너는 반드시 그에게 주고 줄 때에는 린색한 마음을 품지 말라. 그리하면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 너의 모든 일과 내가 손을 대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첫 찬송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그리고 구주의 십자가 부열로 함께 했는데요. 이어서 험한 시험 물속에서 극동방송 음반 가운데 찬송 함께한 후에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이어집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 됩니다. 데모데후서 2장 16절에 망령된 헛된 말을 버려 저희는 경건치 아니함을 점점 나아간다고 했습니다. 시편 51편 7절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로다. 누가 한 얘기입니까? 다윗 왕이 벳시바하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시편 51편을 회개하면서 다윗이 기록해놓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척 스웬돌 목사님이 기독교는 성결에 있어서는 가장 우수한 챔피언이라고 했어요. 거룩한 기독교인들은 행동에 의해 종종 무색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빈자리에 예수님을 칭찬하든 이 교회를 칭찬하든 찬양대를 칭찬하든 하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고 했는데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우상 숭배로부터 깨끗해져야 됩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문화적 습관과 관습에 의해 무시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야곱이 그 집에 있는 모든 신상을 다 가져다가 상수리 나무 아래 파묻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습니다. 부도덕함으로부터 성결해야 됩니다.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피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고린도 전서 6장 16절입니다.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느니라.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우리는 깨끗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요한일서 2장 15절이에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그리고 나의 생명 되신 주 두 곡의 찬양 함께했고요. 이어서 이 세상 험하고 그리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 찬양한 후에는 매일 이 시간 만나보는 북한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정착 이야기, 지난 시간에 이은 오늘의 만남 함께할게요.

0: 안녕하세요. 남한정착 8개월 차 함경남도에서 온 김은혜입니다.
1: 남한정착 8개월 차에 접어들고 있는 함경남도가 고향인 김은혜 선생님과의 시간,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인데요.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0: 안녕하세요.
1: 네. 선생님, 저희 이 대한민국에 이제 들어오신 지 1년 정도가 되신 거잖아요. 정착 8개월 차에 접어드시고. 이곳에서 경험한 시간들 중에서 처음 또 비행기에서 내려서 이 땅을 밟으셨을 때 그때부터의 시간들이 얼마 되지 않아서 더 생생하실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네. 처음에 오셨을 때?
0: 처음 한국에 들어와 보니까 우리가 북한에서 알게 됐던 한국하고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1: 어떻게 알고 계셨어요?
0: 북한에서는 그 한국은 그 자본주의 세상에 대해서 거지도 많고 예, 그리고 돈 있는 사람만 살고 그 노아이문 나라는 이런 그 뭐야 그
1: 이기적인
0: 예 이기적인 그저 이런 사상으로 꽉 지배되어 있는 나라이다. 그러니까 나는 한국을 아주 그 뭐 미국이 저정하에서 꼭두각시로 예, 이 사회가 정치도 진행되고 예, 대통령도 미국에서 정하면 그대로 대통령이 된다. 그저 이런 교육을 받았으니까 그저 네. 그런 나라가 했거든요. 그런데 네. 한국에 정착해서 보니까 예, 우리 동포들을 같은 동포라고 예, 뜨겁게 맞아주고 우리가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걸 보장해주고 그러니까 그 우선 사회복지제도가 아주 잘 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1: 네.
0: 제가 진짜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그 우리에게 교육한 것이 모두 반대라는 거, 반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북한에서 교육하는 그 남한 땅에 대한 그 현실은 지금이 북한이가 바로 그런 현실인 거예요.
1: 근데 예, 그러니까 북한에서 사실 그렇게 교육을 받아도 많은 분들이 남한의 노래를 듣거나 아니면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면서 그리고 이제 오가는 소식들을 들으면서 이게 조금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른 곳인가? 라는 물음이, 의심이 든다고 들었어요. 선생님은 전혀 그런 거를 그럼 안 접하셨던 거예요?
0: 저는 함흥

0: 이다 나니까 함흥 중심에서 살다 나니까 예, 그 이 뭐야 한국에 대해서 많이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는 거기에서 남한 이 영화 같은 거 노래 같은 거 접촉만 하면
1: 처벌은
0: 처벌 받으니까 그런 거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거기에서 들을 수 있는 거는 중국에 대한
1: 아.
0: 네, 그런 말만 들었거든요.
1: 중국에 사실 때는 한국에 대해서 들으셨어요?
0: 중국에 있을 때도 한국에 대해서는 들을 기회가 없었어요. 2023년에 탈북민 박재님을 알게 되면서 이 한국에 대한 소식에 들었거든요. 예, 한국에서 우리 탈북민들에 대한 예, 정치 이게 대해서 들었거든요.
1: 괜찮다 이러면서 예, 지원을 많이 해준다.
0: 지원을 많이 해주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주고 또 우리에게 당당한 신분증을 주고 예, 우리가 그 신분증으로 해서 예, 중국에 저게 북한처럼 오고 가지도 못하는 이런 정치를 안 하고 중국에 자유롭게 갔다 올 수도 있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걸 모든 걸 보장해 준다는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됐거든요.
1: 의심하진 않으셨어요?
0: 글쎄 의심은 처음에는 의심이 됐죠. 왜 거기서 그렇게 해주냐.
1: 그러니까요.
0: 거기 진짠가 네. 하는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1: 이유도
0: 그런데
1: 없이.
0: 그 친구분이 이미 전에 한국에 가서 9년, 10년 동안 생활하신 분들이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해주면서 네. 자기도 그때 그 친구들하고 따라서지 못했을 때는 아이가 너무 어리고 병이 있어서 못 갔는데 이제는 자기도 거기 가서 그 자식을 위해서 예, 일하고 싶다 이런 의향을 비치면서 같이 가자고 했거든요. 그러면 네. 만약 그 사람이 나한테다 거짓말을 친다면 자기는 왜 가겠냐 하는 생각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중국에 와서 살면서 중국도 같은 우리 공산국가인데 너무도 반해하고 다른 거예요. 중국 네. 생활이 그러니까 진짜 북한에 있을 때는 저는 시내에 살면서도 예, 전기란 거는 언제 들어오지 않으니까 전기를 언제 뭐 밝은 세상에서 못 살아봤어요. 그래서 좀 막말해서 북한에 살 때는 그랬어요. 이거는 귀도 막아놓고 눈도 막아놓고 이렇게 전기도 없고 깜깜한 세상에서 우리는 눈뜬 소경처럼 이런 생활을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중국에 오니까 완전 별 세상인 거예요. 불이 다 들어오지. 그다음에 북한에는 그 어렸을 때부터 그 조직 생활을 지키면서 사상 사업을 얼마나 많이 하고 무슨 일을 해도 그 조직적으로 묶어서 노동에 다 참여시키고 거기 참여 안 하면 또 제재가 가해지고 이런 생활을 했댔는데 아 중국에 오니까 그런 생활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유가 있는 거예요.
1: 네.
0: 예, 그렇지만 그 신분증이 없다는 이거 하나 또 우리가 북한 사람이라는 이걸로 해서 민족적 차별을 받는 거 이런 거를 그 제한성이 많았거든요. 그렇게 하고 또 언제 우리가 북한에 또 예, 이송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우려심도 있었고 친구분이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그 생활하고 있는 그 분들이 중국에도 왔다 간다는 거예요. 예,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1: 네.
0: 이 한국으로 오는 결심을 굳혔거든요.
1: 아, 선생님이 그러면 그런 결심 끝에 한국에 오셔서 많은 또 것을 보시고 경험하시고 직접 가시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입기도 하고 살기도 하셨잖아요. 그중에서 가장 놀랐던 경험이 있으세요?
0: 저는 한국에 와서 제일 제가 감사한 거는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제일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먼저 온 친구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자매도 없고 완전 외로운 몸으로 왔거든요. 외롭다는 생각을 먼저 가지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교회에 제가 먼저 나간 건 교회였어요.
1: 네.
0: 교회에 나가면서 제가 이름부터 개명을 했어요. 이름을 개명을 하고
1: 은혜로
0: 예, 은혜로 하나님이 은혜를 그 많이 받은 네, 이게 그런 마음으로 제 이름을 우녀라고 개명했거든요. 아. 그래서 저 우리가 맨 처음에 그 이 와 이게 한국에

0: 어떻게 정착하냐, 어떻게 사냐 할 때도 교회 분들이 도움이 많았거든요. 우리가 뭐가 없을 세라 보탬을 주느라고 많이 섬겨 주셨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정착할 이런 문제에 부닥쳤을 때도 우리 보고 그 북한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살아오다 나니까 북한 분들은 마음의 병이 많고 육체적 병이 많으니까 먼저 건강을 회복하고 배워야 한다.
1: 네.
0: 배워야 한다 해서 우리가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작년에 떼고 나왔거든요.
1: 네.
0: 나와서 하나님이 사랑으로 여기까지 와가지고 많은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하는 이런 직업적인 이런 면에서도 많이 그 갈망 이게 왔다 갔다 하다가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우리가 요양보호사 직업을 짐으로 해서 이렇게 우리도 남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일, 우리를 헌신할 수 있는 일,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갖게 되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거든요.
1: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시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고 거기서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로도 결정하시고 또 다시금 나눠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런 소명 가운데 요양보호사까지 따셨어요. 이런 정착기 하나님과 함께한 대한민국에서의 하루하루에 대한 이야기들 오늘은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잠시 마무리를 하지만 다음 시간에 그러면 선생님께서 이 한국에서의 그런 여정들 가운데 또 어떤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고 또 어떤 선물을 주셨는지 그리고 선생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북녘 주민분들 우리 고향 분들에게 어떻게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지 선생님이 갖고 있는 5년, 10년 후의 꿈들에 대한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착 8개월 차 함경남도가 고향인 김은혜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0: 네, 감사합니다.

남과 북이 함께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나누며 그리고 복음 통일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나누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리고 참 아름다워라 두 곡의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가 두드리고 찾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선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오늘도 그렇게 감사와 믿음의 걸음을 감당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 계속해서 찬양 올려드리면서 여기서 잠시 인사를 드리고요. 2부 순서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이어지는 찬양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그리고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두 곡의 찬양입니다.

0: KBC 메신 FM
1: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3.3MHz 출력 5kW, 청주 FM 104.7MHz 출력 500W, 호출 부호 HLAD로 방송되는 FEBC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대전 극동방송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대전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연주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종로 64번길 38-8에 송신소는 십장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주본부는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90, 중계소는 부모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대전 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대전 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백철규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대전 극동방송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대전 극동방송입니다.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 그 문을 열어볼 텐데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길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사랑의 길목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붙들면서 이 하루를 출발하길 원합니다. 이 믿음의 선포와 함께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북한어 성경으로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로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멘. 길 되시며 진리 되시며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첫 찬송 올려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김 대표의
1: 내 돈 내 산.
0: 김 대표의 내 돈 내 산. 10여 년 전에 우리 평양 양강도를 거쳐서 또 이곳 대한민국으로 건너오신 이사 오신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저희가 이제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어쩌면 수만 가지의 우리 대표님의 내 돈 내 산 가운데 오늘은 또 하나의 중요한 내 돈 내 산을 우리가 꼭 한 번은 북녘 주민분들도 함께 했으면 좋을 내 돈 내 산을 준비해 주신 것 같아요.
1: 네.
0: 바로 한번 만나볼게요. 2026년 5월 1일 위와 대장의 수면 내시경 8만 원이 결제됐습니다. 대표님, 내시경 하셨어요?
1: 네, 했죠.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0: 내시경이라는 단어가 북한 주민분들도
1: 없어요, 몰라요. 북한에서 제가 지금 있을 것 같은데 그 당시 제가 북한에서 해본 적도 없고 북한의 일반인들이 한국처럼 한다는 법 몰라요.
0: 아니, 대표님께서 그 의학 관련된 곳에서 계속 일을 하셨잖아요. 그것도 평양에서.
1: 네, 그렇긴 하는데 내시경은 저희가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초음파를 본다 뭐 이런 것들은 들었죠. 근데 초음파도 북한에서는 누구나 쉽게 할 그렇죠. 수가 없어요. 근데 내시경은 지금 이 방송 듣는 북한 분들도 청취자분들 아마 무슨 내용인지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내시경 하면 위는 그걸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끝에 카메라가 달린 그런 걸 넣어가지고 위안을 다 자세히 보는 거잖아요.
0: 뭐가 있는지 없는지.
1: 네, 그리고 그게 이제 화면이 나오는 게 TV만한 큰 화면에 그게 자세히 나오더라고요. 제가 위는 수면 내시경 안 할 때가 많아요.
0: 수면 내시경이.
1: 그럼 봐요, 제가 이렇게.
0: 안 하실 때가 많다고요?
1: 네, 수면 내시경 안 할 때도 있었어요.
0: 수면 내시경이 일단 그 마취제를 넣어서 네네. 수면 유도제를 넣어서 잠에 들게 하고 그 다음에 보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
1: 근데 저는 견딜만 하더라고요. 세상에, 근데 지금은 편히 하자니까 또 수면도 하긴 합니다. 근데 보게 되면 정말 자세히 보더라고요. 그리고 대장 내시경은 또 한 하루 이틀 정도는 약을 줘가지고 이 안에 내장을 깨끗하게 이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아래 이제 항문 통해서 넣어가지고 자세히 또 보는 거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사람한테서 제일 위험한 암 종류가 대장암이 꽤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도 많고.
0: 한국인들이 또 잘 걸린다고
1: 네,
0: 하고요.
1: 네. 우리 한국. 하여튼 한국은 음식 자체가 또.
0: 짜서.
1: 또 그런 것도 있고.
0: 네.
1: 근데 어쨌든 제가 북한에 있을 때는 암 환자는 많았어도 미리 그걸 조기 적발하는 걸 몰랐는데 한국은 이걸 국가적 차원에서 완전히 우마한 것처럼 2년에 한 번씩 집에서 노는 분들도 이제 그렇죠. 정부가 다 이제 무료로 하다시피 해준단 말이에요.
0: 그러니까 8만 원이 사실 네. 엄청 저렴하게 하신 거잖아요.
1: 맞습니다.
0: 위랑 대장이랑 다 하셨는데.
1: 네. 여자분들은 또 여자들에 해당한 그거 다 보더라고요.
0: 맞아요.
1: 유방암도 보고 그리고 이제 아래 자궁도 보고 다 보는데
0: 무료로.
1: 남자들은 네, 다 무료죠. 근데 2년에 한 번씩 보다 보니까 미리 적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0: 그러니까
1: 대한민국은 참 그런 거 보면 너무도 우려가 잘 돼 있는 게 저는 세계적으로 아마 대한민국만한 나라가 없다고 봐요. 이거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2년 한 번씩 할 때마다 기분 좋은 게 하고 나면 거뜬하죠. 할 때 이제 동시에 같이 하는 게 혈액도 같이 보잖아요.
0: 그렇죠.
1: 이분도 제가 혈액도 같이 봤는데 놀랄 만한 일이 또 생겼죠. 우리 의사님 치셔서 보고 한 20대에 갔습니다. 그럴 정도로 제가 잘 나왔어요. 완전 혈액에 뭐 모든 이제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모든 것들이 완전 완벽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와 어떻게 관리하시오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0: 저보다 좋으신 것 같은데요.
1: 글쎄요. 그렇게 2년 전에 했을 때도 그렇게 좋은 결과 나왔었는데 올해도 또 좋은 결과 나와서 그래서 제가 참 그다음에 또 내시경도 마찬가지고
0: 네.
1: 이렇게 내시경 같은 거는 북한에서는 간부들도 상상 못해요 사실. 이거.
0: 네. 이게 그렇게 초소형 정말 작은 카메라를
1: 맞죠.
0: 호스에 연결해서 줄에 네. 연결해서 넣고 검사하고 네. 거기서 뭔가 이제 용종이라고 하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뭔가 탁 뭐가 있으면은 그거를 떼기도 하고 바로 네. 떼기도 하고 바로 검사하기도 하는데. 네.

0: 맞습니다.
1: 이게 건강검진할 때 많이 들어있기도 하고,
0: 네.
1: 저처럼 이렇게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회사에서 무료로
0: 또 그렇게
1: 더
0: 하죠.
1: 이제
0: 네.
1: 비싼 거를 해주기도 하고 하는 게 바로
0: 네.
1: 여기잖아요.
0: 네네.
1: 그래서 내시경이 너무나 중요한데, 북녘에서는 건강검진이라는 말도 생소하겠죠.
0: 없죠, 그런 게. 한국 와서 저희는 좀 놀란 게, 집에서 저희는 뭐, 금방 온 사람들이 보면 이제, 해마다 보면, 올해는 짝수해. 또 다음에는 호수해 해가지고,
1: 맞아요.
0: 올해면 짝수해 사람들 다 보게 된단 말이에요.
1: 네.
0: 그리고 다음에 가면 쉬었다가 또그 다음에 보고, 그 다음에 또 호수해들은 다 보잖아요. 근데
1: 네.
0: 집에서 노는 사람들도 집에 이제 그게 우편처럼 와요. 그래서 오늘은, 올해는 당신의 그 건강검진 해입니다. 해서 그게 그 주변에 갈수 있는 병원까지 다내 책자가 와요.
1: 맞아요.
0: 나 그거 놀랐거든요. 근데 우리 탈북자분들이 그런 거 처음에 와서도 무시한 분들 꽤 많아요. 그 무료로 하는 것도 모르고 돈 내는 줄 알고 안간 분들이 많은데 그러다가 이제 훗날에 알고서에 가봐가지고 아, 이게 당신 지금 뭐 암이 지금 이렇게 있다. 그러면 어떨 땐 떼를 놓쳐가지고 사망한 분도 한 몇 명 있었어요. 지금은 제가 다니면서 항상 탈북자 우리 친구들한테 무조건 해마다 나오는 거 국가에서 하라는 건데 돈도
1: 무조건
0: 안 내고
1: 해라.
0: 하는데 무조건 봐라 막
1: 네,
0: 그러죠. 근데
1: 그렇죠.
0: 네, 근데 중요한 거는 1년에 한 번씩 온 몸에 대한 이제 혈액과
1: 네,
0: 소변 검사 이렇게 통해 가지고 그
1: 맞아요.
0: 질병을 찾아내는 것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위라든가 대장은 내시경을 검사하면서 결국 암이 있냐 하는 거 찾아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내시경은 무료로 돼 있는데 좀 고통스러워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 아무래도 작은 이제 그 카메라 줄들이 쫙 들어가다 보니까 아프진 않은데 미스껍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근데 그걸 지금은 입안만 이제 입안까지만 이게 머리 액을 넣어가지고 막
1: 네.
0: 하다가 이제 뱉어버리게 하면 그냥 또
1: 마취
0: 예, 그러다 보면
1: 시키려고.
0: 그게 이제 그 마취되면서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래도 또 편하게 하려니까
1: 네.
0: 수면하잖아요. 그럼 수면 그 비용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수면이자 비용이 내시경 비용인 게 아니라 수면하는 것 때문에 나오는 비용인데 그 비용이 두 가지가 합쳐도 그 정도면 싸죠. 근데 병원마다 차이가
1: 그럼요.
0: 나요. 그래서 병원을 알아봐요, 이제. 수면까지 그래도 조금 더 싼데 어딨냐 알아보는 거죠. 근데 어쨌든 보통 보면 비싼 데는 한 20만까지 가는 데도 있긴 해요. 근데,
1: 네.
0: 제가 알아본 데 가면 제가 갔던 병원이 그래도 그만하면 괜찮아가지고 또그 정도 한번 갔던 데여가지고 제가 이번에는 거기서 이제 결정했죠.
1: 참 너무 중요해요. 이게
0: 그렇죠.
1: 처음에 초기에 발견을
0: 조기
1: 할수록,
0: 적발리 암은.
1: 네.
0: 한국은 보통 보면 뭐 1기, 2기 뭐그 정도 됐을 때는 다 떼내거나 암, 그, 항암제 치료해가지고 낫긴 한데, 3기, 뭐, 4기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말기로 넘어가면, 그러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게 시스템으로 무조건 1년에 한 번씩 하게 하고,
1: 네.
0: 만약 암이 발생되면, 그런 환자들에 한해서는 정기적으로 이제 자주 이제 보게 하지 않습니까? 네,
1: 맞아요.
0: 그런 거 봤을 때는, 참 이게 내시경에 그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의료체제가 얼마나 좋은지, 이런 걸참 절감하게 됩니다.
1: 이게 아프지 않아도 발견할 수 있는 게 초기.
0: 맞아요.
1: 잖아요. 그래서
0: 네.
1: 검진이 너무 중요하고 북녘에 계신 주민분들도 사실 병원 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고 들었어요.
0: 그렇죠. 맞습니다.
1: 뭔가 사적으로 하는 병원들도 참 많고 얼마 전에 그 해산에서 온
0: 네.
1: 그 의료인 집안의 따님이 있었는데
0: 네.
1: 그 집안에서는 이렇게 봐줄 때마다 돈을 받을 수는 없으니까 주민분들이 워낙에
0: 맞아요.
1: 저기
0: 뇌물.
1: 하니까 막 뭐,
0: 쌀이나.
1: 맞아요.
0: 그렇지, 맞아요. 그는.
1: 그런 식으로 한다고 들었어요.
0: 그렇죠. 의사들 자체가 월급이 얼마 안 되니까
1: 네.
0: 그렇게 해서라도 또 먹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1: 네.
0: 왜냐하면 북한은 개인 의사가 없이 다 국가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의사들이 국가 일반적인 그런 이제 월급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먹고 살아가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런 뇌물이 통합니다.
1: 그래서
0: 네.
1: 되게 선한 분 같더라고요. 그분의 부모님은.
0: 그렇죠.
1: 그래가지고 막 조금 가져와도 어쨌든 봐줘야 되니까 하는 게 의사라는 그 직업 자체에 대한
0: 네.
1: 것도 한국과 북한도 참 많이 다른 것 같고
0: 그렇죠.
1: 그래서 이번 건강에 대한 얘기를 할 때면 괜히 더막 기도 제목들이 많아지고 하는데
0: 네.
1: 이번 내돈내산을 준비하면서도 묵상하신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대표님.
0: 네. 제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0: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1: 아멘.
0: 네. 아, 이 말씀 참 이해 볼 때 보면요. 저는 이제 북한에서 아무리 국동방송을 들어왔잖아요.
1: 네.
0: 그러면서도 우리 몸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육체라는 거 잘 납득이 안 갔어요, 사실은. 근데 한국에 와서 이제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계속 이제 통독도 하고

0: 민 나라라고 난 보는 게 북한은 지옥이라 본다면 한국은 천국이다. 왜냐하면 하느님이 임하셔가지고 이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의료 시스템 자체가 있잖아요. 이것도 네. 결국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거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이 모든 우리 저희 보면 이제 병원 의사님들도 항상 이제 보면 제가 가는 병원들 보면 교회 다니시는 분들 꽤 많아요.
1: 아.
0: 그래 항상 보면 대한민국은 병원이 일요일에 하는 병원이 하나도 없잖아요. 다 교회 들어가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분들도 다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대로 사람들 귀하게 여기고 하니까
1: 네.
0: 그러니까 항상 이제 우리 병원들에서 치유가 잘 되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1: 참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면서 이런 이야기들 이런 기도 제목들도 남과 북이 함께 모여서 예배 자리에서 나눌 수 있는 그날도 참 머잖았겠다라는
0: 네.
1: 소망도 들어요. 속속들이 다 아시고 거룩한 성전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주님께 그런 기도 제목을 함께 올려드리면서 그런 소망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오늘의 내돈내산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북방연구회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복음 한 줄.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오늘의 복음 한 줄입니다. 오늘의 복음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남과 북의 언어로 연이어 두 번 선포할 텐데요. 필요에 따라 받았으며 함께 읊조리며 우리 주님의 복음에, 주님의 말씀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로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오늘의 복음, 오늘의 복된 소식을 찬양한 곡 함께 하시면서 묵상하신 후에는 케네스 베 목사님 통해 복음 메시지 함께합니다.

사랑하는 북녘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은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한 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중독 문제 등 많은 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영은 죽었고 육만 살아있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은 원죄라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인간은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삽니다. 왜 이런 문제가 있느냐면 사단 마귀가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하였고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모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김일성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가 되어 북녘 동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성경과 교회를 없애어버렸습니다. 고난의 행군을 겪으며 이제 북녘 동포들도 태양신인 김일성도 근본적인 먹는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문제 해결하는 길은 예수를

를 구원자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은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신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되며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이며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저주 재앙도 떠나가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여 여러분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의 행군을 견디며 소망이 없이 살아가시던 50대 가장이 예수님을 영접하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전에는 살 소망이 없었는데 이제 소망이 생겼습니다. 사는 것은 어려워도 심차게 예수님 의지하며 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만이 소망이고 예수만이 능력입니다. 이제 내 자신이 주인됨을 내려놓고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고 영접하시기를 원하신 분들은 조용히 소리를 내어 따라해 주십시오. 사랑의 주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내 마음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지금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해 주신 예수님, 나를 용서하시고 내게도 영생을 주옵소서. 이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씨입니다. 오늘 남한은 중부지방과 경북권의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전라권과 경남권, 그리고 제주도는 대체로 흐린 하늘이 이어지겠고요. 오후 6시부터는 제주도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한의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에서 18도로 출발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30도로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북한은 전 지역의 하늘에 구름이 많겠는데요. 밤부터는 하늘이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북한의 최저 기온은 7도에서 18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15도에서 29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대체로 하늘에 구름이 많겠는데요. 서해 북부의 하늘은 종일 흐리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m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한 주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복음 한 줄 시간 매주 월요일마다 함께하는 이 시간의 기도처럼 우리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소망과 함께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분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136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원래 KT

0: 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해석이 되지 않아 분노하고 두려워하는 사건 앞에서도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복을 받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구원의 복을 받으려면 첫째, 굳어져 있는 관행을 말씀으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1절에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라고 해요. 다윗이 왕이 되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죠? 정치적 안정도 군사력 강화도 아니에요.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일이었어요. 그는 통일왕국을 이끌어갈 가장 중요한 것이 신앙임을 알았어요. 출애굽 사건만큼이나 중요한 사건이 바로 이 언약궤를 가져오는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공적으로 하나님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선포할 시기가 된 거예요. 20년간 홀로 말씀만으로 환난을 잘 견뎠으나 이제는 백성과 더불어 그 말씀을 널리 선포해서 다 같이 누리게 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2절에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고합니다. 바알레유다는 기리앗 여아림의 옛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겼던 일로부터 무려 70여 년이 지났어요. 물론 다시 돌아오긴 했지만 에벤에셀의 승리 때까지 20년, 사울의 통치기간 40년, 그리고 다윗의 통치기간 1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백성의 예배가 무너져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이를 안타까이 여겨 언약궤를 옮겨오려 한 것이죠. 그런데 3절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웃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고 해요. 고르고 뽑은 3만 명을 모으고 하나님 궤를 가지러 갔지만 큰 문제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궤는 수레에 싣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레위 지파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어야 했습니다. 수레에 싣는 것은 블레셋의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조차 이것을 갈등 없이 행했다는 것은 그 방식이 너무나 관행으로 굳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자기 방법으로 궤를 메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내가 불편하다고 세상의 방식을 따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오랜 시간 관행으로 굳어져서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른 채 내가 편한 대로 행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복을 받으려면 둘째, 두려움이 아닌 순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6절에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라고 해요. 나곤의 타작마당은 비탈길도 아닌 고정되어 있는 평지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든 것이지요. 결국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죽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고합니다. 뜨거움은 있는데 말씀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할 수 없습니다. 유대 예배의 새 시대가 열리는 시점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친히 치심으로 말씀 없는 삶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경고하십니다. 신약의 사도행전에서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으로 초창기에 벌을 주신 것도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지요. 하나님의 궤 곁에서도 이렇게 죽을 수가 있음을 기억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고 해요. 그동안 사울과 이스보셋 등 그 어려운 시험들을 다 통과해온 다윗이잖아요. 그런데 계속되는 승리로 말씀 적용에 소홀해진 것인지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실어 끄는 것을 막지 않고 방치했어요. 다윗조차 이러니 이스라엘의 한 사람도 제대로 된 사람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곳을 베레스사라 이름하며 화를 냅니다. 자기 잘못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잘못을 잊지 않고 이름 붙여 기억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런데 9절에서 다윗은 여호와의 궤에 매어 오기를 두려워하며 주저합니다. 이에 10절에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고 해요. 자기는 궤를 받기 두려우니 오베데돔의 집에 떠넘긴 것이죠. 그런데 오베데돔이 누구입니까? 이름의 뜻이 에돔을 섬기는 자, 에돔의 종이에요. 한때 에돔을 섬겼을 수도 있는 이방 출신 가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이 궤를 받아들여요. 아마도 이전에 블레셋에서 다곤이 엎드러진 일을 알았을 거예요. 벳세메스 사람들이 들여다보다 죽은 것도 알았겠지요. 그리고 방금 웃사가 궤를 만져서 죽은 것까지 다 보았어요. 그런데도 그 궤를 받아들입니다. 다윗조차 두려워하는 이 일을 오베데돔이 십자가를 지듯 묵묵히 감당한 것입니다. 그러자 11절에 여호와의 궤가 가드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고 해요. 70년이나 거부당하며 박해받고 내쫓기던 여호와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들어가니 온 집에 복이 임합니다. 모두가 거부하는 하나님의 궤를 받아들임으로 관계와 질서 가운데 순종한 오베데돔을 하나님이 어여쁘게 보시고 큰 복으로 갚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베레스사처럼 내 잘못을 기억하며 이름 붙일 만한 사건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두려워서 피하는 자리일지라도 묵묵히 순종하며 지키고 있습니까? 열심히 기도하다 조금 괜찮아지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모습을 회개하고 이제는 믿지 않는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겠다는 한 중학생의 청소년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제가 어릴 때 부모님과 오빠는 크게 다투었어요. 부모님은 이 일로 이혼까지 언급할 정도로 크게 싸우셨고 그것을 듣고 있던 저는 너무 무섭고 불안했어요. 그 이후 친구 관계에서 배신당하며 제 불안증은 더 심해졌죠. 그래도 힘들 때마다 기도하라는 엄마 말씀대로 순종하여 조금씩 불안을 이겨냈습니다. 그러나 조금 괜찮아지고 마음이 평안해지니 바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도 소홀히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다시 작은 일에도 가슴이 뛰고 불안해지는 증상이 나타났지요. 오늘 본문에서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려 한 다윗과 웃사처럼 저도 조금만 평안해지면 제 방식대로 교만하게 행동하며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그분을 찾고 의지하길 원해요. 10절, 11절에 보니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모시기를 꺼릴 때 오베데돔이 그 궤를 모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대요. 아직 아빠와 오빠가 교회에 나오지 않지만 제가 먼저 큐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오베데돔의 온 집에 임한 가족 구원의 복이 저희 온 집에도 임하게 될줄 믿으며 기도합니다. 저의 적용은 매일 큐티 책을 펴서 본문을 읽고 쓰며 큐티하겠습니다. 날마다 자기 전에 오빠와 아빠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70년이나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궤가, 모두가 두려워 피하는 그 궤가 묵묵히 순종하는 오베데돔의 집에 들어갈 때 온 집에 복이 되었습니다. 다윗처럼 화려한 행사와 뜨거운 열정만으로는

0: 안 돼요. 반드시 말씀의 법도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피하는 십자가의 자리를 누군가는 묵묵히 져야 합니다. 그 자리가 바로 복의 자리예요. 내 방식이 아닌 말씀의 방식으로 회피가 아닌 순종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다윗처럼 그동안 모든 시험을 잘 통과해왔다고 자만하다가 정작 가장 중요한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의 법도를 어기는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내가 불편하다고 세상 방식을 끌어들이지 않게 하시고 관행으로 굳어진 잘못된 방식을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 잘못을 잊지 않고 베레소스하며 이름 붙여서라도 기억하고 회개하길 원합니다. 모두가 두려워서 피하는 그 십자가의 자리를 묵묵히 감당한 오베데돔처럼 박해받고 내쫓기는 괴를 메어 모시고 관계와 질서 속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의 하루가 오늘도 주님의 축복이 가득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9장 1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2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아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긷는 자가 되었더라.

0: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제가 학문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학문도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또한 교수님들에게 배우고 묻고 토론하면서 배워야 한다는 걸 그 기초는 그건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그것만 붙들으면 본질을 놓친다는 거예요. 내 얘기는 학문이 구원 주는 것은 절대 아니고 영생도 행복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위대한 신학자라 해도 반드시 구원을 얻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는 것 지식으로다가 해서 그게 가요. 우리 한국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학자들이 그 많이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 66권에서 다 귀잖아요. 귀는데 설교는 이렇게 사람 모아놓고 여러 번 달에 할 수는 있지만은

0: 왜 목회를 못하느냐? 말로는 하고 위증하는 거죠. 안 믿으면서 믿는 것 같이 성경에 아는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마냥 아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그 사람도 예수가 메시아라고 안 믿었거든. 성경을 잘 알아도. 영적인 메시지를 주는 것은 지식으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아, 우리 원장님 여기 계시지만은, 아, 유럽에서 디그리 받고 왔어. 성경 지식 알아. 학자요, 인격자요, 설교자요. 그런 분이 MDB 원장을 하면 목회자 양성에는 굉장히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 지식이 가슴에 신학이 되고 무릎 꿇어서 무릎에 신학이 되어야 이 설교는 성도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게 아니라 심령, 영혼을 다시 살리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지식으로만 전대만 이 귀만 즐거워져서 모르는 걸 깨달으니까 아, 은혜 받았다고 그래.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은 싸우고 투쟁하고 남을 모아내고 그건 예수의 속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고 믿고 받아들이는 신학자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목회를 할린다. 이거 목회를.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이 이 사실을 머리로 생각해서 입으로만 말할 뿐 마음으로 깨닫고 실천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이겁니다. 얼마나 있느냐.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인 루터, 찡그리, 갈빈, 학문과 영성을 겸비한 영적인 지도자요. 이는 위대한 분이요. 아브라함 카이퍼 얼마나 위대한 분이요. 찡그리, 루터, 갈빈 선생 얼마나. 그러나 그 사람들은 영성이 있었어. 이 사람들은 신학이라는 말을 거부했어요. 교회 사적으로도 동방교회, 서방교회도 300년, 700년대도 신학을 거부했어, 거부했어. 하나님을 학문으로서의 접근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무슨 신학이란 말이 있어요. 경건, 교리, 섬김으로다가 이런 어른들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신학자들이 이런 점에서 자기가 사변화되어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가르친다고 하지만은 내 속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위선이다. 믿으면은 달러야 돼요. 새벽 기도 해야 돼요. 무릎 꿇고 철야 기도도 해야 돼요. 우리나라도 교회사적으로 볼 때 어른들이 무릎 꿇고 기도해서 민족을 위하고 교회를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열심히 해서 기도 성령 운동이 그 불이 꺼지지 않아서 우리 한국 교회가 죽어지지 않고 이렇게 살아서 움직였다는 거예요. 신학교 신학계가 MDB가 43년 됐어. 43년 돼서 내가 보면 25년 전부터 이게 서서히 우리 대한민국도 어두워지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문자만 가르치니까 개척을 못하는 거예요. 개척을. 개척을 못하는 거예요.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마가복음 10장 52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죠. 내용은의 삐삐치니 윤재희입니다. 보게 하신 은혜에만 머물지 않고요. 주님을 따르는 일상을 살길 원합니다. 회복은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오늘 레오네 피피치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햇빛빛이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은혜제일교회를 섬기시는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 인생의 미래를 디자인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미래라는 단어 앞에 설 때마다 항상 두 가지 감정을 갖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기대가 있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시간에 대한 설렘입니다.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시작, 그리고 더 나아질 삶에 대한 희망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마음 한편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내 힘으로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계획합니다. 목표를 세우고 전략을 짜고 실패하지 않기 위해 계산합니다. 인간적인 명철과 이성으로 내일이라는 불확실성을 붙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세운 계획이랄지라도 인생에 예상하지 못한 변수 앞에서는 흔들리고 무너질

0: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도는 미래를 내 뜻대로 조종하는 기술이 아니라고. 기도는 미래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내 모든 내일을 맡겨드리는 거룩한 신뢰의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미래를 디자인하는 것은 내 욕망의 설계도를 그리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삶의 방향과 걸음을 맞춰가는 영적인 조율입니다. 성경 잠언 3장에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만 계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시간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9장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기도는 바로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자리입니다. 내 좁은 시야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삶을 바라보는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기도는 현실을 피하는 막연한 위로가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방향을 가장 분명하게 세워주는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어디를 향해 걸어가야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내일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성령 안에서 분명하게 분별하게 됩니다. 기도 없이 준비하는 미래는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습니다. 비바람이 불면 쉽게 흔들립니다. 하지만 기도로 준비한 미래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집니다. 그래서 어떤 풍랑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미래를 마술처럼 보여주지 않습니다. 대신 오늘을 바르게 살아갈 확신과 평안을 우리에게 공급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이 바르게 세워질 때에 우리 주님이 준비하신 미래도 조용히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삶은 하루아침에 드라마처럼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자리에 머무는 사람의 태도는 오늘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은 서서히 평안으로 바뀌고 불안은 믿음으로 바뀌며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은 날이 갈수록 깊어집니다. 세상은 속도를 요구합니다. 성공을 재촉합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성공보다 하나님께 순종을 선택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다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 내 걸음을 조율해 갑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태초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모든 시간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미래에 대한 불안이 마음을 흔든다면 인간적인 계산의 펜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인생의 진정한 미래는 인간의 계산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신뢰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열리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아직 오지 않는 내일을 하나님의 손 위에 올려놓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염려의 주먹을 쥐고 하나님의 손에 내일을 맡겨드릴 때 우리의 인생은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가장 바르고 가장 복된 방향으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나아가는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은혜제일교회를 섬기시는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More Love Today 영어 찬양 함께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재물보다 주님을, 세상보다 천국을, 현재보다 영생을 택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붙잡은 것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자유가 옵니다. 내용은 햇빛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V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새 아침 평안히 맞으셨습니까? 어제 주일의 공동체 예배도 은혜로우셨지요? 많은 기념일들로 가득한 5월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와 은혜가 가득했던 5월, 아직 며칠 남은 이 5월에 못다하신 고백과 나눔이 생각나신다면 이 한 주가 기회입니다. 먼저 찾아가시고 먼저 전화하시고 먼저 손을 내밀어 악수해 주세요. 주님도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죠. 모두 예배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배자 여러분, 주후 2026년 5월 25일 월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의 가사처럼 마음 정성 다하여 오직 주님만 경배하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나타나니

0: 받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대전도환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1: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8장에는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되었던 이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그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우상의 제물이 문제가 된 게 왜 그러냐? 여러분, 그 당시에 이제 대부분의 시중에 유통되는 이 고기들은 신전을 통해서 유통이 많이 됐습니다. 대부분의 고기가 신께 바쳐지고 그리고 도살이 됐죠. 개인적인 뭐 제사를 드리는 사람도 그렇겠거니와 그 당시에 이제 길드 이제 조합이죠. 직업 조합들 뭐 운송 조합 또 뭐 축산 조합 뭐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길드들이 모여서 이제 함께 고기를 잡거나 할 때는 꼭 이제 신전 앞에서 신전에서 이 고기를 드리고 잡게 되었죠.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는 대부분 시중에 유통되었던 상당수의 고기가 이제 이 신전을 거쳐서 유통되었던 재물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상 재물의 문제가 나오죠.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고린도 안에서의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인 모임들, 정치적인 모임들은 신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명망 있는 사람들과의 모임, 그리고 또 뭐 비즈니스 모임, 그리고 여러 가지 사교 모임, 또 공식적인 뭐 제국에서 베푸는 모임, 고린도시의 모임, 뭐 이런 게 있으면 항상 신전에서 이제 이 모임들을 하고 또 신전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이방 신전 연회에서 참석을 해서 우상에게 바친 제물들을 뭐 거리낌 없이 먹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예수님을 이제 막 믿고 예수님만이 온 세상의 주라는 걸 고백하고 들어왔던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영 마음이 불편한 일이거든요. 자,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상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안다. 그러죠. 자, 여러분, 여기에 이 지식은 뭐냐면, 여러분, 이미 신앙생활을 해서 우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은 거짓이다. 우상은 사람이 세운 거지, 그 아무것도 아니다. 호소아비 같은 존재다. 그 우상에게 드린 뭐 고기라고 해서 그게 뭐 대수로운 거냐? 아무 문제 안 된다. 이런 강력한 마음에 확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지식이 여기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교만하게 한다 그러죠. 이렇게 상관없어 이 우상의 제물로 인하여 아무 문제가 안 돼 하고 이제 아주 지식, 이 명확한 지식을 갖고 자신 있게 이제 행동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냐? 이런 사람의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그렇죠. 교만하게 한다. 그런데 그 뒤에 뭐가 나오냐면 사랑의 문제가 나옵니다.

사랑은 뭘 하느냐? 덕을 세우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그 덕을 세운다 할 때 이 세운다라는 말은 오이코도메오라는 말입니다. 오이코도메오. 오이코스는 집이라는 말이고 도메오 그러면 짓는다, 세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덕을 세운다라는 말, 오이코도메오라는 말은 집을 세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집을 세운다라는 건 뭐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교회인 집을 세운다 이런 뜻인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우상제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게 이제 내가 알고 있는 지식만으로 밀어붙일 것인가?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을 통해서 결국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덕스럽게 잘 세워가는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의 덕을 잘 세우려면 지식만 있어서는 안 되고 뭐가 있어야 되냐면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죠. 자, 2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죠. 자,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야, 이 우상, 뭐, 아무 문제 안 돼. 뭘 이렇게 이거 갖고 가슴을 졸이고 그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난 알아. 분명히 우상제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알아. 라고 한다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 표현은, 이 우상의 문제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것을 알아야 될 방식으로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알아야 될 방식으로 알아야 된다.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마땅히 알 것은 그럼 뭐냐? 사랑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덕스럽게 세우며 관계를 지켜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땅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사랑을 기초로 이 우상숭배 제물에 대한 지식을 세워가야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지식 없이 그냥 지식만을 갖고 막 전력질주, 폭풍질주를 하다 보면 그 모습을 보고 주변에 이제 실망하고 충격받고 쓰러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자, 3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죠.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그 사람은 누구도 하나님도 알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 하나님 사랑 없이 지식만 갖고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지식을 겸손하고 절제했게 쓸 때 하나님이 그것을 알아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상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상 제물에 대한 기초적인 신학적인 이제 정리입니다. 자, 우상의 제물, 그거 먹는 거 이 세상에 이 우상 아무것도 아니지. 자,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을 반복해서 합니다. 헛된 것이다. 자, 여러분. 그 성경을 한 두 곳 정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5편 4절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우상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고, 듣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그냥 인형이라는 거죠. 인형. 허수아비. 자, 또 보겠습니다. 시편 뒤쪽에 예레미야가 있는데요. 예레미야 10장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4절에서 15절.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시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이 우상은 거짓 것이고 생

흥기도 없고 헛것이다. 그렇죠. 이게 이제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아주 기본적인 성경이 말하는 명제, 중요한 진실이죠. 자, 다시 고린도전서로 오셔서 8장 4절에 그래서 우상은 중간에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은 한 번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비록 이런 가짜 우상을 5절에 땅에나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헛된 우상, 헛된 신들을 섬긴다는 거죠. 고린도만 하더라도 산에 가면은 올림푸스 12신이 있고 또 신전의 큰 거리들마다 이 황제를 섬기는 황제의 신전들이 있고 또 동방에서 온 신비 종교들이 있습니다. 이시스, 미트라 여러 가지 이 미리 종교들이 있고 자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6절에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한 아버지가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그 다음에 보면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자 여기 한 하나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는 한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 주라는 말은 원래 히브리어에서 한 여호와 여호와를 아도나이로 이제 보통 불렀는데 이 아도나이 주라는 말이 신약성경에 와서 퀴리오스 주님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 한 주는 뭐냐 야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호와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중에 구별되게 성부 한 하나님 성부께서 계시고 또 한 여호와 주 예수께서 계시고 이걸 뭐라 그러냐?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구별된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본질 한 하나님으로 계시는 양식. 그러니까 우리는 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7절에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자, 이게 뭐냐? 목회적인 통찰입니다. 우상은 가짜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이 확신을 갖고 있게 이제 굳건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교회 안에 100%가 아니라는 거예요. 약한 사람도 있고 오락가락하는 사람도 있고 믿었다 안 믿었다 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해요. 자 그런데 어떤 이들은 7절에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자 어떤 이들 이제 막 돌아온 분들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서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다. 자 이거 고기 먹읍시다 하고 고기 막 같이 나눠주는데 같이 성도들끼리 모여서 고기 먹는데 고기가 딱 오른 순간 어떤 생각 들까요? 이거 어느 신전에서 드린 고기지? 이 생각이 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우상에게 절하고서 바친 건데 이거 우리가 먹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상 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그냥 먹는데 아이쿠 어떤 사람은 이거 우상에게 드린 건데 이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우상 제물을 먹었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거 먹으면 어떻게 하지? 근데 이게 문제는 다 교회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먹는 걸 보네요. 이 교회는 어떻게 된 거야? 다 우상하게 드린 고기를 먹는 거네. 차라리 그냥 우상에게 드렸는데 예전에 그냥 섬겼던 그 신들에게 갈까? 올림푸스 신들에게 갈까? 아니면 왔다 갔다 하나님도 섬기고 그래, 교회에서 우상 제물을 먹으니까 교회도 가고 우상에게도 가고 다 할까? 이런 괴로운 생각들이 오는 거죠. 결국 믿음이 약해지고 양심이 더러워지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연약한 이들이 이렇게 괴로워하면 강한 자들이 그래 괜찮아 계속 먹자 이러면 안 되고 강한 자들이 약한 자를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먹지 말고 절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음식은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해요.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러니까 음식은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강한 자의 자유, 권리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 여러분 여기 9절에 이 자유라는 말이 영어 성경 그 ESV는 right, 권리로 번역이 됩니다. 이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인데 뭐.

0: 지 않게 하도록 조심하라. 항상 이겁니다. 그래서 절대 믿음이 약한 자가 실족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는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11절에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면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죽으신 형제가 멸망하는 것으로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니 형제를 실족하게 해서 괜찮다고 하고 너의 교만한 지식으로 밀어붙여서 이 우상 음식 먹고 괴로워하고 신음하면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면 안 된다.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고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자, 이게 뭐냐? 사랑이 있는 지식입니다. 사랑이 있는 지식. 사랑 없는 지식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절대 누구도 실족하지 않도록. 예수님은 같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실족하는 것을 매우 중요한 심각한 문제로 보십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8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예수님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누구도 실족해서 넘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십니다. 뒤로 가셔서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작은 자 하나에게, 연약한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라는데요. 이 사람 실족하게 하면 예수님께 너무나 하면 안 될 일을 한 겁니다. 4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의 지체를 예수님처럼 생각해야 됩니다. 절대 실족하지 않도록. 나에게 지식이 있지만 이 지식은 항상 사랑을 기초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아멘. 생명의 말씀 대전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성경은 진리를 아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무엇을 해도 괜찮다는 뜻은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는 오늘의 묵상입니다. 자유함을 얻었다는 이유로 우상을 허상으로 알아 우상에게 제사로 바쳐진 고기까지 거리낌 없이 먹는 이들이 교회 안에 그때 있었습니다. 이들의 생각에 제사의식은 무의미한 것이었겠죠. 그러나 이 자유로운 행동으로 인해 공동체 안에 단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는 연약한 지체가 있다면 그것은 지탄받아 마땅한 일임을 말하는 사도의 마음을 우리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어디까지나 값없이 선물로 주신 구원을 누리는 자로서의 범주 안에 있어야 함을 교훈으로 받는 아침이에요. 묵상을 따라 개인 기도의 시간 가집니다.

아멘. 우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라시는 사도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삶의 예배 모두 승리하는 한 주 되십시오. 5월 25일 월요일에 함께한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마칩니다. 제작 남지구,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습니다. 샬롬.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매주 월요일 이 시간은 대전 남부교회 류명열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엘리사의 거절과 엘리야의 능력이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들으시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여러분, 어떤 분야이든 간에 누구를 만나고 누구 밑에서 일을 배우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미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에게서 배우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좋은 스승이 계십니까? 제가 이 말을 하면 초등학교 때부터 나에게는 그런 선생님이 있었을까 하고 쫙 이제 한번 훑어보는 분이 계실 텐데 그 생각을 중지하십시오. 안 하셔도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분이 계실 거예요. 나는 불행하게도 나에게 그렇게 영향을 주고 감화를 준 선생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라고 실망하시고 절망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실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최고의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최고의 선생님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복음서에 보면 제자라는 말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을 제자 삼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1980년대에 한국교회를 강타한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출신의 목사님이었던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제자입니까? 라는 책이죠. 이 책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그 제자입니까? Call to Discipleship이라고 하는 제자로의 부르심이라는 원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책에서 핵심 메시지가 이겁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신자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제자를 부르신 것이다. 오늘날 교회에 교인은 많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고 자신을 내어드리는 제자는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그 오르티즈가 진지하게 내민 질문이 당신은 제자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제자인가? 나는 누구의 제자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선지자 엘리야와 그의 제자 엘리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리고자 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2장 첫 번째 부분에 나오는 말씀이죠. 여러분,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엘리야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그리고 나라 전체가 우상 숭배의 길로 무너져갔을 때 그 중심에 아합과 이세벨이 있었죠. 아합과 이세벨이 백성들에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하고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을 모두 다 잡아가두고 핍박하였을 때 홀로 남아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주되심을 증거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엘리야입니다.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불의 역사를 나타내고 오므리의 집에 심판과 이세벨에게 심판을 행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엘리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고한 엘리야를 이제 죽음을 보지 않고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리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 후계자로 누가 정해졌습니까? 엘리사가 정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열왕기하 2장을 읽었는데 앞에 있는 책 열왕기상 19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읽을 수 있죠. 여러분, 같이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또 님시아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아벨무홀라, 지명입니다, 아벨무홀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은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기 이전에 미리 엘리야를 대신할 후계자 엘리사를 세워놓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1절에 나오는 대로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엘리사는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와 요단에 이르는 동안 엘리사와 함께 하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반복되어지는 말이 세 번씩이나 나오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말합니다. 너는 여기 머물라. 나를 따라오지 말고 여기 머물라. 여기 머물라 그러죠. 길갈에서 여리고로 갔을 때, 여리고에서 베델로 갔을 때, 베델에서 요단으로 갔을 때 가는 곳곳마다 엘리야는 자기자 엘리사에게 너는 나를 따라오지 말고 여기 머물라 그래요. 그때마다 엘리사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당신을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거절을 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서 우리가 제자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제자는 스승의 곁을 떠나지 않고 스승의 곁에서 배우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떠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은 끝까지 스승 곁에서 배우고자 하였기 때문입니다. 누가 봐도 엘리사는 엘리야의 후계자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를 하늘 올리시고 엘리사가 엘리야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모두 다 알았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9장 19절 말씀해 보면 엘리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엘리사로 너로 대신해서 선지자가 되어야 하는 말씀을 듣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밭을 갈고 있던 엘리사를 찾아가서 엘리야가 한 행동이 뭐냐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엘리야에게 던집니다. 엘리야에게 덮였겠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엘리야의 권위와 엘리야의 사명, 엘리야의 그 능력이 엘리사에게 이양되었음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행위예요. 엘리사는 엘리야의 공식적인 후계자였어요. 엘리사는 이제 할 일이 많죠. 요즘 우리가 하는 얘기로 보면 선지자 인수위원회를 꾸려가지고 그 선지자 역할 감당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심해야 될 그런 판이었잖아요. 그런데 엘리사가 한 것은 그런 외적인 일이 아니었어요. 스승의 곁에서 끝까지 남아서 스승에게 배우는 일을 엘리사는 원했던 것입니다. 엘리사에게 베델과 여리고의 선지자 제자들이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나이까? 이렇게 물어요. 베델에서도 묻고 여리고에서 묻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여호와께서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라고 하는 얘기는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있는 것입니까? 라고 읽을 수 있는 거죠. 이 말에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안 오니 잠잠해라. 나도 그거 안다. 내 선생이 여기서 더 이상 있지 않고 하늘로 올라갈 거 안다. 그런데 엘리사는 명목적인 후계자, 명목상의 후계자, 형식적인 후계자가 아니라 스승의 삶과 스승의 실력을 끝까지 보고 배우기를 원했던 참 제자로서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배움의 자리를 지킨 것입니다. 후계자로서가 아니라 제자의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에게 찔리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에게 배우지 않고 그 배우는 자리, 제자의 자리에서 떠나서 이 일 저 일로 분주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이 흔합니까? 여러분, 동서양을 통해서 동서양의 전통에서 제자는 단순히 스승의 지식이나 기술을 배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동서양의 전통에서 보면 배움, 제자는 단지 기술과 지식만 배우는 게 아니라 선생님의 삶과 선생님의 자세와 태도를 배우는 게 진짜 배움이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간판은 따서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어설픈 제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간판만 따서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리스도 곁에서 그리스도를 배우는
참 죄자의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제자는 명목상 제자가 아니라 주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주님 곁에 남아 주님께 배우는 사람이 진짜 제자입니다. 우리 일생 동안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 곁에 머물면서 주님 곁에 있는 이 시대의 엘리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우는 자리를 떠나서 세상에서 방황하고 세상을 떠도는 사람들이 다시 주님의 곁으로 와서 주님께 배우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판단하는 자리에 있는 그 심령들이 배우는 자리,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제자는 명목상 제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능력을 이어받아야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참된 제자가 누구입니까? 선생님의 실력을 물려받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나는 누구누구 아무개의 제자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제가 작년에 소개해드렸던 그 중국 요리의 대가인 TV에도 자주 나오는 여경래 셰프라는 사람이 있죠. 대전에 여경래 셰프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운영하는 중국 식당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 그분의 음식점에 가서 그 음식을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여경래 선생의 제자의 음식을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더더군다나 저는 여경래 셰프의 음식은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경래의 제자 소리를 듣고 싶고 자기를 여경래의 제자라고 소개하고 싶다면 그 제자의 음식에서 여경래의 맛이 나야 됩니다. 그래야 여경래의 제자 아닙니까? 음식에서 여경래의 맛이 안 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여경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승천하기 전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소원을 물은 거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9절 말씀에 엘리야 자기 스승에게 얘기합니다. 갑절의 역사를 허락해 주십시오. 어떤 분은 엘리사가 참 건방진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승의 갑절의 역사를 원하니까 스승 앞에서 대놓고 갑절의 역사를 구하는 이놈은 정말 건방진 놈이기에 분명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갑절의 역사는 두 몫의 역사입니다. 어떤 것을 3등분해서 그 중에 두 개가 갑절의 역사, 두 몫의 역사입니다. 히브리인에게 두 몫의 역사는 장자의 몫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장자에게 두 몫을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한 갑절의 역사는 장자로서 선생님을 이어받는 그 진짜 두 몫의 장자들이 받는 그 몫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오늘날로 얘기하면 참된 당신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내게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명목상 후계자, 명목상 제자가 아니라 참 제자, 스승의 능력을 이어받는 참 제자로서 내가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한 것입니다. 엘리사에게는 그런 열정과 열심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열정과 열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 받았지만 이래저래 실망하고 이래저래 상처받고 그래서 아무런 열정과 열심도 없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진짜 엘리야의 능력을 이어받는 참 후계자로서 참 제자로서의 이 모습을 원했던 엘리사처럼 오늘 우리도 그 능력을 이어받는 참된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그리스도의 맛이 나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야 돼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맛이 전혀 우리 가운데 안 나거나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데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우리가 말한다면 올바른 것이 아니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냥 세상 사람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간판은 땄지만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모습이 아니라 진짜 엘리사처럼 자기 스승의 능력을 이어받는 그 사람이 참된 제자인 것입니다. 오늘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능력을 이어받는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가 그 방법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갑절의 역사를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라고 얘기했던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10절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무슨 말이었습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갑절의 능력을 얻을 방법이 있다. 그게 바로 뭐냐?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는 일을 네가 보면 그것이 가능하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불말과 불수레로 회오리 바람으로 나를 데려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네가 본다면 너에게 그 능력이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과 회오리바람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 능력의 답이요 능력의 방법이라고 엘리야가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제자가 되는 방법,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는 방법은 그리스도를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게 방법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때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말씀 순종의 자리를 지키고 고난과 눈물의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세상에서 빙빙빙빙빙빙 돌면서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얘기한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끝까지 같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는 것이 네게 능력이다, 너의 역사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능력을 경험하고 그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맛이 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야 그게 진짜 제자예요. 그런데 우리 삶에 그리스도의 맛, 그리스도의 능력은 전혀 안 나타나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만이 우리 삶에 있다면 우리는 참된 제자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간판은 따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내 삶에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맛이 나타나지 않으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성경의 말씀을 상고해서 목사님이 지금 심하게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목사님이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건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제자는 결단으로 세워진다. 오늘 그리스도의 제자로, 참 제자로 살고자 하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세웁니다. 본문 말씀에서 엘리사가 오늘 이 귀한 성경책에
왜 같은 얘기를 세 번이나

반복하고 반복하고 반복해서 기록했습니까? 너 여기서 떠나라. 너 여기서 나 머물고 나 따라오지 마. 그런데 엘리사는 계속해서 얘기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에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결단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엘리사가 결단한 거예요. 나는 기필코 내 스승의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내 스승의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결단이 그에게 있었던 거죠. 왜 우리에게 결단이 필요합니까? 사람이 마음이 있으면 방법을 찾고 마음이 없으면 핑계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예배에 마음이 없으면 조금이라도 예배 안 드릴 수 있는 핑계가 있으면 예배 안 드리는 걸로 찾아요. 어떻게라도 예배 드리고 싶으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배 드리고 싶은 방법을 찾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을 결단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구원을 내가 받았으니 이제는 내 마음대로 어느 정도 살고 내가 그냥 살아도 되겠지 이런 정신이 아니라 구원 받았으니 내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과 결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진짜 제자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2장 6절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여기 중요한 낱말은 밑줄 친 저 두 동사에 있습니다. 하나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 받았으니라는 것은 영접했으니,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영생을 선물로 받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괜찮아 라고 거기서 멈춥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죠.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 교회 젊은 분들한테 제가 그랬어요. 20대, 30대 때 죄의 열심을 좀 내라 그러면, 아, 목사님 아직 내가 젊은데요. 내가 20대, 30대고 어른들이 많은데 내가 지금 뭘 해요? 그렇게 얘기하시던 분이 20이 됐고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됐는데 지금도 젊어요. 50이면 적은 나이가 아니죠. 그런데 지금도 50이 어린 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이때 참으로는 예수의 제자가 되는 참된 방법, 그 진짜 방법, 그것이 내 말에 거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도 있고, 이중적 의미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는 것이 참된 제자가 되는 방법이다, 진짜 제자의 방법이 내 말에 거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참된 제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남지 말고 스승의 삶을 배우고 그 능력을 이어받아 참된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기독교 전통 가운데 베네딕트 수도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베네딕트 수도회라고, 이 프란체스코 수도회도 있고 베네딕트 수도회도 있는데, 이 베네딕트 수도회의 수도사들은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일반 옷을 입고 다니지 않습니다. 수도사복을 입습니다. 이 베네딕트 수도회의 수도사들이 그 수도에 가입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수도사로 살아가기로 결정하면 제일 먼저 주어지는 것이 뭐냐면 수도복입니다. 그래서 수도복을 받아요. 그리고서 자기가 지금까지 입고 생활했던 그 평상복, 그것을 벗습니다. 그리고 그 옷을 어떻게 하냐? 수도사가 거하는

0: 그 수도사의 방, 옷걸이에 겁니다. 그리고 그 받은 수도복을 그 옆에 걸게 합니다. 아침이 되면 수도사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이냐, 어떤 옷을 입을 것이냐,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이냐.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스승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러한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면서 스승의 제자라고 사기치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결단과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대전 남부교회 류명열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전화 042-257-6411, 042-257-6411번 대전 남부교회로 문의하시거나 대전전화 042-828-9330 대전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2: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 문화 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 기업 덕청건설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살고 싶고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건축물을 짓습니다. 건축문화대상에 빛나는 믿음의 친환경기업 덕청건설과 함께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잠언 16장 23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공교한 솜씨, 아름다운 생활 문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여 온세미로 공방, 행복한 선물 만들기에서 함께합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수원중앙교회 김윤기 목사님입니다.
1: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친 육신과 마음에 주님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땅의 교회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급변하는 세계 정세에 거침없이 치닫는 고유과와 고환율의 어려움에서 이 땅은 오리무중과 극단적 이기주의, 빈부의 격차가 팽배한 시점에 있습니다. 주여, 깨어 기도하는 민족의 일꾼들을 곳곳마다 세워주신 것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기도의 능력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우리 대한민국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이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1: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하루를 엽니다. 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나주늘 다리교회 이정도 목사입니다.
0: 5월 25일 월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수미입니다. 선생님, 언젠가 SNS에서 읽은 한 승객의 유쾌하고도 아주 묵직한 KTX 목격담입니다.
1: 예.
0: 기차를 타고 가던 한 승객에게 옆자리에 낯선이가 불쑥 다가와서 태블릿 PC를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딱 덮으면서 이어폰을 빼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리둥절해하던 승객에게 아주 진중한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의사입니다. 라고 오늘 떼고 그리고는 승객의 까맣게 변한 입술을 가리키면서 지금 아주 심각한 응급 상황 같으니까 당장 아이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을 했어요. 화들짝 놀란 승객이 화장실로 달려가서 거울을 보니까 진짜 입술이 석탄처럼 새까맣더래요.
1: 아이고야.
0: 근데 알고 보니 기차 타기 전에 블루베리를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긴 황당한 해프닝이었던 거죠.
1: 조스바 같은 거군요.
0: 네, 자초지종을 들은 의사는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두 사람은 멋쩍게 웃으면서 상황이 종료가 됐는데 근데 집으로 돌아온 이 승객이 마음속에 혼종일 그 의사의 한마디가 떠나질 않더랍니다. 병원도 아니고 기차 안에서 생판 모르는 남의 일에 나라면 과연 그렇게 끼어들 수 있었을까?
1: 아...
0: 지친 퇴근길에 낯선이 안위를 그토록 안도할 수 있게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1: 아, 그러네요.
0: 그쵸, 남의 일에 그렇게.
1: 사실은 꼭 의사가 아니더라도 그 정도로 입술이 시커매지면
0: 누군가요?
1: 누구라도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데
0: 보통은 그냥
1: 넘어가거든요.
0: 그러니까요. 예.
1: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주변에 참 좋은 사람, 믿을 만한 사람, 따뜻한 이웃이 없다고 쉽게 한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면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모두 피해갈 때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인만이 가던 길을 멈추고 그의 곁에 머물렀잖아요.
0: 그렇죠. 네.
1: 주님은 그 비유 끝에 우리에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물으시면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죠. 이웃이란 내 마음에 드는 조건 좋은 사람을 찾아내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누군가에게 선한 시선을 건네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0: 아멘.
1: 기차 안의 그 의사 선생님처럼 오해받을 용기를 내서 낯선 이의 안전을 염려해주는 책임감, 남의 아픔과 필요를 내 일처럼 들여다보는 섬세함, 그런 좋은 사람을 세상에 요구하기 전에 오늘 내가 먼저 누군가의 곁에서 그런 이웃이 되어주면 어떨까요?
0: 아멘.

0: 저는 그분의 특별한 사랑이에요. 그분의 꿈이야.
1: 노래 제목이 그거참이라고 그거 하셔서 참, 뭐 그런 노래가 다 있나 무슨 말인가 그거참 했는데 그거참 신기한 일이네요.
0: 눈코입이 세상에 그 많은 사람 중에 똑같은 사람이 하나 없고 쌍둥이도 달라요. 그렇죠? 예. 예.
1: 야, 세상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 다 똑같은데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생긴 게 다 다른지.
0: 신기해요, 생각해보면.
1: 그거참 이상한 일인데 그걸 생각해보다 보니 우린 참 모두 특별하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0: 그렇습니다. 자,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생방송으로 함께합니다. 확실히 오늘 들어와 주시는 분들이 좀 줄어들었네요.
1: 아, 오늘 출근 안 하시는 날이 많으시죠?
0: 네, 오늘 대체휴 먹고 교회들마다 오늘 소풍 가거나 체크하는
1: 그런 경우도 많겠네요.
0: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1: 날씨가 많이 좋아요.
0: 그렇습니다. 오늘도 어쨌든 휴일이니까 청취자 여러분들 가족과 함께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라고 오늘 극동방송은 휴무가 아닙니다.
1: 그렇군요.
0: 이거 우리만의 약간 문화예요.
1: 그렇군요.
0: 그래서 약간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 휴일의 근로자법에 위반되는 게 아닌가.
1: 오호.
0: 하지만 저희 사장님께서는 회장님께서는

0: 반드시 다른 날 하루 더 쉽게 해주십시오.
1: 아, 대체의 대체.
0: 우리는 대체의 대체.
1: 사실은 오늘도 원래 네. 휴무가 아니고 네. 대체 휴무거든요.
0: 아, 그렇습니다.
1: 대체의 대체.
0: 저희는 꼭 반드시 쉬니까 저희 예. 극동방송이 그런 걸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예. 알아주시고. 하지만 예, 우리 극동방송 성도들만의 청취자들만의 약간의 자존심입니다.
1: 약속.
0: 우리는 다른 날 쉰다. 자,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어디로 참여하죠?
1: 참여하실 분들은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로 함께하시거나 극동방송 어플에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0: 네.
1: 유튜브도 열려있고요. 유튜브에서는 대전극동방송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보이는 라디오 들어오셔서 채팅에도 함께하실 수가 있습니다.
0: 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요. 오늘도 만나 열어놓고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9330으로 만나 보내주시면 오늘도 좋아해서 드리는 좋아만의 특별한 말씀 카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3013번님
1: 오늘도 변함없이 건강 주시고 맑은 새 아침을 열어주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0: 아멘.
1: 저희를 바라보시는 주님께 무한한 사랑을 보내드립니다.
0: 아멘. 너는 내 꿈이야 그랬잖아요. 정말 이 마지막 가사가 저면 확 와닿았어요.
1: 예.
0: 자녀들이 또 저희의 꿈인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꿈을 꾸고 계신다는 게 얼마나 큰 감사인지.
1: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부모님이 자녀를 보며 꿈꾸는 것처럼 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모습이 꿈입니다.
0: 그렇습니다. 예, 5329번님.
1: 좋은 아침. 피디님 목사님 오늘 쉬시는 날 아니신가요? 혹시나 네. 하고 평상시처럼 핸드폰을 듣는데 목소리 들으니 반갑습니다. 페인트 칠하러 유치원에 나왔습니다. 말씀 감사하고 만나주세요.
0: 네, 고맙습니다. 쉬는 날이어도 방송은 쉬지 않습니다.
1: 유치원도 오늘 페인트 칠하러 나오셨대요.
0: 다 오늘 다 쉬시니까 오늘 다들 남들 쉴 때 뒤에서 누군가 일하는 사람
1: 그럼요.
0: 반드시 있어요.
1: 누군가 또 그때 꼭 일해야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0: 그렇습니다. 헛둘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운동 나와서 먼 산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날을 만나주세요. 305번님 사연 주셨고요. 6882번님
1: 월요일인데 휴일이라서 참 좋은 아침입니다.
0: 좋아요.
1: 오늘도 주님 내 삶 구석구석 만나주세요.
0: 아멘. 새벽 기도하고 집에 와서 다시 고사리 꺾으러 갔다가 왔네요. 이 아침에 새벽 기도 갔다 오시고 나무 캐고 부지런하시네요.
1: 요즘이 고사리철인가요?
0: 그런가 봐요. 이 아침에 이렇게 맑은 공기와 아름다운 꽃들과 좋은 하루를 허락하신 아버지께 감사하며 오늘 휴일도 보내고 있어요. 그죠? 우리 아들, 딸 주님 만나주시고 지켜주세요. 아멘, 아멘.
1: 아, 지금 고사리철인가 봐요. 전 예전에 네. 한번 산에서 어린 시절에 그런 거 있잖아요. 길이 있잖아요. 등산로가.
0: 네.
1: 근데 괜히 그 길 벗어나서 가보고 싶은 거예요.
0: 그러다 큰일 나요.
1: 옆을 살짝 비껴나갔는데 네. 누가 막 오는 거예요. 뭐지? 무서웠는데 고사리 캐준 아주머니 두 분이서.
0: 그러니까.
1: 고사리를 열심히 캐러 다니시더라고요. 네. 곳곳으로.
0: 또 조심조심 하시기 바라고. 예. 예. 또 남의 밭에 들어가지 마시고. 예, 하여튼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생방송 진행하시군요.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 예배 끝나고 주영광교회 목사님, 사모님, 집사님들 오셔서 감자 캐셨다고.
1: 오, 뭔가 캐시는 분들이
0: 예,
1: 많네요.
0: 감자 캐고 포장 작업 도와주셔서 경매장에 내어서 좋은 값 받았습니다. 와.
1: 아.
0: 네.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집사님, 오늘도 변함없으신 하나님 만나주세요. 이렇게 하실 때는 온 또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1: 예.
0: 교회 식구들까지 다 모여가지고 또 수확철을 한철이니까.
1: 아, 요 그냥 텃밭 수준이 아니라
0: 제대로 하시나 봐.
1: 제대로 하시는.
0: 그러니까.
1: 예.
0: 경매장까지 이제 내놓으셨다고 하니까.
1: 예.
0: 근데 수미 감자 그때 수입는
1: 예. 수미 감자.
0: 수미 감자 괜찮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1533번님.
1: 직장은 분명 휴무인데. 가정에서는 연중 무휴네요.
0: 아이고나.
1: 오늘은 새벽 예배 기도 시간 충분히 갖고 귀가해서 출근하는 남편과 식사하며 여유롭게 참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에서 주님을 만나는 하루 되게 해주세요.
0: 네. 좋습니다.
1: 가정은 연중
0: 그래,
1: 무휴죠.
0: 연중 무휴 맞아요. 예. 네. 대체 휴일도 없는 좋은 아침. 피디님 목사님 죄송하지만 저는 쉬어서 너무 좋습니다. 배고파요. 만나주세요. 0137번님. 우리는 방송이 좋아요. 그죠 목사님?
1: 그럼요.
0: 예, 방송 보면 힘이 납니다. 예. 자, 오늘도 생방송 여러분과 함께하고요.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습봉이 만나고
1: 그렇죠.
0: 우리 목사님의 또 한 권 한 단어 준비되어 있습니다.

0: 기상 믹션 전통 사극 시트콤 한숙봉전 어머니 잠시 붓을 놓겠나이다.
1: 때는 조선 중기 가난 하나 학식이 높기로 이름난 한 명문가의 초가집이 있었으니 바로 글 읽는 아들 한숙봉이와 떡 써는 어머니 강부인이 살고 있었도다. 숙봉이네 서당에서 학문의 지평을 넓힌답시고 조만간 타향으로 1박 2일 수학여행을 떠나기로 뜻을 모았으니 숙봉이의 마음은 이미 책상머리를 떠나 천리길 밖으로 달리고 있었는데.
0: 숙봉아, 이 애미는 떡을 쓸 테니 너는 글을 쓰거라. 자, 준비가 되었거든. 불을 끄겠느니라.
1: 아니, 되옵니다, 어머니. 어머니, 잠시만요, 잠시만요, 어머니.
0: 또 뭐 있냐?
1: 아, 조석 간에 마침내 전국 팔도의 수재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1박 2일 천리길 수학여행이라는 대거사를 치러야 하운데
0: 그래.
1: 이 밤에 한가로이 먹물만 찍고 있는 것은 시대를 직시하지 못하는 처사라 사료되옵니다.
0: 메이야.
1: 하여 마땅히 예비적 준비사항을 어머니와 깊이 토론하고 대비하는 데 써야 마땅치 아니하겠습니까?
0: 토론과 대비라. 학문을 닦으러 가는 길에 조촐히 행장만 챙기면 그만이지 무슨 거창한 토론까지 필요하단 말이드냐?
1: 보시옵소서 어머니. 이번 여정은 내로라 하는 사대부가 도령들이 총출동하여 서로의 기계를 겨루는 자리이옵니다.
0: 그렇지.
1: 하운데 소자에게 이 다 떨어진 집신과 빛바랜 무명도포가 무엇입니까? 타양의 선비들이 보면 우리 가문의 품격을 얕잡아 볼 것이야 참용하옵니다 어머니. 여행 날짜에 맞춰서 걸음마다 기품이 넘치는 최고급 가죽신과 은은한 청색빛이 도는 명주도표 한 벌은 미리 맞춰둬야 기죽지 않고 학문을 논할 수 있사옵니다. 게다가 타양에 가서 어머니께 바칠 귀한 경주빵이라도 사오려면 여비 또한 두둑이 책정해 주셔야 마땅치 아니하겠사옵니까?
0: 숙봉아, 선비의 기계는 서책에서 나오는 것이지 외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거늘 어찌 그리 행색을 꾸미는 데만 급급하더냐. 지금 내가 중요한 것은 거칠애가 아니라 타양에 가서 선비로서의 처신을 바르게 하여 가문의 이름에 누를 끼치지 않는 것이니라.
1: 가문의 누라니요, 어머니. 소자가 어찌 행실을 그르친단 말씀이옵니까?
0: 밤새 도령들과 숙소에 모여 학문을 논할 때 숙봉아, 내 얕은 미천이 드러나지 않도록 언행을 무겁게 할 것이니라. 또한 지난 여정 때처럼 도령들을 충동질하여 야반 음주를 감행하고 조정을 부려 서당의 문풍을 어지럽게 하는 망동은 절대 금지해야 할 것이니라. 게다가 소중한 성현의 서책을 도처에 분실하고 빈손으로 돌아와 애미의 가슴을 치게 했던 그 회개한 전적을 내 어찌 있겠느냐 숙봉아. 이번에는 책장을 술상 받침으로 쓰거나 길바닥에 흘리고 온다면 가문의 법도로 엄히 다스릴 것이니라. 그리고 내 청령 당부하건대 그 지난번에 그 소풍 때 사왔던 그 조잡한 대나무 효자손이나 가짜 유리비녀 같은 무용한 물건은 절대

0: 절대 사오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그럼 번잡한 물건 대신이 무사히 학문을 넓히고 돌아오는 것이 진짜 효돈이라, 습봉아.
1: 어머니. 염려 마옵소서.
0: 그래.
1: 소자가 어찌 부모의 가르침을 저버릴 자로 보이십니까? 소자의 이 빛나는 안광을 보시옵소서. 이미 조정을 호령할 선비의 기상이 충만하지 않습니까? 타양 선비들 틈에서도 소자의 학문과 기품이 단연 돋보일 터이니 근심치 마시옵소서.
0: 그래 그래 그래. 어냐, 네가 그리 자부하니 이제는 마음이 좀 놓이는구나. 내 말대로 이 수학여행을 위한 토론은 이쯤 하면 충분한 듯 싶으니 자, 이제 다시 붓을 잡고 오늘자 공부를 시작해보자꾸나.
1: 어머니?
0: 어?
1: 공부라니요? 천리길 여정을 앞두고 가장 장기적인 준비사항은 바로 체력 비축이옵니다. 내일의 고단한 행군을 감당하려면 지금 당장 자리에 누워 원기를 회복해야 합니다.
0: 또다시 허황된 구실을 찾았구나, 내 이 녀석.
1: 어머니, 소자는 결탄고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오라. 아니, 오직 행군을 온전히 마치고자.
0: 엄살은 그만 부리고 당장 서책을 펴지 못할까?
1: 아, 소자 이미 깊은 잠에 빠져서 어머니의 혼화한 음성이 들리지 않사옵니다. 안 들립니다.
0: 숙봉아! 숙봉아! 일어나거라! 숙봉아!
2: 안 들려.
0: 아, 예. 숙봉이네. 서당에서 수학여행을 가는군요. 네. 그렇죠. 수학여행을 가면 그 수학 진짜 배움을 받으러 가는 건데 항상 아이들은 이 옷과 예, 여비에 관심이 많죠.
1: 그렇죠.
0: 예.
1: 수학여행의 학자가 배우락자라는 것을 네. 생각할
0: 절대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1: 배우락자가 맞습니까? 맞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0: 맞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예, 예.
0: 분명히 수학여행 회비를 굉장히 비싸게 냈는데도 또 그만큼의 여비를 또 필요로 하는.
1: 아, 그럼요.
0: 이해할 수 없는 아이들.
1: 아, 여비가 예. 더 필요합니다.
0: 그렇군요.
1: 어머니.
0: 예.
1: 여비를 챙겨주셔야 합니다.
0: 그렇군요. 여러분들의 수학여행. 혹시 기억나는 수학여행이 있으신지 오늘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수학여행 지금 많이들 갔어요.
1: 아, 지금 예,
0: 딱
1: 철이군요.
0: 그때, 딱 그때예요.
1: 오.
0: 예. 잘 다녀오셨는지, 뭐, 재미난 해프닝이 있으셨는지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0: 감사 감사는 수리복이 50 가운데서 함께 하셨습니다. 7시 32분 지나고 있고요. 1163번님
1: 샬롬. 아파트 정원을 여유있게 산책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 하나 없듯이 정원 가득한 식물들도 저마다의 모습으로 웃고 있네요. 창조주 하나님을 경탄하는 아침입니다. 주님 오늘도 연약한 저희 가족 모두를 만나주세요.
0: 아, 좋네요. 휴일이니까 아침에 여유롭게.
2: 아하, 정원 산책. 그렇죠. 너무 좋네요.
0: 요즘 아파트들이 정원을 얼마나 잘 만드는지. 예. 멀리 갈 것도 없어요. 그죠? 예. 7414번님.
3: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대체 공휴일이라 오늘도 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나기 바라며 하루를 맞이하네요.
0: 아멘.
3: 주님께 감사함을 늘 생각하며 사는 믿는 자들 되게 하여 주소서.
0: 아멘, 아멘. 아멘. 이른 새벽 친정 부모님 댁에 농사일 도와드리러 가고 아이고. 있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가지만 좋은 아침입니다. 방송 듣고 힘이 나네요. 오늘 하루도 모두 주 안에서 파이팅입니다. 4269번님.
2: 아.
0: 아, 이럴 때도 한발 가서 도와드려야죠. 그쵸?
2: 그렇죠.
0: 예.
2: 이렇게 쉬는 날 또 그 뭐랄까요. 이 대체 휴무는 또 뭔가 이런 때는 다른 스케줄 잡기보다
0: 네.
2: 평소에 좀 못 뵀던 분 특히 부모님
0: 그러네요.
2: 이런 분들을 뵙는 보너스 날이다
0: 그렇죠.
2: 라고 생각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0: 예, 오늘 행복한 시간 몸은 힘들지만 마음만큼은 예,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고요. 4302번님도요.
3: 샬롬. 어르신과 함께하는 주간보호센터에서 일하는데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만나주세요.
0: 좋습니다. 예, 좋은 아침 함께하고 계시고요. 샵 9330 단문 50원 장문병 유료 문자 메시지로 듣고 싶은 찬양 신청해 주시고 만나도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목사님 매주 월요일 만나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 계속
2: 그렇죠.
0: 함께 약속 노트로 읊조리고 있잖아요.
2: 예.
0: 지난주 금요일에
2: 예.
0: 그 우리 성경의 무림 고수 편에
2: 예.
0: 그 대학생 자매들이 나왔거든요.
2: 오.
0: 이 자매들이 그 하가다라고 하죠. 목사님 한 말씀을 계속 읊조리는
2: 예.
0: 거. 사실 우리는 그동안 잘못 배워가지고 말씀 암송해가지고 맨날 이거 외웠냐 안 외웠냐
2: 막
0: 그랬는데 실제로는 외우기보다는 계속 입술로 읊조리는 거가 성경에서
2: 예.
0: 말씀하시는 암송이라고
2: 예.
0: 하더라고요. 이 자매가 말씀 읊조리를 일주일에 한 단어를 가지고 몇천 번씩 암송을 계속 읊조리신대요. 그래서 같이 공부하던 친구 하나가 우울증이 너무 깊어져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을 때 그런 말씀을 나랑 같이 읊조리자고 해서 일주일에 말씀 하나 가지고 그 친구 하루에 몇백 번씩 읊조리는데 진짜 몇 주 만에 완전히 우울증이 야. 극복되는 간증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씀이 정말 힘이 있구나.
2: 아, 그렇죠.
0: 그러니까 한 말씀을 대새기고 해서 정말 내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죠.
2: 예.
0: 뭐 우리가 사실 욕심이 많아서 많은 말씀을 읽고 많은 말씀을 암송하고 하는 그런 약간 목적지향적인
2: 예.
0: 것도 있는 물론 그게 잘 되시는 분들은 하시면 되는데
2: 예.
0: 저희같이 이제 그게 잘 안 돼갖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진짜 한 말씀만 갖고 일주일 동안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2: 예.
0: 근데 이게 이렇게 힘이 있구나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제 월요일에 사실 우리가 말씀을 늘 나름 굉장히 신중하게 기도하면 선정하거든요. 그 저도 그냥 방송에서만 읽고 말았는데 되게 도전이 되더라고요.
2: 우리는 목적지향적이고 효율지향적이다
0: 네.
2: 보니까 또
0: 맞아요.
2: 한국 사람

0: 특징이잖아요. 빨리빨리 효율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외우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외우는 건 짧은 시간에 막 외워버리면 뭔가 내가 해낸 것 같잖아요.
1: 어, 맞아, 맞아.
0: 근데 우리 크리스천 부모 교육할 때 김문희 교장 선생님께서도 네. 외우고 안 외우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 어. 읽어라.
1: 입술에서 늘 그렇죠. 떠나지 않게 하는 거.
0: 왜냐하면 외우는 거는 뭔가 내가 최대한 짧은 시간에 외우면 그러면 시간도 효율적으로 썼다 생각되지만 읽는 그 시간 자체가 귀한 거잖아요.
1: 맞아, 맞아요.
0: 네. 이 외워지든 안 외워지든.
1: 네. 그래서 그 자매가 하는 게 매주 그 한 말씀을 이렇게 말씀 카드로 만들어서 그 휴대전화 그 메인 페이지에 딱 할 수 있도록 친구들한테 공유하는 걸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팀이 만들어져 있다는 얘기 듣고 야, 우리는 이미 하고 있었구나. 우리 매주 매일 나가잖아요, 말씀이.
0: 예.
1: 근데 그 말씀을 휴대전화 배경화면으로 딱 바꾸시는 거예요.
0: 예.
1: 그래서 휴대폰 딱 켤 때마다 한 번씩 그때만 해도 그때 딱 켤 때 한 5번, 6번 뭐 길게는 10번 짧은 말씀이니까
0: 예.
1: 그렇게 한번 읊조리면 일주일을 모이면 그게 몇천 번이 되는 거예요.
0: 휴대전화 배경화면으로 만드는 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종이에 적어가지고 휴대폰 뒤에 붙이셔도 돼요.
1: 그러니까
0: 휴대폰 뒤에 이렇게 붙여놔도.
1: 아니 근데 그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드린 거 다운받으셔가지고 그거 딱 누르시면 메뉴가 떠요. 그 배경화면 만들기 이렇게.
0: 아 그렇군요.
1: 안 되면 이제 자녀들한테 알려보세요. 그렇게 해서 매주 바꾸시면서 우리 한번 도전해보자고요. 진짜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시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도 경험하면 좋겠다.
0: 오늘 마침 월요일이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오늘 마침 월요일이네.
1: 그렇습니다.
0: 세상에.
1: 예, 오늘도 한번 오늘 많이 지금 평상시보다 아무래도 휴일에 청취율이 많이 떨어지는데 오늘 보신 분들은 우리가 함께 또 기약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7시 37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일도 캠페인 시즌5 한 권 한 단어. 자, 오늘은 목사님 어디로 갑니까?
0: 오늘은 잠언을 할 차례입니다.
1: 그렇습니다.
0: 잠언. 예. 잠언을 한 단어로 하라고 하면 사실은
1: 지혜?
0: 누구라도 네. 지혜를 이야기하실 그렇죠. 겁니다. 그래서 네. 오늘의 후보 첫 번째는 네. 지혜, 그렇죠. 경외 이런 것들은 후보.
1: 네. 후보.
0: 누구라도 사실은 잠언을 얘기하면요. 지혜 아니면 경외가 나올 거예요.
1: 그렇죠?
0: 근데 왜 후보인가? 안타깝게도. 이것은 다른 지혜 문학도 마찬가지이기
1: 그렇죠,
0: 때문에.
1: 그렇죠. 그렇죠.
0: 잠언을 지혜라고 해 버리면 전도서는 뭐가 됩니까?
1: 지혜 2.
0: 그래서 네. 아, 사실은 잠언도 전도서도 한 단어로 정리하면 당연히 지혜이겠죠. 지혜가 네.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사는 것. 똑똑한 거 지혜라고 하지 않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지혜인가를 말씀하시는 책들인데 그럼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지혜인가? 또 잠언도 전도서도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1: 네.
0: 다른 어떤 것이 하나님을 이 지혜가 아니라 우리가 무슨 뭐 수학 문제 잘 푸는 게 지혜도 아니고 또 철학적 사유를 깊이 하는 것 그것이 지혜가 아니라 우리 세상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흔히 지식은 아는 게 많은 게 지식이라면 그 아는 것을 잘 사용하는 것이 지혜다.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라면
1: 네.
0: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는 그것도 아니에요. 지혜는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뭐 잘 활용한다든지 철학적 사유를 깊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1: 에이.
0: 다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이게 이제 잠언이든 전도서든 욥기든 모든 지혜의 기본이라면 그러면 오늘은 이제 잠언의 조금 특징 초점을 예. 맞추어서 전도서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 잠언의 한 단어는 무엇일까?
1: 네. 무엇입니까?
0: 전도서와 다른
1: 네.
0: 아직 아닙니다.
1: 아닙니까?
0: 이것도 후보.
1: 아니요. 도대체 언제 나오는겨? 네.
0: 후보 두 번째.
1: 네.
0: 두 번째 후보. 전도서와 비교했을 때 잠언의 차이는 질서입니다. 질서.
1: 질서.
0: 이게 무슨 네. 말이냐면요. 잠언의 세계관과 전도서의 세계관이 달라요. 잠언은요. 질서 있는 세상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찾아온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다.
1: 네.
0: 이게 질서예요. 그렇죠. 그래서 잠언은요. 여러 가지 질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말에 있어서도 질서가 있어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
1: 네.
0: 이 질서라는 건 다르게 표현하면 인과응보이기도 해요.
1: 네.
0: 그러니까 분명히 세상은 원인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결과가 있고 원인과 결과는 서로 호응하게 되어 있다. 이런 질서.

0: 질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노동과 성실의 질서도 있습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네. 또 정직과 공의의 질서도 있어요. 그렇죠.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정직하게 살면 잘 되고 정직하지 않게 살면 잘 되지 않는다. 또 마음과 욕망의 질서, 가정과 관계의 질서, 이런 질서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잠언이라면 전도서는 이에 반해서 이런 질서가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 세상 안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겠는가를 말하는 책이에요. 네. 전도서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이런 질서가 있는 게 맞겠지만 하나님의 큰 관점에서는, 그런데 우리의 시야에선 그게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 우리의 시야 속에서는 이 하나님의 질서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는 것이 전도서란 말이죠. 그래서 잠언의 한 단어 질서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1: 네.
0: 질서 왜 그럼 잠언은 질서를 이야기할까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면 전도서가 더 맞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우리가 살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1: 맞아요.
0: 우리가 살아보면 네. 전도서가 말씀하시는 질서 없는 세상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게으르게 살면 망한다고요? 아니요. 제 주변에 보니까 게으르게 사는데도 잘 된 사람이 너무 많은데요.
1: 그쵸.
0: 열심히 노력하고 손을 게으르게 하지 않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망한 사람도 있는데요. 뭐 하나님 경외하고 순종하면 형통하다고요? 아니 제 주변에는 보니까 하나님 경외하고 순종하며 살았는데 안 된 사람도 너무 많은데요. 말을 아끼면 잘 된다고요? 아니요. 제 주변엔 말만 많이 하는데도 잘 돼가지고 그냥 저 잘난 줄 알고 말을 계속 더 많이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요.
1: 맞아.
0: 이건 어떻게 된 일이죠?
1: 네.
0: 그러니까 잠언이 질서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전도서의 무질서의 세계관이 더 맞는 것 같아요. 부조리의 세계관. 전도서는 부조리의 세계관을 보여주거든요. 그럼 잠언은 왜 질서를 강조하는가? 여기서 오늘의 한 단어.
1: 드디어 나옵니다.
0: 오늘의 한 단어 드디어 네. 나옵니다. 잠언의 한 단어는 네. 일상입니다.
1: 일상. 그렇지.
0: 잠언의 지혜는요, 전도서의 지혜와 잠언의 지혜의 큰 차이 한 가지를 말한다면요, 전도서는 큰 틀에서 이야기합니다. 삶을 대하는 관점, 삶을 바라보는 관점,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라면 잠언은 그냥 오늘 할 일, 말을 좀 아껴라, 말 많이 하지 말아라,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가져라, 선한 사람들을 만나라, 슬픔을 가지고 있는 장례식에 꼭 찾아가라. 이런 것들이 잠언이 말씀하시는 지혜예요. 그러니까 잠언은요, 오늘 하루 일상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일상의 실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상의 실천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실제 눈에 보이는 세계관이 아니라 우리가 믿어야 할 세계관을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 눈에 보이는 세계관은요, 주님께 순종한다고 해서 뭐 하나 잘 되는 것 없는 것 같아 보이는 세계관이에요. 이 부조리의 세계관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그렇게 잘 되는 것 같지 않은 세상이 우리 눈에 보여요. 하지만 잠언은 믿어야 할 세상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할 세상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잘 되는 것 같지 않고, 부지런하게 산다고 해서 잘 되는 것 같지 않고, 뭐 말을 줄인다고 해서, 아파하는 이들의 장례식에 열심히 참여한다고 해서 그래서 내가 잘 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믿어야 할 세계관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안에서 형통할 수 있다라는 세계관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될 거라고.
1: 아멘.
0: 왜 그것을 믿어야 하는가? 오늘 하루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기 위한 힘이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전도서는요 사실 무슨 뭐 말을 많이 해라 적게 해라, 뭐 열심히 노력해라 열심히 노력하지 말아라, 뭐 일을 할 때 손을 빠르게 해라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네. 전도서는 아주 큰 틀에서 태도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잠언은 지금 일상의 작은 실천을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이걸 해야 한다. 이걸 해라. 그러려면 우리는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질서 안에 있음을 믿어야 해요. 그래야 지금 당장 말하고 싶은 게 있어도 말 좀 참죠.
1: 네.
0: 하나님이 원

0: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좀 참게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어차피 부조리한 거야. 어차피 뭐 네가 말을 많이 하나 적게 하나 뭐 말을 많이 했는데도 잘 될 수도 있는 거고 말을 적게 한다고 해서 꼭 참는다고 해서 잘 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뭐하러 참아요? 왜 참아요? 왜 절제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성경적 세계관 말고 21세기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게 이야기해줘요. 뭐하러 참어? 왜 참어? 왜냐하면 사람들이 옛날에는 그냥 그런 줄 알았어요. 가르치면 믿고 이 모던 사회 이전에는 현대 사회 이전에는요. 아, 그 어른들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 그냥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잖아요.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스스로 세상을 보고 살아가요. 근데 세상을 보니까 결론적으로 볼 때 눈에 보이는 세상만 딱 놓고 판단하면은요, 뭐하러 참고 살아? 참고 산다고 해서 잘 되는 거 하나 없더라. 잘 되고 안 되고는 그걸로 판단되지 않아. 아, 가난한 사람 돕는 거 뭐 좋은 일인 건 알겠는데 뭐하러 도와? 가난한 사람 돕는다고 잘 되는 거 아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학교에서는 그렇게 배우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관은 누구한테 배운 걸로 판단하지 않거든요. 자기의 경험 속에서 판단하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먼의 가르침이 너무나 소중한 세상입니다.
1: 원칙이 사라진 세상.
0: 원칙이 사라진 세상 속에서 자먼은 여전히 원칙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살아가야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정해집니다. 잠언을 보면서 우리는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해야 할지를 결정하게 돼요. 가족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이웃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친구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내 일을 대할 때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손놀림으로 대해야 할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잠언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잠언의 한 권, 한 단어, 일상입니다.
1: 맞습니다. 네, 오늘 일상을 바로 세우고 나의 그 일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우리 그런 찬양이 있는 것처럼
0: 그렇죠.
1: 네, 기본을 잘 세워가는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을 우리가
0: 아멘.
1: 법을 따라 사는 거잖아요.
0: 그럼요.
1: 예. 자, 그 마음으로 예, 지금 잠언 읽고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잠언을 읽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한 권, 한 단어 오늘 잠언은 일상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0: 자, 매주 월요일 이 시간 한 주간 또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약속의 노트 만나는 시간입니다. 목사님, 오늘은 잠언 29장 25절 말씀이네요.
1: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0: 아멘. 아멘. 네, 우리 일상의 약속입니다. 정말.
1: 예.
0: 네.
1: 오늘 특별히 그림이 너무 재밌어요.
0: 네, 그러네요. 예.
1: 아, 이 그림이 확 와닿네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게 지켜주실 수 있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네. 궁금하신 분은 만나라고 보내주세요.
0: 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1: 아멘.
0: 잠언 29장 25절 말씀입니다. 참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 정말 눈앞에 보이는 사람 두려워해서 이것저것 거기에 맞추다 보면 예. 언젠간 올무에 걸리죠.
1: 결국은 네.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때 우리가 진짜로 안전해질 수가 있어요.
0: 네.
1: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이유는 거기서 안전을 찾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이잖아요.
0: 네.
1: 그렇지만 그거 결국 우리를 올무에 빠지게 합니다. 이것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0: 아멘. 오늘 말씀 카드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9330으로 만나 남겨주시면 오늘 말씀 카드 가거든요. 말씀 카드 링크가 갑니다, 여러분.
1: 예.
0: 그러면 링크 클릭하셔서 오른쪽 위쪽에 내려받기가 있어요. 내려받으시면 여러분 휴대전에 저장이 돼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한번 오늘 저와 함께
1: 예.
0: 휴대전화 배경으로 깔아놓고 이번 한 주간 계속 이 말씀을 수백 번, 수천 번 한번 굉장히 짧아요. 다행히 감사하게.
1: 예.
0: 이번 주 계속 한번 반복해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한번 우리가 경험해보는 그런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0: 네. 자,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 한글.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의 이름과 따뜻한 마음을 품은 도시 바로 세종시입니다. 글자가 문화를 만들고 문화가 도시를 키우는 한글이 살아 숨쉬는 도시 대한민국의 대표 한글 문화도시 세종특별자치시가 한글의 더 큰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매주 월요일 이 시간은 대전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오늘은 시편 90편 12절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슬기로운 지구생활 설교 시리즈 여섯 번째 시간 지구별에서 시간을 세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들으시며

0: 인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이 지으신 참 아름다운 이 지구별, 그런데 이 지구별 공간 안에 보이지 않게 흘러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은 보이지 않습니다. 만질 수 없고 냄새도 없고, 그런데 이 시간은 지구별에서 가장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이기도 합니다. 가장 강력한 힘 중에 하나죠. 이 시간의 흐름 앞에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생로병사를 경험합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튼튼하고 아무리 권력이 있고 부유해도 시간의 풍상 앞에서 장사가 없습니다. 모든 인류가 시간의 한계 아래 갇혀 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시간이 우리 눈에 띄게 이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시간 안에 갇혀 산다라는 걸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에게는 여전히 시간이 남아있고 여전히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자꾸 미룹니다. 언젠가 부모님께 연락해야지. 언젠가 자녀와 시간을 더 보내야지. 언젠가 기회가 또 오겠지. 자, 그런데 이렇게 언젠가를 외치며 우리가 시간 한가운데에 갇혀 살다 보면 우리가 경험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시간이 갈수록 빠르게 지나간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왜 이럴까요? 여러분, 어릴 때는 우리가 경험하고 인지하는 모든 것들이 새롭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고 우리의 뇌는 이 새로운 경험을 통째로 이제 우리 안에 기록하게 되죠. 그러니까 뇌가 처리하는 이 데이터의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경험은 모든 순간을 선명하게 뇌에 각인시킵니다. 그래서 지나간 시간을 보면 하나하나가 다 생각나면서 길게 느껴지는 거죠. 자,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전에 경험했던 것들이 반복되기 시작합니다. 반복되면 이전에 빠르게 느꼈던 시간이 그렇게 길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 뇌가 처리할 이 데이터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복되는 건 이전에 했던 모든 경험의 이 경험치의 모든 정보가 이미 들어있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과 차이를 구분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기억이 압축돼서 저장이 됐죠. 그래서 시간이 막 갈수록 이게 하나하나 다 차곡차곡 우리 뇌에 켠켠이 쌓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조금씩 쌓이면서 후닥닥 지나가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짧게 느껴지죠. 그런데 더 근원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살게 하신 바, 그 근원적인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의미 없이 지나간 시간들은 그렇게 기억에 남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구별에 살다 보면 여차하면 시간이 후닥닥닥 날아갑니다. 이 아일랜드 출신의 극작가인 이 조지 버나드 쇼가 자기가 죽기 전에, 이분이 94세에 죽었는데 자기가 죽기 전에 묘비에 꼭 이런 말을 써달라고 부탁을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뭐라고 했냐?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어. 우물쭈물하다가 내 죽음 가까이 올 줄 알았다는 거죠. 아주 유머러스한 말이지만 동시에 뼈아픈 말이기도 합니다. 정말이지 우리의 인생은 세월을 제대로 계수하지 못하고 어영부영하다가 후닥닥 끝나기가 쉽습니다. 자, 이런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참 깊은 울림을 줍니다. 자, 우리 시편 90편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남은 날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 세월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이게 우리의 날을 계수한다라는 이 계수한다라는 동사, 이 마나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는 단순히 숫자를 카운트하는 게 아니라 귀하게 여겨서 그 가치를 발견하고 이것을 할당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할당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만 그 소중하게 우리에게 할당된 기회와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비로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기 날의 유한함을 제대로 이렇게 직면하고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조명해야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흘려보내면서도 우리 인간의 유한한 한계를 제대로 직면하지 못할까요? 여기에는 깊은 창조신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만들 때 짧은 시간 안에 갇혀서 살도록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그러는데 그 앞에 뭐가 있느냐? 태초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in the beginning. 이 태초에라는 말은 모든 시간의 첫 출발점을 말합니다. 그래서 천지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지구 공간을 말하는데 공간의 시작과 함께 뭐가 있었느냐? 시간의 시작이 있었다는 거죠. 첫 시작에 공간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공간의 출발은 시간의 출발과 함께 한다는 겁니다. 물리학에서도 이 세상의 시간이 보이지 않는 물리현상, 피조물이라는 걸 밝혀낸 바 있죠. 그래서 블랙홀과 같이 공간이 극도로 압축돼서 없는, 공간감이 없는 그곳에서는 시간이 아주 느리게 흐르는 것을 입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은 930살까지 살았죠. 그리고 무두셀라 같은 경우는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 하나님이 에덴 동산 안에 생명나무를 세워두셨던 거죠. 그리고 이 생명나무를 세우시고 만약에 이 아담과 하와가, 인류가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면 영생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열어두셨습니다. 자,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리고 선악과를 먹었죠. 아담은 이 선악과를 먹을 때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 없이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을 갖고 하나님의 존재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려는 것이었죠. 결국 이 일로 인하여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했고 죄가 이 땅에 들어왔고 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면서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타락 이후에 피조세계는 급속도로 망가지기 시작했죠. 혼돈과 공허로 빠지게 됐습니다. 모든 피조세계가 고통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인류의 수명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습니다. 온 인류가 타락했던 아담 시대에 홍수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고 나서 그다음부터 인류의 수명은 아주 급속도로 줄게 됐죠. 그래서 아담은 930세를 산 반면에 아브라함은 175세밖에 살지 못했고 오늘 우리 구약의 본문인 시편의 기도를 드렸던 모세는 120세만 살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시편 90편 오늘 우리가 12절을 읽었는데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의 연수가 70, 강건하면 뭐예요? 80. 그러니까 930세에서 100세대로 내려왔다가 이제는 7, 80세 정도로 줄어든 거죠. 인간 안에 이 엔트로피가 가속화된 겁니다. 몸 안에 무질서가 빠르게 증가한 거죠. 세포 안에 찌꺼기가 쌓이고 노화 찌꺼기가 쌓이고 오류가 쌓이고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고 그리고 더 빨리 소멸을 향해 흘러가게 됐습니다. 둘째로는 죄가 들어오면서 이 땅에서는 인류에게 열려 있었던 영생의 가능성이 닫혀버리게 됐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뭐 할까 하노라? 영생할까 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그 사람을 쫓아내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 캐룹이라고 하는 천사들 그리고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류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막히게 되었죠. 영생의 가능성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부터 인간은 시간의 한계에 갇히게 됐죠. 원래는 이렇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었는데 아담의 선택이 모든 것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시간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아야 한다는
막연한 느낌과 소망이

있죠. 7, 80년, 아, 옛날에 900년을 살던 시대에 비하면 너무너무 짧은 겁니다. 이게 착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이렇게 느끼는 거는,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원래 지금 현재의 유한한 세월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을 위해 살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인류에게 찾아온 두 가지 착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상이 들어왔죠. 우상이 있으면 하나님이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을 많이 따라가지만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없죠. 두 번째는 이 우상과 함께 뭐가 들어왔느냐? 시간에 대한 무감각이 들어왔습니다. 원래 이것보다 오래 살 수 있는 존재인데 수명이 좁아졌기 때문에 사람이 이전의 시간의 감각을 살다 보니까 어영부영하다 종착역에 도달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현재의 유한성을 어떻게든 극복하고 조금이라도 더 연장시켜서 적어도 175세를 살았던 아브라함 때만큼이라도 수명을 더 연장시키고자 애를 씁니다. 지금보다 더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전 세계 내노라 하는 과학자들이 천문학적인 금액의 투자비를 받아서 이것들을 연구하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하고 오래 사는 게 과연 우리에게 행복한 일일까요? 자, 여러분,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이 영생의 문을 닫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죄 때문입니다. 그럼 죄 있는 인간이 영생한다면 그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자, 미래 장수 시대가 왔습니다. 평균 수명 200살, 직장에서 정년 은퇴 100세. 자, 근데 내가 20대 중반에 취업을 했어요. 내 사수가 딱 맞았는데 같이 75년을 일을 해야 돼. 근데 이 선배가 완전 사이코네. 사람 미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이런 악당 같은 이 사수가 위에 딱 있는데 같이 75년을 가는 거예요. 거기가 생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한계 있는 인간, 죄 있는 인간이 오래 살아서 모든 것을 장악하고, 특별히 여러분, 이 영생을 꿈꾸는 여기에 어마어마한 금액을 투자했던 사람들은 세계에 내놓으라 하는 갑부와 정치인,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죠. 이들이 영생하며 더 많은 부, 더 많은 권력을 갖고 이 세상을 살면서 장악한다면 이 세상이 과연 천국과 같은 생각이 세상이 될까? 이거는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으신 것은 절대 잔인한 처벌이 아닙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죄 있는 상태의 영생이 만들어낼 끔찍한 지옥이 계속되는 것을 막으신 것이죠. 죄 있는 이 세상에 한계를 두신 겁니다. 이거는 심판인 동시에 인류를 더 끔찍한 상태로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구원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야고보서 4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너희 생명은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어떻게 해요? 안개니라. 이렇게 안개처럼 잠깐 왔다 사라져야 그 악이 그치고 그 다음에 평화를 누리며 또 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우리에게 안개와 같이 제한된 인생을, 이 인생의 시간들을 계수할 수 있는, 세월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기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모세가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이 모세는 이미 광야에서 수십 년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약속의 땅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불신앙으로 대응하자 하나님이 다시 광야로 보내셨고, 그 광야에서 광야 40년 동안 모세는 믿음의 1세대가 하나 둘씩 쓰러져 죽어가는 것을 봤죠. 이 현실 앞에 모세가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세월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이 세월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라는 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유한함을 깨닫고 나의 유한함을 통하여 내게 허락하신 이 기회와 시간이 유일무이한 선물임을 깨닫고 더욱 의미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게 쓸 수 있는 지혜를 달라는 기도입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시간을 헤아리면서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기 시작할 때 흔히 빠지는 함정이 있는데 그거는 목표 자체에만 집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 효율적으로 빠르게 많이 이루고 싶어 합니다. 낭비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근데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에게는 이 주변에 막 다가오는 자질구레한 것들이 이게 낭비처럼 보일 때가 많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말씀 앞에 서 있는 시간, 몸된 교회 앞에 복음을 위해 함께 소중하게 걷고 교제하는 시간들,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하는 시간들, 이게 전혀 효율적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습니다.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죠. 또 가장 가까운 집안, 가족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과 좀 더 놀아주면 좋은데 그 시간에 차라리 일을 더 하고 자녀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 좋지만 그 시간에 차라리 바이어, 거래처 사람들을 더 만나고 배우자와 산책하고 부모님과 또 가까운 이웃들과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나중에 시간 날 때 하지. 여러분, 시간은 절대 나지 않습니다. 시간은 내야 되는 겁니다. 자, 왜 인사할까요? 시간을 내며 삽시다. 왜 시간을 내느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간을 내야 되는 거예요. 예배할 시간이 없으니까 예배할 시간을 내야 되는 거고요. 아이들과 놀아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간을 일부러 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시간은 결코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게 많아서 끝까지 올라가고 나면 당황스러운 상황이 펼쳐지죠. 올라갔는데 주변에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슬기로운 지구생활 시리즈 중에 첫 번째 다루었던 두 개의 산이 의미하는 겁니다. 지구별에 두 개의 산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산은 성취를 향한 산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그 너머에 더 소중한 의미와 가치, 사랑과 나눔과 관계가 있는 산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산을 오르면서도 두 번째 산을 함께 품으며 세월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해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세월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갖고 살 수 있을까요? 그 첫 걸음이 바로 우리가 왜 지구별에 존재하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이 말씀하지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근원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두 가지 계명으로 예수님은 요약하셨죠.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요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목표가 좀 더 분명해집니다. 이게 단순히 내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분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것이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거룩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면서도 우리는 이 걸음 가운데 만나는 주변의 이들을 함께 소중한 이들로 품고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단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본격적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제자들보다 앞서 예루살렘으로 막 가셨죠. 그렇게 여리고를 통과할 때 갑자기 예수님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왜? 저 멀리 뽕나무 위에서 자기를 쳐다보는 한 작은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셨기 때문이죠.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멈추셨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러야겠다. 세상을 구원하러 가시는 그 길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조롱받는 한 세리의 인생을 주목하시고 그의 집에 머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쁜 사역 가운데서도 종종 걸음을 멈추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을 때 갑자기 걸음을 멈추셨죠.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댔느냐? 알고 보니 12년간 혈루증 앓던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아주 필사적으로

죽든 것이죠. 제자들이 당황했습니다. 아, 예수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누가 예수님 옷자락을 잡았다고 그러세요?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두렵고 떠는 한 여인에게 다가가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선언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죠. 다 큰 대의 명분을 갖고 갑니다. 그런데 그 여정 가운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달려가는 내 인생의 원대한 목표와 분리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오늘 신약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여기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생명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조에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조에는 단순히 생물학적인 이 호흡, 생명을 말하는 이 비오스, 바이오의 이제 어원이 되는 건데요. 이 비오스와는 다릅니다. 이 비오스는 숨을 쉬고 먹고 자는 이 시간 안에 갇힌 생명이 비오스입니다. 근데 조에는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영원한 생명이고 부활의 생명이죠. 예수님이 주신다고 하신 이 생명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에 죄로 인해 닫혔던 이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자,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였습니까? 생명나무 가는 길을 막으신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한계시록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22장 2절은 그 막혔던 생명나무의 길이 열리는 것을 보여주죠. 22장 2절에 보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창세기에 닫혔던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요한계시록에 활짝 열려 있는 겁니다. 그럼 창세기에서 계시록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예수님이 오셨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잃어버린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다시 열어두신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좀 더 명확해집니다. 우리가 유한한 이 시간을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것은 단지 시간을 효율성 있게 관리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의 시간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이죠. 모세가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소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친히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유한한 날들을 단순히 숨을 쉬고 살아가는 비오스가 아닌 조회로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유한한 시간을 갖고 살아가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모두 현재라는 시간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재를 영어로 이제 present라고 그러죠. 이 present는 다른 의미가 있는데 gift, 선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 선물이 되느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현재 안으로 걸어 들어오셨기 때문에 선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현재에 갇혀있는 우리를 향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해요? 항상 함께, 영원한 현재로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선물은 나 혼자 누리는 게 아니라 함께 풍성하게 누려야 하는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향해 얼마나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달려가면서 내 주변에 놓치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목표를 향해 가면서 상처를 주고받는 관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관계를 주님께 맡기며 주여,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기도하며 그 지혜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참 짧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유한한 인생을 긍휼히 여기사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기회를 언젠가 다시 올 것으로 미루지 말고 시간을 만들고 시간을 내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풍성한 인생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세월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세월이 가겠지가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음을 깨닫고 아직 오늘이라는 시간이 있을 때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더욱 주께 가까이 하게 하시고 더욱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들 인생, 소중한 인생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대전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특별히 이단 문제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대전 전화 042-824-7255, 042-824-7255번 대전 도안교회로 문의하시거나 대전 전화 042-828-9330 대전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강가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입니다.
2: 행복한 사람의 셈법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남아있는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으로 인한 슬픔이 많습니다. 잃어버린 사람, 잃어버린 돈과 잃어버린 건강. 행복한 사람의 셈법은 남아있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내 곁에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 아직 쓸만한 건강과 기회와 시간이 있다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곁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1: 1분 묵상 칼럼. 회복과 치유의 현장을 만들어가는 청주 주님의 교회 최현석 목사님이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하나님의 말씀을 온 누리에 널리 알리기. Welcome to the hour of decision.

0: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So take my hand.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양산에 살고 있는 김정한 장로입니다. 성기는 교회는 온누리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회사에 1차적으로 정년퇴직을 하고 지금 제2차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양산에 자그마한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군대 제대하고는 그 당시에 참 저희가 전역할 시기에는 취업하기 아주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때 제가 제약회사에 입사를 해가지고 정년퇴직까지 근무하다가 정년퇴임하고 나서 제가 아직 젊고 건강하니까 양산에 근교에 있는 일반 회사에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2: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양산 온누리교회에 섬기시는 김정한 장로님 오늘 주인공입니다. 섬기시는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1: 예,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은 흔한길 목사님이신데요. 아주 말씀이 좋으시고 사랑도 많으시고 모든 일에 활동적이며 정도 많으십니다. 아주 목사님은 검소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도들과의 거리감도 없습니다. 또 국내외에서 선교회도 많이 하십니다. 선교회도 많이 하시고 또 성도들은 예배 시간에 목사님 선포되는 말씀에 집중하여 예배 시간이 기쁘고 즐거운 축제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양산 온누리교회는 건강한 행복한 교회입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2: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김정한 장로님을 부르시고 또 찾으셨습니다.
1: 고등학교 시절에 친구의 소개로 동네 자만교회에 나갔었습니다. 나갔는데 그때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교회 잠시 중단했다가 군대 전역하고 학교 마치고 취업해서 가정을 꾸린 후에 양산 예비사 동원훈련 가가지고 입소 예비군 동원훈련 들어가서 동료 옆에 동료한테 전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신앙생활 시작이 이제 41년이 되었습니다.
2: 입소 예비군 동원훈련에서 옆자리 동료와 어떤 만남이 있었던 걸까요?
1: 기억납니다. 훈련 중에 식사 시간에 식사를 따와서 받아와서 식사하는데 그분들 식사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아이고, 교회 다니시냐고, 그러니까, 그렇다 하길래, 저는 교회 가니까 서먹서먹해서 교회 분위기 적응이 안 된다고 했더니, 그분들이 동원훈련 마치고, 토요일날 마쳤는데, 일요일날 아침에, 그 당시에 성경체가 기했는데, 교회 목사님 1호차를 가지고 저희를 데리러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저희 아내랑 저희 첫째 아이랑 같이 온 가족이 교회 가서 등록하고, 기름 촬영하고, 성경책 선물 받고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그래, 다니고 있습니다.
2: 김정한 장로님은 과로로 쓰러져 죽을 고비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은혜의 간증이 있습니다.
1: 제가 젊은 날에 열심히 너무 일하다 보니까 과로로 쓰러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참 병원에서 힘들다고 했는데 제가 그때 우리 승리는 교회에서 정말 전 교인들이 기도도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또 하나님께 새벽 기도를 40일 작정해서 하고 또 40일 작정 한 번 더 했습니다. 80일 작정 기도하면서 하는 게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지금은 일상생활에 다시 복직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건강하게 회복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2: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시편 30편 2절의 말씀입니다. 김정한 장로님은 극동방송을 애청하며 극동방송과 함께 선교하고 동역하는 전파 선교사입니다.
1: 극동방송은 제가 옛날 아시아 방송도 가끔 들었고요. 차원 극동방송 지을 때에 벽돌 헌금도 제가 그때 참여했습니다.

가끔 이제 교회 방송국에서 군 선교할 때 큐티 책 보낼 때도 참여했고 또 몇 분 참여하면서 거기 제가 전파 선교사로 쭉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 방송 선교야말로 한국에 살아가신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가서 전하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지만서도 제가 미약하지만 작은 정성이라도 전파 선교사로 참석하는 것이 제 큰 보람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파 선교사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0: 사랑하는 두 딸에게 아빠 엄마에게서 귀한 선물로 찾아온 것을 아주 감사하게 생각한다. 항상 열심히 생활하는 모습이 아름답고 박수를 보낸다. 교회에서도 반주자로 찬양대원으로서 섬기는 모습이 은혜스럽고 내 마음이 든든하다. 항상 험한 세상에서 살 때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고 교회에서 훌륭한 믿음의 일꾼으로 성장하길 바라며 훗날의 교회 귀한 정직이로 성장하여서 좋은 사명 잘 감당하길 바라며 주님 나라 학장사회 크게 책임받기를 기도한다. 사랑하는 딸들에게 아빠가 방송으로 마음을 전한다. 보배야, 보영아, 정말 사랑한다.
1: 사랑하는 두 딸을 향한 김정한 장로님의 사랑의 목소리에 이어 역시 두 딸을 위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0: 예, 저희는 저 공개에 찬 두 딸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두 딸이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위감, 믿음 좋은 사위감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 끝으로 함께 극동방송을 애청하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을 향한 격려의 말씀 한마디 부탁드렸습니다.
0: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들, 지금 무더운 계절입니다. 더위로 인해서 믿음 약해지지 마시고 더욱더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항상 예배자로 심서주시길 바라며 하느님께서 축복하시는 생명과 은혜를 누리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 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1: 함께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오늘은 양산 온누리교회를 섬기고 계신 김정한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복소리 이인성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2: 우리가 직접 찾아갈 수 없는 곳, 그 아프고 외로운 곳에도 극동방송의 전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고 찾아갑니다. 극동방송의 전파가 닿는 곳, 그곳에서 마음이 회복되고 소망이 살아나며 새 생명이 탄생합니다. 이 놀라운 일에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한 달에 만 원으로 복음을 전하는 대전극동방송의 전파선교사로 동행해 주실 분은 지역번호 042-828-9330번, 828-933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9330번, 우물정 9330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전파라고 두 글자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극동방송의 전파가 닿는 곳, 그곳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극동방송 전도 프로그램 새깨라를 통해 전주 샘물교회를 나가게 된 서영림 집사님. 집사님은 본인처럼 가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가족 전도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이 극동방송을 통해 교회를 가게 된 지 한 달 뒤부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 14년 6월 30일에 이제 등록을 했고요.
0: 그렇죠. 네.
1: 그리고 이제 한 달 후에 남편이 했고요.
2: 네.
1: 그 뒤로 한 3개월 후에 큰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손수가 왔고요.
0: 손주까지.
1: 네. 네. 여기서 끝이 아니고 전주에 같이 사는 여동생이 있어요. 새벽마다 언니가 기도한다. 이제 이번 주에 같이 갈래? 그럴까? 나왔어요.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친정엄마가 이제 등록을 하셨고 한 2주 뒤에 오빠도 근데 제가 전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전도를 해본 적이 없는데 저는 이제 하나님의

0: 역사심이라고 이제 믿을 수밖에 없고, 그 24년도 6월 달에, 아, 이렇게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그 새끼랑 우리 뭐 연락이 됐던 게, 그걸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전도를 제가 20년 동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전도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작정하고 하시려고 하니까 이 모든 게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극동방송의 힘이 이렇게 크구나. 네. 같이 이렇게 영접기도 하실 때 저희도 이제 아멘 아멘이 나와요. 그냥 들으면서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아서 정말 극동방송이 큰 일을 하고 있다. 네. 한 명 전도하기도 힘든데 이렇게 제가 큰 노력도 안 했는데 네. 그 말 한마디에 이렇게 문자 한 통에 그냥 본인들이 스스로 나와서 이렇게 해준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아서
1: 지금까지 극동방송을 통해 본인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전주 샘물교회를 가게 된 서영님 집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서영님 집사님은 지금도 극동방송을 애청하며 온 가족과 함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0: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방송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대전 성시와 운동본부가 6월 4일 목요일 오전 9시 30분 대전 남부교회에서 목회자 은퇴 전후의 사역 대안이라는 주제로 목회 코칭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목회자 은퇴준비연구소 김남순 소장과 사단법인 국제코칭협회 이사장 박중호 목사님입니다. 현직 목사님과 은퇴 목사님 그리고 평신도 리더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 성시와 운동본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전노회가 6월 13일 토요일 오전 9시 대전시 동구 대동에 위치한 영광교회에서 2026년 대전노회 교회학교 영유아 유치부 여름성경학교 교사강습회를 개최합니다. 목소리교회 김선수 목사님의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문의사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전노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기독교연합회가 6월 9일 화요일부터 10일 수요일까지 오전 10시 청주 서문교회에서 2026 지저스 페스티벌 청주 목회자 전도 훈련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청주시 기독교연합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교단 대신부흥사회가 6월 1일 월요일 오후 7시와 2일 화요일 오전 5시 공주 보흥교회에서 대신 부흥사회 충남노회 연합성회를 진행합니다. 인천 장미원교회 박래세 목사님 등 다양한 목사님을 초청해 진행되며 문의사항은 대신 부흥사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두란노 아버지학교 청주지부가 5월 30일부터 6월 27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청주시 탑동에 위치한 동산교회에서 두란노 아버지학교 청주 82기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두란노 아버지 학교 청주지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논산 한빛교회가 6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 나라를 위한 5시간 기도회를 엽니다. 논산 한빛교회 강신정 목사님과 원주 충정교회 최규명 목사님의 인도로 진행되며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은 논산 한빛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서구 관저동에 위치한 해맑음교회가 5월 30일 토요일 오전 10시 이웃과 함께하는 아나바다 바자회를 개최합니다. 직접 만든 반찬과 풍성한 먹거리, 지역 특산품과 생활필수품 그리고 볼거리까지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 해맑음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흥덕구 성봉로에 위치한 함께 가는 교회가 5월 31일 주일 외국인 공동체와 함께하는 미니 선교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선교라는 주제로 각국의 문화와 기독교 분포 현황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부스를 준비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은 청주 함께 가는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종시 아름동에 위치한 세종사랑샘교회가 6월 28일 주일 오전 11시 GSI 선교회 김남준 목사 초청 회심 집회를 엽니다. 개혁주의 신앙에 관심 있으신 분은 세종사랑샘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택청소년교육선교회와 평택성시와 운동본부가 5월 30일 토요일 오후 5시 30분 평택제일감리교회에서 제8회 청소년 대각성 집회를 엽니다. 예수전도단 화요모임과 김선교 선교사를 초청해 진행되며 문의사항은 평택청소년교육선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중구 유철로에 위치한 서남목자교회

0: 교회 부설 선한 목자 상담실이 6월 6일 토요일 결혼 파트너 찾기 모임을 개최합니다. 5월 30일 토요일까지 자기소개와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선한 목자 상담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며 삶을 노래하는 이음 합창단이 단원을 모집합니다. 좋은 씨앗교회 김종용 목사님과 독일 카셀 국립대학원을 졸업한 유수연 지휘자와 함께하며 자격 요건 없이 경험이 없는 분들도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음 합창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dfebc.net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행사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 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행사 시작 2주 전까지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1분 찬양.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편안한 소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더하는 영상 음향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 믿음의 기업 프레이즈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교회의 부흥을 꿈꿉니다. 편안한 소리와 아름다운 영상으로 예배의 감격과 은혜를 더하는 영상 음향 설계 및 시공 전문 업체 믿음의 기업 프레이즈와 함께했습니다.

0: CBC 메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밝은 미소로 하루를 열고 감사로 하루를 채우게 하는 방송.
1: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넉넉한 시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랑의 뜰한 장찬희.
0: 안녕하세요. 박은영 집사입니다.
1: 네, 집사님.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요.
0: 네.
1: 앞차를 추월해야 할 때가 있잖아요.
0: 네.
1: 그렇게 앞차를 추월하고 또 추월하고 계속해서 추월하다 보면 제 차가 고속도로의 맨 앞에서 달릴 수 있게 될까요?
0: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 각자 출발한 지역이 다를 텐데 아무리 추월해도 결국 또 다른 차가 앞에 나타나겠죠. 고속도로가 자동차 경주는 아니잖아요.
1: 네 맞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인생은 경주가 아닌데 다들 경주인 것처럼 누군가를 앞지려고 하고 있진 않나. 하지만 그렇게 앞지르더라도 우리가